0: 썸머 스페셜.
1: 더위를 시원하게 날려드릴 그루브한 찬송가 세 곡을 이어서 띄워드렸습니다. 이미쉘의 기뻐하며 경배하세, 팀의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나을에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세 곡의 찬송가 이어서 감상하셨습니다. 이번에는요, 앞서서 이 그루브한 밴드 사운드로 새롭게 태어난 찬송가를 만나보셨다면, 어쿠스틱한 오케스트라 사운드의 찬송가를 이어서 준비해드립니다. 웅장하고도 또 멋진 실력의 연주자들이 함께 하는 큰 울림의 세계로 초대를 하겠습니다. 네시빌 스트링 머신이 부르는 How Great Thou Art 준비하고 있고요. 세계 최고의 세션 연주자들이 함께하는 네시빌 스트링 머신. 네시빌 하면요, 모든 음악인들이 원하고 한 번쯤 갈망하는 음악의 터전이죠. 여기에 풍성하고 섬세한 스트링으로 아주 광활한 울림을 전해드릴 곡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돈마쇼 오케스트라의 복의 근원 강림하사. 거장 돈마 씨가 이끄는 웅장한 콰이어 그리고 오케스트라 협연으로 울려 퍼지는 풍성한 사운드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어제 주일 예배 드리고 오셨을 텐데요. 예, 두 곡의 찬송 함께 하시면서 어제 주일 예배 감동과 감흥 다시 한번 꺼내놓고 감상하셔도 좋겠습니다. 네시빌 스트링 머신의

화요 오케스트라의 복의 근원 강림하사 함께 하셨습니다. 요즘 이 경남 부산 지역이 무척 무더운데요. 여러분 마음만큼은 좀 시원하시라고 경쾌하고 빠른 찬송으로 오늘 아침 문을 좀 활짝 열어드렸습니다. 더운 날씨 여러분 건강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이에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그 앞선 12절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아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들으신 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인생은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 인생의 바다를 항해할 때 항상 주님의 도우심, 그분의 또 공급하심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죠. 그래서 이번에 들려드릴 두 곡의 복음성가는요. 우리 삶이 불확실한 방향으로 항해할 때에 더욱 믿음을 북돋아주는 두 곡을 준비했습니다. 처음 들려드릴 곡은 제가 지난주에 재즈 버전을 들려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은 제대로 된 팝 버전을 가지고 왔습니다. 싱어송라이터 조찬미의 목소리로 그들이 방주 안에 있을 때 이 곡 준비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라고 하는 거대한 심판과 풍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방주 안에 거한 이들의 완전한 평안과 구원을 노래하는데요. 거친 세상 속에서 여러분 유일한 피난처이신 하나님께 피하시기를 그분만이 안전지대임을 알게 하는 노래 함께 감상하시고요. 이어지는 곡입니다. 김도현의 믿음의 모험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여러 가지 장애물들 그리고 예상치 못할 도전들이 있는데요. 이 도전 앞에서 믿음으로 순종의 발걸음을 떼는 여러분을 응원하면서 오늘 이 곡 두 곡 모험을 앞두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며 함께 듣겠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한 달간의 긴 여행, 20번째 날. 베드로는 예루살렘에서 큰 무리에게 그리스도를 설명했고 3,000명이 믿음을 갖게 됐다. 사도행전 2장 22절로 42절을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이 말을 들으십시오.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나사렛 사람 예수를 통해 여러 가지 놀라운 일과 기적과 표적을 베푸심으로 그분이 하나님께 보내신 분임을 여러분에게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계획과 미리 아심에 따라 붙잡아 법 없는 사람들의 손을 빌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죽음의 고통에서 그를 풀어 살리셨습니다. 그분이 죽음에 매여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그분을 가리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님을 보았네. 주님께서 내 우측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않겠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혀가 즐거워하였으며 내 육체도 소망 가운데 거할 것이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분으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므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습니다. 형제 여러분, 조상 다윗에 관해서는 내가 여러분에게 당당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죽어 장사되어 그 무덤이 오늘까지 우리와 함께 남아있습니다. 다윗은 예언자였으므로 하나님께서 맹세하시어 그의 자손 중에서 한 사람

사람을 그의 왕위에 앉히겠다고 하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내다보고 그가 음부에 버려지지 않았고 그의 육체도 썩음을 당하지 않았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살리셨으며 우리 모두는 그 일에 대한 증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시어 자기 오른쪽에 앉히셨고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듣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를 네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내 우측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안은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백성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었습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이 약속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그리고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외에도 여러 말로 간절히 권면하며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구제불능인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십시오. 그들의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날에 신도의 수가 3,000명 가량이나 더해졌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이승호 목사님의 피아노 연주 함께 하셨습니다. 생방송으로 청취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9시 42분 36초 막 지나가고 있어요. 오늘 시작하면서 제가 아주 박력 있는 곡들로 30분을 꼬박 채워드렸습니다. 좀 시끄러우셨죠? 아, 양산이 41도까지 올라갔어요. 주말에 저도 양산에 있었는데요. 얼마나 무더운지. 음악만으로도 여러분 좀 시원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이 생겼습니다. 아, 시원하셨나요? 이어진 곡은 아주 영롱한 연주곡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포말렛이라고 하는 팀을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2023년도 대한민국에서 창단된 클래식 앙상블입니다.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 플룻 이런 악기들과 타악기를 메인으로 협업하는 팀인데요. 이 말렛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연주용 채를 말합니다. 양손에 두 개씩 총 네 개의 채를 쥐고 건반을 두드리는 이 기법, 이 말렛을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요. 보통 이 말렛을 사용해서 연주하는 악기가 바로 마림바, 비브라폰입니다. 바로 이 포말렛이 마림바와 비브라폰으로 주로 연주를 협업하는 팀입니다. 마림바는 또 뭐고 비브라폰은 뭘까요, 여러분? 일종의 실로폰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림바는 목관 악기입니다. 그래서 이 나무를 소재로 한 이 그 패드가 쫙 깔려 있고요. 이 비브라폰은 알루미늄 금속 건반 위에 또 페달의 여운과 또 영롱한 비브라토를 더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사실 이 비브라토를 낸다고 해서 이 악기 이름 자체가 비브라폰이거든요. 오늘 이 포말렛이 들려드리는 곡은요, 19세기 기타 거장 프란시스코 타레가가 스페인 그라나다의 붉은 성에 깃든 애잔한 풍경의 영감을 받아서 쓴 곡이죠. 알함브라의 궁전의 추억입니다. 이 곡을 포말렛의 연주로 들으실 텐데요. 마림바와 비브라폰의 따뜻하고 아름다운 음색 속으로 짧은 연주입니다만 여러분 따뜻하게 초대해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좀 시끌벅적했다면 지금부터 조금 잔잔하게 안내해드릴게요. 포말렛이 연주합니다. 알함브라의 궁전의 추억.

네. 조금 더 듣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울림이 참 아름다웠죠. 마림바 소리는 울림이 좀 짧고 단아했다면 비브라폰의 울림은 좀 더 웅장하고 재즈한 느낌까지 있었습니다. 포말렛이 들려드린 곡이었어요. 아, 참 아름답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서 좀 너무 경쾌한 곡들로 달려와서 그런지 더 아름답죠. 알함브라 궁전의 추억, 포말렛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저는 바이올린을 참 좋아해요. 감상하기가 좋더라고요. 여름날 시원한 이 바이올린의 특유의 활솜씨를 듣는다면 또 한켠으로 개운한 느낌이 들 것 같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곡은요. 막심 벵게로프의 바이올린 연주입니다. 비에냐프스키의 폴로네이즈 1번 작품 4 준비하고 있습니다. 폴란드 전통 춤곡인 폴로네이즈, 위풍당당하고 장엄한 리듬 위에 비에냐프스키의 특유의 아름다운 멜로디를 더 멋지게 연주해주는 막심 벵게로프. 막심 벵게로프는 2000년대 본인의 바이올린 활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바로 어깨 부상으로 지휘자로 전향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사실 다시 바이올린 연주자로 돌아온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지만 그는 끊임없는 연습을 통해서 다시 바이올리니스트로 재기에 성공을 합니다. 이런 아름다운 바이올린 연주자들이 동시대에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것 참 감사하죠. 부상을 극복하고 다시 켠 그의 바이올린의 화려한 테크닉, 인생의 깊은 고난을 이겨낸 사람의 목소리를 담담하게 담아내주는 듯합니다. 오늘도 샬롬,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가깝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이에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믿음의 모험 앞에서도 우리가 낙심하거나 떨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고 오늘 이 시간에도 약속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약속을 믿고 오늘 하루도 힘차게 살아내시길 바라고요. 더위 조심하십시오. 막심 벵게로프가 연주하는 비에냐프스키 폴로네이즈 1번 작품 4 연주 띄워드리면서 오늘도 샬롬. 저는 차임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분 찬양. 해운대구 신시가지에 위치한 방문요양 복지용구 전문업체 믿음의 기업 뉴라이프 재가복지센터 참사랑 재가복지센터와 함께합니다.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201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1956년 겨울 인천의 한 앞바다에서 라디오 전파가 송출됐다. 1973년 제주 민간 최대 출력 250kW의 아세아 방송도 시작됐다. 북방으로 송출된 이 두 소리 방송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극동 방송의 시작이었다. 전파로 예수님을 전파하는 전파 선교사. 지금 여러분께서는 전파 선교사들이 만들고 있는 극동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1: So take my hand. 저는 좀 많이 힘든 과정에 있는 게 저희 아내가 2016년도에 뇌염 후유증으로 기억상실을 했어요. 그 완전히 과거를 다 잊어버린 그런 상태가 됐고 겨우 이제 불과 몇 년인 거 한참 아플 때는 뭐 신랑도 못 알아볼 정도로 이제 이렇게 잃어버렸다가 많이 회복이 돼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생활할 수 있게끔 회복이 됐는데
2: 사랑하는 전파 선교사님의 목소리로 함께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 이인성입니다. 황용현 집사님은 사랑하는 아내의 기억상실이라는 어려움 속에서도 이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1: 예, 제 아내가 기억상실

0: 일하고 치료하는 과정에서 이 방송 듣고 또 이제 성경 필사하고 말씀 듣고 막 이렇게 해왔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항상 이제 새벽에 이제 기도를 하고 새벽 예배 갈 때 또 이제 얘기한 게 성령의 하나님이 저희 아내의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은행하시고 떠나지 마시고 잃어버린 기억은 잃어버린 대로 놔두고 새롭게 거듭난 삶으로 천국 소망 가지고 새롭게 기억되면서 새로운 걸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러면 살아가고 싶은 게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1: 한 가지만으로도 힘들 텐데 2016년 황용현 집사님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한꺼번에 겪습니다.
0: 16년도 4월 달에 제일 친한 친구가 믿진 않았는데 예수님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을 알고 있었고 이제 그랬던 친구가 갑자기 이제 세상을 떠났죠. 그 다음에 8월 달에 집사람이 이제 기억상실을 했고 12월 달에 저희 친형이 돌아가시고 그다음에 그 이듬해 2월 달에 막내 누나가 이제 쫓아내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진짜 숨 막히고 답답하고 기도도 막히고 절대적인 그 외로움 속에서 그냥 이렇게 신앙으로 버틸 때 믿음으로 버텼다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1: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고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지만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산 제사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극동방송은 이 믿음의 승리의 동반자가 되어줬습니다.
0: 그때 이제 극동방송이 옆에 있었고 차에 찬양을 듣고 차에서 운전하면서 이제 제일 높은 데 가서 제 하루의 일과 중에 제일 높은 데서 목소리 높여서 기도하고 그랬었고 그때 당시에 이제 방송국에 이제 문자를 보내면 목사님이 읽어주고 건면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찬양을 틀어주시고 그래서 그때 굉장히 많이 위로와 평안을 얻었죠.
1: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지만 내가 결코 혼자가 아님을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고 나와 함께 아파하고 나를 위해 기도하는 가족들이 있으니 믿음의 식구들이 있으니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요.
0: 저는 근데 감히 얘기하는 거는 내가 힘들 때 저뿐만 아니라 우리 전파 선교사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한테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극동 방송에서 나오는 전파가 함께 하고 있으니까 함께 슬퍼하고 있으니까 함께 아파하고 그리고 함께 이겨나가자고 또 함께 웃어보자고 그러는 거가 전파 속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목소리 같았어요.
1: 극동방송을 들으며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내가 들은 이 복음을 죽어있는 영혼들에게 전하기 위해 나도 1분, 2분을 책임지며 전파선교사로 함께 갑니다. 오늘 극동방송 전파선교사가 되어서 이 생명의 사역에 동반자가 되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역사가 일어납니다.

0: 힘들고 외로울 때 세상에 어떤 물질보다 세상에 어떤 친구보다 물론 저기 동역하고 기도해준 우리 친한 집사님들도 계시긴 하지만 이처럼 얼굴도 모르고 단순 이름 하나 아는 것밖에 없는데 위로해주고 건면해주고 세상의 친구보다 더 가깝게 안아줄 수 있고 만져줄 수 있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실수가 있었고 또 더욱더 이렇게 굳게 나갈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1: 지금 극동방송을 듣고 계신 한 분 한 분은

0: 얼굴을 모릅니다. 서로 만난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공유하고 있는 주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1: 진짜로 동방송을 듣고 아직 전파선교에서 가입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신다고 하면 저의 작은 얘기지만 저의 경험이지만 내가 힘들 때 나를 바로 잡아주고 나를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길라잡이 해주는 이 복음방송이 진짜로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방송이 끊기지 않고 예수님 지상 명령처럼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의 전파가 흘러날 때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0: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극심한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위로로 오히려 성도들을 위로하고 계신 황용현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복소리 이인성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호남권 연합 라디오 전도대회를 통해 결신한 최영숙 성도의 고백입니다.
1: 저는 극동방송 광주 전남연합 전도회 VIP로 초대를 받고 지금 신앙을 이어가고 있는 최영숙 성도입니다. 저는 광주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교육행정직 집사 동기인 하은경 집사를 통해서 그렇게 언니 가자 했을 때 약간 전도당할 두려움을 느꼈어요. 첫 무대가 어린이 합창단이었어요. 너무 황홀한 거예요. 베이복스 감면 부부 간증도 나오고 정호윤 테너 행사가 시작됐을 때 아 나는 끝났다 하나님 마음에서 내가 진짜 이제 벗어날 수 없이 됐구나 그런 생각을 해서 그리고 이제 그냥 목 놓아서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하면서 근데 이제 감면 집사가 이제 간증을 할 때 그 과거형으로 모든 것이 은혜인데 내가 너무 가지지 못한 거 그리고 아픈 거 막 이런 거에만 집중하고 찬양하고 막 하면서 울고 막 은혜롭고 하면서 하나님 안에 살아야 될란가 보다. 은경이가 저를 극동방송의 전파 선교사로 근데 제가 2024년 3월에 큰 일을 치렀어요. 그때 은경이가 나를 위해서 너무 가슴이 아픈데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어서 나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함께 기도해주면 언니가 빨리 환란에서 벗어나겠지. 극동방송에다가 이 전파 선교사를 저를 태운 거예요. 전파 선교사를 태우고 후원 헌금까지 하는 걸 듣고 은경아 진짜 날마다 기적이고 그날의 전도회 VIP는 전도회의 VIP는 나였지만 내 인생의 VIP는 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역사했지. 그날 전도의 VIP는 나였지. 그만 내 인생의 VIP는 너야. Everyday is miracle. Everyday is miracle. 날마다. Everyday is miracle.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호남권 연합 라디오 전도대회를 통해 결신한 최영숙 성도였습니다.

0: FEBC 신학 회복 캠페인.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입니다.
1: 학문은 성경을 받쳐준 도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성경을 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학문이 필요하다.
0: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박사가 20년간 이어온 간절한 외침입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학문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장종현 박사는 말합니다.
1: 학문으로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0: 성경보다 신학을 더 의지한 미국과 유럽의 교회들은 무너졌습니다. 오직 성경과 기도로 세워진 교회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오랜 시간 교회의 쇠퇴를 고민해온 장종현 박사는 그의 저서 왜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까를 통해 교회의 힘은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에서 나온다는 본질적인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경건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1: 신학은 알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위해서 아는 것이다.
0: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참된 신학의 길로 함께 나아갑시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부산 극동 방송입니다. FEBC.
2: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은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3: 역대하 33장에 므낫세 왕의 이야기를 나눌 건데요. 사실 므낫세보다 그 아버지 히스기야가 더 유명한 왕이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스라엘 그 왕들 가운데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참 칭찬하고 마음에 들었던 믿음과 신앙의 왕이었어요. 그런데 아버지 히스기야가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그 아들 므낫세는 아버지를 보면서 아버지의 신앙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히스기야 왕 때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나라의 꼴은 아수르 대제국에게 전쟁에서 참패하고 그들의 속국이 되어서 나라는 쑥대밭이 되었거든요. 어린 므낫세는 아버지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위대한 신이라면 우리 아버지가 저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믿는데 어떻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쑥대밭이 될 수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을 지켜주지 못하는 신이야. 그래서 이 므낫세는 왕이 되자마자 의도적으로 아버지가 믿었던 하나님과 반대길을 가요. 아버지가 그렇게 종교개혁이라고 해서 뭐 산당과 우상을 다 제거했는데 마치 반발하듯 아버지가 헐어버린 산단과 우상을 하나둘씩 세우기 시작하고 예루살렘 성전 뜰에다가 보란듯이 존재하는 모든 신들을 다 갖다 놓는 거예요. 해와 달과 별 이런 것들을 위한 신을 만들어서 하여튼 존재하는 모든 신들을 다 갖다가 만들어 놓고 이 므낫세의 가장 자기가 신을 의지하는 하이라이트가 뭐냐면 몰렉이라는 신이 있었어요, 당시에. 그런데 이 몰렉이라는 신에다가 자기 친아들을 불태워서 바칩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우상을 가까이 하는 점쟁이들, 무당들, 이런 사람들을 가까이 두고 지내는 거예요. 몇몇 안 남은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고 외치면 그때마다 므낫세는 가차 없이 선지자들의 목을 쳤어요. 누구의 말도 듣지 않아요. 딱 이 므낫세가 한 사람에게만 충성을 합니다.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아수르 제국의 왕이에요. 다른 사람한테는 뭐 자기 멋대로 자기 주장대로 하지만 이 아수르 제국 왕에게는 살아야 하니 므낫세는 철저하게 복종을 합니다. 그 덕분에 아수르 제국의 왕의 보호 아래 자신의 왕권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그는 자기보다 강한 아수르 제국의 왕에게 그리고 세상의 모든 신들에게 다 잘하면서 지금과 같은 평안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목표였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전혀 생각지도 못한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는 사건이 발생해요. 아수르 제국의 왕권 다툼이 일어나요. 엄밀히 말하면 현재의 왕에게 반란을 일으키는 세력이 나오는데 그게 왕의 친형이에요. 그러니까 형제끼리 왕권을 놓고 내전이 일어나는데 이게 몇 년 동안 아수르 제국에서 극심하게 왕권을 놓고 형제들이 싸우게 됩니다. 근데 결국은 현재의 왕이었던 동생이 이겨서 왕권을 지키게 돼요.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내전 때문에 속국들의 관계가 소홀한 틈을 타서 이 아수르 왕이 자기가 어려울 때 반란에 가담을 했거나 자기에게 충성을 보이지 않았거나 의심을 받는 속국들을 하나하나 색출하기 시작해요. 그때 므낫세가 대상에 걸린 거예요. 아수르 왕은 군대를 보내서 예루살렘에 있는 므낫세를 체포해서 끌고 갑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쇠사슬을 채우고 짐승들에게 왜 코뚜레 하잖아요. 왕에게 코를 꿰게 하고 그리고 채찍질을 맞아가며 1,000km 떨어진 바벨론 지하 감옥까지 처참하게 끌려가요. 그리고 빛 한 줄기 들어오지 않는 감옥에 갇혀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신세. 두렵고 답답하고 막막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감옥에서 죽어가는 므낫세가 너무나 억울한 게 하나 있는 거예요. 지난 수십 년간 자기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신들을 위해서 열심히 섬겼어요. 해와

여호와 바알과 아세라 몰렉 자기는 존재하는 모든 신에게 최선을 다해서 그 신들을 섬겼어요. 아버지 히스기야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걸 보면서 나는 모든 신들을 다 섬기고 그 신들이 나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최선을 다해 섬겼던 어느 신도 나를 지켜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의감이 들어요. 그리고 그는 죽어가면서 마지막으로 자기를 살려달라고 매달리는 한 분이 있었어요. 자, 오늘 본문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마지막으로 그가 인생의 끝자락에서 드렸던 기도예요. 근데 저는 이 므낫세의 그 절망 속에 갇혀있는 상황에서 드린 이 기도를 어떤 느낌으로 하나님은 생각했을까? 참으로 괘씸하고 염치 없는 기도다. 그동안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대우를 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망령되게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죄를 제일 많이 진 사람이 므낫세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랬던 그가 염치 없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진짜 괘씸하고 용서되지 않고 염치 없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13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매. 자, 이 므낫세는 우리가 생각할 때 괘씸하고 염치 없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그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어요. 그 모든 과거를 다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므낫세를 용서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의 자리에 복귀를 해요. 므낫세는 모태신앙인이죠. 여기 모태신앙인들 있으시죠? 좀 무겁게 들으세요, 제 얘기를. 너무 오랫동안 돌고 돌고 돌아서 비로소 이 모태신앙인이었던 므낫세가 마지막에 깨닫는 거예요. 아하, 내가 신이라고 다 똑같은 게 아니라 진짜 내가 의지할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이 나를 살릴 수 있구나. 므낫세는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요. 모두가 그를 환영하고 참혹했던 포로 생활을 위로해 주시오. 아마 보통 사람이라면 그 이후의 인생은 내 모진 고생을 했으니 보상받듯 편히 살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돌아온 므낫세는 그렇게 살지 않아요. 돌아오자마자 성 밖으로 나가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아 올리기 시작해요. 이전보다 더 견고하게 성벽을 올려요. 그리고 도시마다 믿는 좋은 지휘관을 세우고 다시는 과거처럼 자신처럼 무너지는 나라가 되지 않도록 방비를 굳건히 세워요. 하이라이트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어나요. 15절에 보니까 이방신들과 여호와의 전에 있던 우상을 제거하고 여호와의 전이 있는 산과 예루살렘에 쌓았던 모든 제단들을 다 성 밖에 던졌다 나와요. 이 므낫세는 자신이 수십 년간 향을 피워 올렸던 그 제단들, 성전 뜰에 세워두었던 해와 달과 별들의 신상들, 그리고 정성스럽게 엄청난 돈을 들여 세웠던 아세라 목상을 직접 자기 손으로 부수기 시작하고 그 잔해를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가서 다 불태우고 내던져요. 너무 오랫동안 방치되었던, 무너져 있었던 여호와의 제단을 차곡차곡 쌓고는 하나님께 화목제와 감사제를 드리고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온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나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을 섬기리라. 하나님 앞에 자신의 지난날에 부족했던 잘못된 인생을 회개하며 은혜를 갚는 모습으로 짧지만 남은 인생을 살다가 죽는 므낫세의 이야기. 그래도 므낫세는 너무너무 잘못 살다가 그의 인생을 리셋할 수 있는 기회를 만나서 짧은 시간이나마 하나님께 은혜를 갚으려고 몸부림치며 살다가 죽었어요. 근데 우리는 이 므낫세보다 훨씬 더 못한 인생을 살아요. 혹시 여러분은 살면서 이런 경험이 있습니까? 마음속으로 너무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제발 이번 한 번만 넘겨주시면 제가 하나님 잘할게요. 하나님, 이번 한 번만 저 도와주시면, 한 번만 하나님 제 소원 들어주시면, 평생 하나님 앞에 잘 살게요. 그게 형식적인 기도가 아닐지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혼자라도 그런 마음으로 생각하고 품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여러분 중얼중얼 무의식 가운데 기도했던 경험과 기억들이 있으십니까? 문제는 그렇게 해서 위기를 넘겼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위기를 넘긴 뒤에 내 모습은 다시 옛날처럼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똑같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분들의 개념 속에는 회개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내 마음과 생각을 고쳐 먹으면 되는 거지. 내가 오늘도 교회 나왔으니까 아,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아 그래라고 내가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먹고 생각하면 난 오늘 회개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건 완전히 여러분의 생각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에요. 착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하는 회개는 생각을 넘어 과거의 삶을 청산해서 다시 말하면 청산이라는 것은 나의 물리적인 공간과 환경에 잘못된 것을 뜯어 고치는 거예요. 환경을 완전히 고치는 거예요. 내 삶을 제대로 리셋하는 회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야만. 진짜 회개하면 내가 익숙하게 만나던 사람들 만나지 말아야 돼요. 아, 이게 내가 불필요한 사람들과의 관계였고, 이거 내가 쓸데없는 나의 과시였고, 이것이 하나님께 도움이 되지 않는 건 여러분 스스로 끊어내야 돼요. 그게 회개예요. 인간은 환경의 동물이에요. 환경이 바뀌어야 진짜 회개하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읽은 책 가운데 한 행동 심리학자가 환경 설계란 말을 해요. 인간이 행동을 바꾸기 위해서 마음속으로 결심하는 대신 물리적인 공간, 그에게 주어진 환경, 이런 구조를 뜯어 고치는 작업, 이것을 환경 설계라고 해요. 이 환경 설계로 전 세계가 지금 달려가고 있는 공통의 아젠다가 있죠. 스마트폰의 문제예요. 여러분, 지금 전 세계가요, 10대들이 이 자극적인 쇼폼의 영상에 중독되어서 결국 뇌가 서서히 죽어가고 망가지고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자신의 뇌가 망가지는 거예요. 그 알고리즘에서 보여주는 그 작은 영상들에 완전히 중독되는 거예요. 중독은 자기는 모르는 거예요. 내가 중독된지 모르고 가는 거예요. 근데 하루 종일 방 안에 틀어 앉아서 그거를 보고 아이들이 웃고 울고 그 영상, 작은 영상의 모든 걸 뺏겨요. 자기 스스로 뇌가 뭔가를 사고하고 고민하지 않아요. 그냥 그 영상에서 주는 대로만 쫓아가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이 결과는 어떻게 된줄 아십니까? 의지력이 없으니까 무기력해지고 대부분의 그런 아이들이 우울증에 걸립니다. 그래서 전 세계 국가들이 이게 얼마나 심각한 줄 알았기 때문에 처음에는 나라마다 캠페인을 벌려요. 하루에 한 시간만 휴대폰을 봅시다. 휴대폰을 적게 봐야 됩니다. 이 캠페인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처참했어요. 결심만으로

그 작은 화면 속의 유혹을 이길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전 세계가 정책을 바꿨습니다. 소위 환경 설계로 방향의 틀을 완전히 바꾼 거예요. 다 근자 일어난 일인데, 영국 정부는 학교에서 스마트폰을 금지하는 법을 통과시켰어요. 미국도 학교 정문 앞에서 스마트폰을 회수해서 특수 파우처에 넣고 들어가게 해요. 노르웨이, 프랑스, 최근에 학교에서 스마트폰을 전면 금지시켰어요.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2024년 결과인데요. 노르웨이에서 여자 중학생들의 정신과 치료가 무려 60%가 줄었고, 사이버 폭력이 46%가 사라지는 결과가 나왔어요. 진짜 변화되려면 마음을 고쳐먹는 수준이 아니라 환경을 바꿔야 돼요. 우리 교회에 예전에 평생 무당하시던 분이 등록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제 손을 붙잡고 울면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제발 이 굴레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그 제가 이 무당에게 이런 얘기 했어요, 그때. 그러면 환경을 바꾸셔야 돼요. 집에 있는 신당을 다 버리셔야 돼요. 근데 이분이 그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음 먹고 같이 가서 그 신당에 들어가서 평생 그분이 쓰는 우상의 물건들, 신주단지, 부적들, 향 피우는 거, 뭐 거기 뭐 그들이 쓰는 무슨 뭐뭐칼 같은 거 이런 거다 제가 모아가지고요. 그걸 그분하고 함께 다 불태웠었어요. 근데 이분이 이걸 철거할 때도 불태우도 너무너무 두려워했는데, 완전히 이게 잿더미가 돼서 완전히 사라지는 걸 보더니 얼굴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내 눈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의 빛이 그때부터 가득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지금도 예수 믿기로 결심한 분들에게 똑같은 얘기합니다. 선생님, 예수 믿기로 했으면 당신 집에 있는 달마도, 곳곳에 생각 없이 붙여놓은 부적, 자동차에 아무 생각 없이 걸어놓은 염주 다 과감하게 버리시고, 환경을 내가 예수 믿는 환경으로부터 만드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내가 오늘부터 교회 다닐 거야, 나 이제 예수 믿어볼까, 이렇게 마음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다시 일으키신 게 진짜로 감사하다면 여러분의 삶에 드러나는 변화, 이게 곳곳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1990년대 아프리카 라이베리아에서 최악의 내전이 일어납니다. 8년 동안 총 20만 명이 사망하는데, 이때 가장 악명이 높았던 반군 사령관이 조슈아 블라히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당시 나이가 20대 초반이었어요. 20대 초반의 반군의 사령관이에요. 왜 그러냐? 능력이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전쟁 전에 10대 소년병들에게 마약에 취하게 하고 전쟁에 내보내는 거예요. 총알받이 세우는 거죠. 마약에 취하니까 애들이 총알이 날라오는지 무슨 폭탄이 터지는지 상관없이 나가서 총알받이에서 싸우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의 심리를 읽어내는지, 전쟁에 나가기 전에 그 부하들을 모아놓고 살아있는 사람의 심장을 꺼내서 그 자리에서 먹는 걸 보여주고, 흙마술 같은 거를 보여줘요. 그러니까 어린 소년병들이나 이 반군이 이 조슈아를 그냥 단순히 지도자가 아니라 신으로 추앙하는 거예요. 그의 말 한마디면 신이에요. 그래서 이 조슈아가 죽인 사람이 2만 명이 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날도 여느 때처럼 무자비한 학살을 지휘하러 가고 있는데, 갑자기 그의 눈앞에 너무나 강렬하고 거대한 빛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벼락 같은 음성이 뼛속까지 뒤흔드는 거예요. 너는 왜내 사랑하는 죄 없는 아이들을 죽이느냐? 예수님의 음성이었어요. 그 압도적인 영광 앞에, 수만 명이 보고 있는, 부하들이 보고 있는 그 앞에 이 살인마가 그 자리에서 꼬꾸라진 거예요. 그리고

0: 그는 즉시 그 옛날 사울처럼 내가 전쟁을 그만두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병사들을 모아놓고 그 자리에서 흙맛을 부적과 자신이 그동안 권력의 상징이라고 여겼던 모든 것들을 다 불덩이에 던지고 반군을 해체시켰어요. 내전이 끝나고 2008년 라이베리아 진실화해위원회가 열릴 때 희생자의 어머니들이 모인 재판정에 그는 자발적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솔직하게 자기 잘못을 시인하고 용서를 구해요. 나는 살인마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진실한 사과에 당시의 희생자들의 어머니들이 눈물로 용서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너무나 부끄러웠을 텐데 자신의 지난날의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고 삶으로 변화된 것을 보여주는, 진짜 예수를 삶으로 보여주는 이 조슈아 블라이. 그 이후에 그는 지금 나이가 50대 중반인데 목사님이 되었어요. 라이베리아 빈민가로 가서 자기가 마약을 먹였던 그 소년병들을 다시 품고 한 생명 한 생명을 먹이고 씻기고 기술을 가르치는 고아원의 원장이 되어 있어요. 이러한 그의 변화를 보고 어린 소년병들도 한 사람 한 사람씩 변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 가운데는 내가 지금 누군가에게, 내 삶은 무너져 내리고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완벽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평가에서 뒤처지지 않는 내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둥바둥, 내 속사람은 다 죽어가는데 보여줘야 된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다 끊어지는 줄 하나 붙들고 아둥바둥 그렇게 매달려 계신 분은 안 계십니까? 사람에게 나를 보이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꼭 이 말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러분 인생의 가정에 역풍이 불고 있다면 그건 여러분 인생에 새로운 리셋을 시킬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이 생각해도 기가 막힌 과거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치불구하고 주님께 엎드려 살려달라고 고백하십시오. 마음으로만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삶 자체를 뜯어 고치는 방향으로 가보십시오. 그러면 망한 내 인생, 회복할 수 없을 것 같은 가족들의 관계, 진흙 수렁에 빠진 우리의 가정,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시 저와 여러분의 인생 리셋하셔서 나에게도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안산시 상록구 용신로에 위치한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31-407-9191번 꿈의 교회로 전화하시거나 051-759-6000번 부산 극동방송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0: H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순옥 권사입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생방송 소망의 기도입니다. 연일 무더위가 계속돼서 우리의 신체 리듬이 깨지고 매사가 무기력해지기 쉽지요. 이때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므로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에게 불어서 그들을 살리신 생기의 바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불길 원합니다. 소망의 기도 이 시간 우리 방송가족 모두가 기도의 능력으로 생기의 바람의 능력을 받음으로 영육간에 새로워지고 새 힘을 얻어서 날마다 즐겁고 기쁨이 충만한 여름을 잘 보냈으면 합니다. 소망의 기도 기도 제목 보내주실 분들은 문자 샵 0933 우물정 0933번으로 보내주시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유료 문자 있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목사님은 대양제일교회 장현석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네, 권사님 반갑습니다.
0: 네, 목사님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 이 시간 나누고 싶은 메시지와 함께 여는 기도 부탁드려요.
1: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받으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29편 1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0: 아멘.
1: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 자녀들이 약할 때 또 가난할 때 병들어 있을 때 하나님은 가만히 지켜만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반드시 그들에게 힘을 주셔서 다시 일어나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0: 아멘.
1: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에게 평강의 복을 주실 것이라고. 참 많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를 침몰시키려고 공격해오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또한 우리 편에 서서 우리에게 평강의 복을

0: 더하여 주심으로 모든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평안 샬롬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방송가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려고 합니다. 힘이 필요하십니까? 하나님 백성이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구하십시다. 평강의 복이 필요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샬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모든 우리 인생의 문제를 맡기고 나가십시다. 그래서 하나님께 약속하신 말씀처럼 힘주시고 평강의 복을 더하셔서 회복과 치유케 하심과 자유케 하심의 놀라운 복을 누리시는 우리 방송 가족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아멘.
0: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당신의 택한 백성들에게 평강의 복을 더하여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1: 아멘.
0: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방송 가족들 가운데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서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와주심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힘과 능력 가운데 나가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오늘 약속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우리가 약속의 말씀 붙들고 나갑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힘주시고 평강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모든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서 해방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이제 어둠의 세력에서 해방되어져 천빛 되신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또 에스겔 골짜기에서 성령의 바람으로 새 생명을 주었던 것처럼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고 새롭게 이제 조직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소망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모든 방송 가족들에게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1: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첫 찬양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0: 네, 듣고 계신 방송은 부산극동 방송 소망의 기도입니다. 기도 제목 있으신 분들은 장문 100원,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33 우물정 0933번으로 보내주시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화번호 뒤에 네 자리 공개를 원치 않는 분들은 익명이라고 쓰시고 기도 제목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신 기도 제목은 소망의 기도, 이 시간뿐만 아니라 부산극동 방송 중보 기도단이 응답될 때까지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네, 첫 번째 사연입니다. 7201 성도님, 네, 소망의 기도에 처음으로 기도 제목을 올려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부산 아가씨가 우울증과 조울증으로 병원에 입원했어요. 주님, 이 딸을 불쌍히 여기셔서 깨끗하게 고쳐주옵소서라고 올려주셨어요, 목사님.
1: 네, 우리 7201님 기도의 문을 이렇게 좀 극동방 처음 두들기셨는데 주님 약속하셨죠. 두드리라 크렘 덕에 문이 열 것이라고.
0: 아멘.
1: 반드시 말씀대로 우리 또 부산의 아가씨 되시는 분 모든 질병의 권세에서 해방시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0: 아멘.
1: 우리 방송을 들으시면 혹시 우리 자매에게 예레미야 17장 14절 말씀을 좀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0: 아멘.
1: 예레미야 17장 14절 말씀, 이걸 좀 암송하도록 하시고요, 선포하며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자매가 우울증과 조울증으로 병원에 입원 치료 중에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세상적인 환경들이, 현대 문화들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을 조려하고 그래서 정상적인 생각과 활동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이 필요합니다. 이 자매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모든 우울증과 조울증의 정상으로부터 해방시켜주시고 어둠의 세력에 떠나가게 하시고 흑암의 권세가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처럼 참빛 가운데로 달려나올 수 있는 귀한 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하나님 만져주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마음을 찾아가 주셔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고쳐주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귀한 딸이 되도록 축복합니다.

0: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잘해서 벌떡 일어나서 밖에 나가서 예수님 나를 치료하셨다고 간증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참된 축복의 주인공이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여 고쳐주시고 주여 깨끗하게 만져주시고 주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1: 아멘.
0: 아멘.
1: 네, 만병의 그런 되시는 하나님께서 또 깨끗이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9215 성도님, 39살 아들이 올해 직장에서 꼭 정직원으로 전환되도록, 며느리도 7급으로 꼭 승진할 수 있도록, 두 부부가 더 믿음으로 굳세어져 날마다 말씀 읽기와 기도 생활하며 건강한 새 생명도 잉태하는 복을 주시길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0: 네, 간절한 기도의 소원 우리 또 중보 기도단과 함께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9215님께서 39살 되신 아드님 직장에서 이번에 꼭 정직원으로 전환되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의 소원,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직장 생활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사람이 생각을 하더라도 그 길을 정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특별히 요동치는 세상 속에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직장 안에서 정직원으로 채용되어지게 하시고 그 직장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1: 아멘.
0: 예수 향기 날리고 복음에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그래서 복음에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며느님도 7급으로 승진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사오니 지혜와 명철과 총명함을 더하시고 또 이 직장 안에서도 인정을 받게 하시고 인정된 다음에 진급되어져서 더 크고 비밀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무엇보다도 또 부부가 더 믿음으로 굳세어져 날마다 하나님 말씀 읽기와 기도 생활하고 건강한 새 생명도 잉태하는 복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이제 생명의 씨앗도 주시고 생명의 열매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질 뿐만 아니라 육체도 강건하게 만들어주셔서 건강한 몸으로 건강한 생명도 잉태하고 하나님의 복을 만민에게 전파하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부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지금은 부족하지만 날마다 새롭게 하시며 날마다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끝까지 지켜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0: 아멘.
1: 네. 우리 장현석 목사님께서 조목조목 간절히 기도해 주셨는데요. 그런 역사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9507 성도님, 제가 50견인지 왼쪽 팔 통증이 있어 병원에 다녀왔어요. 속히 회복되어 팔도 자유롭게 움직이고 교회 일도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려요. 내일 단기 선교팀이 카자흐스탄에서 사역을 마치고 돌아옵니다. 그동안의 모든 사역이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되고 귀한 열매 맺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0: 네, 그래요. 이제 연세가 드시면서 또 팔다리가 통증이 오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또 단기 선교팀이 또 돌아오네요.
1: 그러게요.
0: 네, 참 그동안 사역의 현장에서 함께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한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9507님을 위해서, 우리 단기 선교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육체 백체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약속하시기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 사는 9507님, 50견인지 왼쪽 팔 통증이 있어서 병원에 다녀오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시옵소서.
1: 아멘.
0: 우리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 안찰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속히 모든 통증이 사라지고 팔도 자유롭게 움직이게 하시고 맡은 사명을 건강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 내일 단기 선교팀이

0: 카자흐스탄에서 사역을 마치고 돌아온다고 합니다. 그동안 사역 가운데 함께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건강 주셨고 사역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돌아와서 이 사역이 마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선한 사역으로 계속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비록 한국으로 돌아오지만 카자흐스탄에 복음을 전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카자흐스탄 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계절이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좋은 소식이 이 대한민국 땅에 돌아올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팀도 축복해 주셨기를 원합니다. 한국에 돌아와서도 이제 받은 바 은혜를 가지고 교회를 충성되게 섬기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헌신함의 희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걸음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아멘. 풍성한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아멘. 네, 귀한 시간, 아름다운 열매 맺는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소망의 기도, 이 시간은 하나님을 기도로 만나는 시간입니다. 몸이 아프신 분들, 사업에 힘드신 분들, 그리고 상황적으로 어려우신 분들 위해 축복의 씨앗을 뿌리는 기도의 시간입니다.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기도 제목 보내주실 분들은 문자 샵 0933 우물정 0933번으로 보내주시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유료 문자 있습니다. 1140 성도님, 샬롬. 간암으로 투병 중인 변집사님을 위해 기도 부탁드려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깨끗이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라고 올려주셨어요, 목사님.
0: 네. 간암으로 투병 중인 집사님, 또 집사님뿐만 아니라 간호하시는 가족들, 또 함께하는 교우들도 참 많이 힘드실 겁니다.
1: 네.
0: 그러나 하나님께 이런 질병을 주시고 또 치료 과정을 주신 것은 분명하신 뜻이 계실 거예요.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려고 주신 것이라면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성경에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해서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1: 아멘.
0: 아멘. 이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간암으로 투병 중인 우리 변집사님,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다가왔는지 때로는 원망하고 싶고 때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절대로 자신을 포기하거나 그러지 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나를 치료하신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실 때는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고 간에 있는 모든 암세포들을 예수 이름으로 다 물러가게 해주시고 회복시켜주셔서 모든 피가 정상적으로 생성이 되어지고 온몸으로 새로운 피, 건강한 피가 공급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이후에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내게 힘을 주셨고 하나님께 나를 고쳐주셨고 하나님께 나를 치료해 주셨다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만민에게 간증하고 나갈 수 있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만져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1: 아멘. 아멘. 네. 꼭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셔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또 그 은혜를 기대해 봅니다.
0: 아멘.
1: 익명으로 올려주셨어요. 17년 전 어머니를 뇌종양으로 먼저 보내시고 혼자 계신 73세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려요. 오늘 생신이시지만 이명으로 인한 두통, 심해진 허리 통증으로 교회 출석과 일상생활도 힘드신 상황입니다. 믿음도 건강도 천국 소망도 생신 선물로 받으실 수 있도록 목사님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0: 아유, 그래요. 참 오랜 세월 이렇게 또 아내를 먼저 보내드리고 난 다음에 허전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저는 이분에게 시편 46편 1절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0: 지난 73년 동안도 함께하여 주신 주님. 비 오는 날, 눈 오는 날, 바람 부는 날도 인생이 있었지만도 그때그때마다 우리 주님이 함께해 주셨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지금은 이명과 두통과 허리 통증으로 인하여서 교회 출석과 일상생활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나이는 들어가고 육체는 연약해져가고 마음도 이렇게 자꾸 가라앉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실 분은, 새 힘을 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께서 믿음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천국 소망도 주셔서 오늘 생신을 맞이해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찬송하고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아버지의 생신을 축하드릴 때에 여기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시고 과연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가 생기가 들어가서 다시 일어났던 것처럼 그런 놀라운 은총을 여기에 100% 주시옵소서.
1: 아멘.
0: 축복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1: 아멘. 네, 간절한 기도 제목 응답될 줄 믿습니다. 익명으로 올려주셨어요. 마지막 기도가 되겠습니다. 샬롬. 연일 무더운 날씨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저는 날마다 비 내려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또한 부산시와 대한민국 백성들이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길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올려주셨어요, 목사님.
0: 네, 이 기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예, 우리 부산 경남 지역이 특별히 가뭄으로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우리 익명을 올려주신 사랑하는 성도님, 또 우리 모든 방송 가족이 함께 이 기도 준비까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선한 역사와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지금 연일 무더운 날씨가 지속되고 있고 그리고 가뭄 속에서 농민들도 모든 국민들이 고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를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구름을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비를 땅에 내려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주여, 우리의 허물이 있다면, 우리의 잘못이 있다면, 우리의 죄가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단비를 날아주셔서 메마른 땅 위에 모든 생물이 소생케 되어지며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며 춤을 추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1: 아멘.
0: 이 땅에 참비를 날이어 주시옵소서. 우리 부산시 대한민국 백성들이 모든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과 뜻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거룩한 민족 선교의 전주국이 될 수 있도록 이 대한민국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건져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흑암의 권세가 떠나가게 하시고 악한 영이 물러가게 하시고 이 대한민국 땅이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를 부를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0: 아멘.
1: 네, 기도하는 대로 응답되는 역사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소망의 기도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드린 우리의 기도는 꼭 응답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품고 간절히 기도해 주신 목사님은 대양제일교회 장현석 목사님이셨습니다. 목사님, 귀한 말씀과 간절한 기도 고맙습니다.
0: 네, 권사님 더운 날씨에 건강 잘 챙기십시오.
1: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
0: 네.
1: 오늘도 귀한 기도의 사연을 보내주신 분들 그리고 함께 중보 기도해 주신 분들 모두 고맙습니다. 부산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지금까지 제작의 유성수, 진행의 류순옥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FM 93.3MHz 녹상중계소 96.7MHz 극동방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으로 행복하세요.

0: 감추인 보화. 감추인 보화 오늘 이 시간은 새로운 교회 한홍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1: 성령 충만한 예수님도 사탄의 시험을 받으십니다. 많은 분들이 누가 시험 들었다 그러면은 뭘 잘못해서 신앙이 이렇게 약해가지고 시험 들었다고 생각하는데, 신앙이 약해서만 시험 드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한 예수님도 시험에 드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시험이에요. 시험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믿음을 한번 테스트하기 위해서 흔들어보는 시험이 있고,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쳐보라는 하나님의 시험이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하지만 마귀에 의한 시험이 있습니다. 이것을 영어로는 템테이션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마귀가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흔들고 죄를 짓게 해서 그 영혼을 파괴시키고 교회를 무너뜨려서 하나님의 나라 역사를 방해하는 그런 악한 목적이 담긴 시험이에요. 옛날에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아담에게 접근했던 바로 그 시험을 이제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던진 것입니다. 예수께서 본격적인 공생애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이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고 마귀와 영적인 전투를 하십니다. 이것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시험 받았던 것과 흡사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는 불순종으로 징계를 받았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너끈하게 순종하심으로 이 시험을 통과하셨습니다. 12절 말씀에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셨다에 몰아내셨다는 원어적 의미는 아주 세게 밀쳤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한글 성경 몰아내시다가 영어 성경 번역인 sent out이라는 말보다는 훨씬 더 원어에 가까운 번역입니다. 성령께서 굉장히 급하고 중요한 목적이 있어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가셨어요. 마귀와 정면 승부를 벌이게 하셨는데, 여기에 나오는 마귀는 밑에 잔챙이 마귀들이 아닙니다. 마귀 중에 마귀, 마귀.

이 우두머리 루시퍼가 직접 나오는 무시무시한 영적인 싸움이었어요. 나중에 다시 언급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사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 시험은 창세기에 나왔던 첫 번째 아담에게 공격했던 마귀의 시험에 이어서 그 시험의 악한 것을 바로잡는 영적인 구속사의 역사에서 너무나 큰 의미를 가진 시험인 거예요. 예수님은 여기서 승리하심으로써 우리를 향한 완전한 승리의 서막을 여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예수님 자신의 이야기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 거대한 파장을 불러일으킬 주님을 따르는 우리 수많은 성도들에게 힘이 되고 가이드가 되는 놀라운 사건인 것입니다. 첫 번째 시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3절.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이 마가복음에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시험이었는지 나오지를 않지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평행복음에 보면 세 가지 시험이 있었다고 하죠. 첫 번째 시험이 이거예요. 이 돌들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이 말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너의 배를 채워라는 뜻입니다. 마귀가 항상 우리가 가장 약할 때 그 약점을 치고 들어오거든요. 지금 예수님은 40일 금식하신 상태입니다. 배부른 사람에게 떡 얘기해봤자 뭐 아무 감흥이 없지만 배고픈 사람은 다릅니다. 마귀는 말합니다. 너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이 주어져 있지 않느냐? 그 능력으로 자기의 배를 채워봐라는 거지. 예수님은 그러나 자기에게 주어진 능력이 그렇게 함부로 쓰라고 주신 능력이 아닌 거를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축복을 주실 때 그 힘은 함부로 써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마귀가 이 유혹을 통해서 무엇을 노렸느냐?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이간질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것은 진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를 의심하는 게 아니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에 걸맞는 대우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 땅의 왕자들도 호의호식하면서 사는데 너는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왜 이 고생을 하고 있느냐? 하늘 아버지가 당연히 너한테는 이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유혹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눈에 보이는 축복을 하나님의 사랑과 반드시 연결시키면 시험이 듭니다. 우리가 부자일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거고 우리가 사업이 망하고 돈 떨어졌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것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도 항상 가난하게 사셨어요. 그렇다고 가난이 옳다는 뜻은 아닙니다만은 그걸로 하나님의 사랑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해가 동에서 서로 떠서 지는 것을 의심할지언정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누가복음 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라는 말의 의미예요. 하나님이 물질 자체를 부인하신 게 아닙니다. 그러려면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다라고 하셨겠죠. 그런데 떡으로만 살 게 아니다라는 것은 떡도 필요하다. 육체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희들에게 의식주 문제가 중요하다는 건 나도 안다. 그러나 우리가 많은 경우 없어서 시험 드는 게 아니라 더 없어서 시험 들어요. 우리는 피로가 채워지지 않아서 시험 드는 게 아니라 욕심이 채워지지 않아서 시험 드는 거죠. 돈이 악한 게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게 악한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자, 보세요. 돈을 사랑하는 게 문제예요. 물질은 매력적이죠. 힘이 있죠. 그렇지만 이걸 사랑하기 시작하면은 누구나 흔들려요.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되면은 소원이 없을 줄 알았습니다. 그게 우리 부모 세대에 보릿고개를 넘기지 못했던 우리 부모님 세대의 기도 제목이었고 문제는 이게 다 이제 해결이 됐는데 마귀는 이제부터 우리를 어떻게 또 흔듭니까? 더 좋은 것, 더 새로운 것, 더 편한 것을 가져야 행복할 것이라고 우리를 속입니다. 옛날에는 초이스가 많이 없었어요. 점심 먹을 빵이 있느냐 없느냐인데 그때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는 말이 과연 점심 먹을 빵이 있겠느냐가 걱정이었는데
지금 우리가 가서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지 말라는 크로스언트를 먹을 것이냐, 베이글을 먹을 것이냐, 그냥 바게트를 먹을 것이냐, 지금 이 고민이 됐단 말이죠.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피로는 채워졌는데 욕심 때문에 사람들은 여전히 행복하지 않아요. 이게 돈에 대한 사랑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어느새 차갑게 식어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사탄을 물리치셨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여기서 오는 떡은 그냥 떡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린 만나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자녀의 먹고 사는 문제는 궁극적으로 하늘아버지가 책임지실 것이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하늘아버지니까. 우리가 하늘아버지임을 고백하고 믿는다면 이 문제를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하늘아버지가 기본적인 자녀들의 먹고 사는 문제는 책임집니다. 이것이 그들이 광야에서 배운 레슨이었어요. 만약에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가 없었다면 그들은 집단 거린이 되었을 거예요.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떼거지로 몰려다니면서 한 푼 줍쇼, 한 푼 줍쇼.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하늘의 만나로 먹였기 때문에 가난했지만 당당했습니다. 여러분도 저도 그렇게 되면 됩니다. 우리가 부자는 아니라도 세상 앞에 기죽을 필요는 없어요. 하늘아버지가 우리의 의식주를 궁극적으로 책임지시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라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가 의지해야 될 대상은 아닙니다. 만나를 가지고 묵상하지 못하도록 하루가 지나면 만나가 다 없어져 버렸지. 육의 굶주림을 채우는 떡은 영혼의 굶주림을 채우는 말씀 안에서만 축복이 될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된 영혼 속에 와야만 축복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기서 산다는 말은 육체적으로만 생명이 사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산다는 것이. 떡 문제가 해결이 됐는데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자살하는 선진국 주민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여기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그냥 일반적인 로고스 말씀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every word, 레마의 말씀이에요. 살아서 운동력이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폐부를 찍고 들어오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나를 깨고 부수고 변화시킨다는 거죠. 그렇게 내 영혼이 변화시킨 그 틀 안에서 물질의 축복이 와야 이게 온전한 축복이 되는 거예요. 이 우선순위를 여러분이 기초공사를 안 하고 건물을 세울 수가 없듯이 말씀의 기초공사로 영혼을 다지지 않고 물질의 축복을 주면 그 사람은 그 가정은 그 나라는 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나깨나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말씀을 붙들면 지금은 가난하고 힘들어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은 결코 굶지 않을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 굳게 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시험이 또 옵니다. 이번에는 장소를 바꿔서 아주 높은 곳으로 예수님을 데려갑니다. 누가복음 4장 5절 7절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넘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이것은 괜한 허풍이 아닙니다. 실제로 마귀는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자기 때문에 한 인간을 순식간에 정치, 경제, 예술 어떤 분야에서 순식간에 탑에 올려놓아 줄 수 있는 힘이 있어. 물론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이 다 마귀의 힘을 빌려서 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만큼 마귀는 세상적인 힘이 있는데 문제는 우리의 인생이 성공하려는 야심만으로 똘똘 뭉쳐 있다면 이 마귀에게 집중팔고 이용당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심령이 깨끗한 사람을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욕심이 가득한 사람은 마귀가 이렇게 이용해 먹기 쉽습니다. 딜을 하는 거죠. 내가 너에게 성공을 줄 테니까 너는 내게 네 영혼을 팔아라. 예수님한테도 이렇게 접근했으니 기가 막힐 노릇이죠. 누가복음 4장 8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여기서 경배라는 말은 worship, 예배라는 뜻입니다. 영적 전쟁의 비결은 예배입니다. 살아있는 예배죠. 반대로 예배가 죽잖아요. 영적인 저항력이 무너집니다. 그렇게 되면 항상

마귀가 어퍼하는 그 빠르고 쉬운 유혹의 길에 딱 걸리는 거죠. 십자가를 피하라고 하는 마귀의 속삭임에 넘어가게 돼 있어요. 지금 마귀가 자기에게 절하라고 합니다. 누가복음 4장 7절.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여기서 마귀가 절하라는 말은 그냥 고개 굽복하라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려라는 거죠. 마귀는 여러 면에서 하나님을 질투하지만 가장 하나님을 질투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가로채서 자기가 받기 원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확실하게 예배하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마귀를 향해 절하고 있는 거지. 마귀를 예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 마귀에게 예배 안 했는데요. 그냥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았을 뿐인데요.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은 모든 시간은 마귀에게 준 거예요. 우리가 성경 읽을 시간에 성경 읽지 않고 기도해야 될 시간에 기도하지 않고 있었다면 반드시 세상을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마귀에게 장악당합니다. 그래서 마귀의 공격에 무너지는 사람들은 보면 대부분 이미 예배가 무너져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제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을 섬기게 돼 있어요. 그들은 섬김의 자리, 사명의 자리를 함부로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지 않아요. 느리고 힘들어도 십자가의 길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 권세와 영광도 나중에는 다 받으신 거 아닙니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하나님은 반드시 예수님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피하지 않고 선택하는 그런 주의 길을 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시험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이제 거룩한 성의 성전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누가복음 4장 9절.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여기서 뛰어내려라. 자, 예수님께 마귀가 던진 세 가지 시험 중에서 두 가지가 다 높은 곳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주목하십시오. 사람들은 다 뜨고 싶어합니다. 다 높아지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높은 곳이 실은 영적으로 가장 위험한 곳이. 여러분이 삶에서 높아졌을 때 조심하십시오. 돈을 많이 벌었을 때 그때부터 영적으로 굉장히 위기가 옵니다. 마귀의 세 번째 시험은 이 높은 곳에서 눈에 보이는 기적을 일으켜서 스타가 되라는 곳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대 성전 꼭대기가 기드론 골짜기 위에 세워진 성전이라서 도합 150m 정도가 됩니다. 어마어마한 높이에요. 거기서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와서 슈퍼맨처럼 너를 구해줄 것이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보고 와, 우리의 메시아다 하면서 중심으로 모여들 것이 아니겠는가. 두 번째 시험이 세상 앞에서 성공하는 힘을 주겠다는 것이었다면 이 세 번째 시험은 이제 세상 앞에서 인기와 명예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 네가 사람들에게 뭔가 보여줘야 한다는 거예요. 뭔가 보여줘서 사람들의 시선을 장악해라. 이것이 마귀가 장악하고 있는 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이것이 왜 사람들이 이 불경기에도 이렇게 명품에 집착하는지 이유에 이렇게 못 산다 못 산다 그러는데 명품 시장은 역시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래요. 좋은 옷,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학벌을 우리가 왜 이렇게 의식합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과시하고 싶은 거예요. 무시당하고 싶진 않은 거죠. 왜냐하면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들을 가지고 판단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런 것들에 집착하는 것이야말로 높은 데서 뛰어내려서 뭔가 보여주라는 마귀의 속삭임에 우리가 예스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든 것을 결정하고 움직일 때 세상과 같은 기준으로 가시면 무의식적으로 우리한테 그게 있어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좋은 교회는 뭐예요? 어떤 사람은 좋은 교회를 판단하는 기준도 세상적이에요. 거기 얼마나 많이 모여? 거기 건물이 얼마나 좋아? 그 교회에 성령의 임재가 얼마나 가득한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 속에 깊이 오는 감동이 있는지, 그게 아니라 시설을 보고 사람 숫자를 보고 좋은 교회를 판단한다면 우리도 세속화된 거지. 이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사람들을 장악하라는 이 마귀의 유혹을 예수님은 어떻게 물리치셨을까요? 그런데 대단한 건 말이죠. 지난번 시험을 예수님이 말씀으로 사탄을 꾸짖어서 물리치셨잖아요. 이번에는 사탄이 역으로 먼저 자기가 말씀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해요. 야, 정말 루시퍼입니다. 루시퍼가 아니고서는 감히 하나님의 아들한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격을 합니까? 누가복음 4장 10절.

11절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자 보세요. 이 말씀이 어디서 왔냐면은 시편 91편 11절 12절을 인용한 것인데 놀랍게도 그 말씀의 의미는 비슷해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실제로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바로 답하셨죠. 누가복음 4장 1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 말의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네가 스타가 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마귀가 일단은 성경 말씀을 잘 알고 있다. 그렇지만 마귀는 이 말씀을 가지고 편집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데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실제로 마귀가 시편 91편을 인용했는데 이 말씀의 전체 맥락은 마귀가 의도한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이 말씀의 전체 맥락은 누구를 위해 준 약속이냐 하면 시편 91편 14절을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 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약속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 이름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고 순종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이런 사람에게 약속된 축복이 바로 높은 곳에서 떨어져도 보호하는 축복인데 사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이렇게 함부로 시험하겠어요? 절대 그럴 리 없습니다. 근데 마귀는 말씀의 전체 맥락이 아닌 거대한 숲을 보는 게 아니라 나무 하나 딱 붙들고 이걸 가지고 우리를 공격해요. 이것이 지금도 수많은 이단들이 쓰고 있는 수법이에요. 그들이 주제 성경 구절로 우리를 공략하는 구절은 몇 군데 안 됩니다. 이걸 가지고 계속해서 성경 공부를 하자고 해요. 그래서 말씀을 말씀으로 확인하고 전체의 큰 숲을 보고 기도하면서 영을 분별할 수 있어야 우리는 이 마귀의 시험을 능히 이길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시험을 어떻게 승리하셨어요? 첫째는 성령의 기도와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당연히 이기지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의 슈퍼파워를 쓰신지 않았어요.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왜? 우리도 보고 이렇게 이기라고. 예수님은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셔서 우리도 쓸 수 있는 무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이것을 이기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방법으로 영적인 전쟁을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길에는 반드시 영적인 과정이 있어요.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물세례 성령 세례를 받으시면서 성령으로 충만해지시고 그 가운데 광야로 가셔서 40일 금식하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험을 받으셨어요. 이게 굉장히 그냥 시험 받아서 이길 수는 없어요. 먼저 하늘이 열리는 성령 세례 체험을 해야 돼요. 그리고 광야로 가서의 40일의 금식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아, 우리가 금식 기도를 마치 전과 보도처럼 아, 나는 금식해서 이렇게 휘두를 필요는 없는데 정말 중요한 영적인 순간에 성령께서 금식해야 될 때를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엔 타이밍이 좀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마귀와 한판 하려면 좀 한우갈비로 좀 잘 드셔야 힘이 생겨서 하실 것 같은데 어찌 이 큰 전투를 앞두고 금식을 하게 하셨을까? 영적인 전투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육의 전투가 아니에요. 오히려 육을 굶기고 영을 살찌우는 이 금식을 통해서 육체는 약하지만 영적으로는 가장 강해지셨던 것입니다. 첫 번째 아담이 왜 실패했는지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먹지 말아야 될 걸 먹어서 무너진 거죠.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공생애를 40일 금식으로 시작하시면서 인간을 평생 괴롭히는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이 욕망에서부터 자유하시면서 첫 번째 아담이 망가뜨린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되찾기 시작하셨습니다. 금식과 기도가 그래서 중요해요.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예리한 검입니다. 우리 모두가 거듭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검이 되어서 우리 손에 쥐어졌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때 이 검은 하늘나라의 용광로에서 아주 날카롭게 벼려질 것입니다. 이 마귀 검이 날카로워야 우리는 마귀를 무찌를 수가 있어요. 겉으로 드러난 눈에 보이는 세기의 위대한 사역은 하루아침에 우연히 생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 어드벤처 스토리, 이제부터 시작되는 그 수많은 기적과 능력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지.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위해서는 뒷방에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투에 기도와 말씀의 내공이 쌓인 거지. 새로운 교회 눈에 보이는 부흥의 뒤에는 수많은 세월의 기도와 말씀의 내공이 합쳐져서 폭발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이 승리하는 눈에 보이는 사역을 하려면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충분히 말씀과 기도로 준비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영적인 권위로 마귀를 압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을 이기실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마귀를 꾸짖으셨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이 셋업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뜻이에요. 학생은 시험관 선생님의 권위 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관이 내는 시험을 풀어야 되고 채점 결과에도 순복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마귀는 자기가 하나님 권위 밑에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거예요. 마귀야, 너는 마치 자기가 시험관이고 내가 네 시험 문제를 풀어야 되는 학생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구나. 이 셋업이 잘못됐다. 나는 너의 시험을 풀어야 되는 존재가 아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다. 너는 내 밑에 있는 권위이기 때문에 나는 너를 심판할 것이다. 그러니까 주제 넘은 짓 그만하고 당장 물러가라. 우리는 마귀와 인간적인 논리로 말싸움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마귀의 권위 밑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초대교회 때 이단들이 그런 논리로 토론하려 들면 사람들을 무너뜨렸어요. 마귀는 예수 이름의 권세로 담대하게 꾸짖어서 물리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권세를 선포하시고, 마귀는 영적인 권위가 그렇게 살아있는 교회를 가장 두려워해요. 그래서 말을 많이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다면 권위로 압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마귀의 권세를 물리치는 강한 그리스도의 군대인 줄로 믿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것은 성령께서 주도하신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무기력하게 가시다가 갑자기 마귀에게 팍 하고 뒤통수를 맞으신 게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기다리셨어요. 광야에서 40일을 금식기도 하시면서 마귀의 총사령과 루시퍼를 전장으로 끌어내신 거죠. 왜냐하면 어차피 마귀의 공격은 계속될 것이고, 그래서 최고의 수비는 공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도 아, 마귀가 좀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어차피 올 마귀니까 처음부터 기도와 금식으로 모든 마귀의 시험과 공격의 길을 꺾어버리는 영적인 승리를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면 어떻게 되느냐? 13절을 보세요.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자, 시험을 받으시고 이기셨죠? 그 다음엔 어떻게 돼요? 광야에는 항상 들짐승이 있어요. 들짐승이 뭐 토끼 이런 착한 짐승이 아니에요. 이리, 전갈, 그런 도마뱀, 이런 독충, 이런 무서운 것들인데,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 속에 있으면 항상 우리를 괴롭히는 이 주변 환경에 독소들이 있지만 영적인 전쟁을 승리하고 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또한 천사들이 와서 수종 들더라. 여기서 attended him 그랬잖아요. 이 말은 웨이터가 와서 뭐가 필요하십니까? 그러면서 나의 모든 필요를 섬겨주는 것과 똑같은 거죠.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면 주변의 모든 독한 환경으로부터도 보호받겠지만, 우리가 하는 일에 마치 누군가 보이지 않는 손이 와서 곳곳에도 도와주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앞에 있는 어떤 난관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고 나면, 마귀를 제압해버리고 나면 여러분의 인생 여정에 하나님의 승리와 부흥이 넘쳐날 것입니다. 마귀는 악한 능력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시험하지만 예수님은 선한 능력으로 우리가 승리하게끔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승리하는 약속의 땅에서의 신앙생활 하기를 축원합니다.

감추인보화 지금까지 서울시 서초구 태봉로에 위치한 새로운 교회 한홍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서울전화 02-597-0691번 새로운 교회로 연락하시거나 051-759-6000번 부산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8월 3일 월요일 극동방송 교계뉴스입니다. 교회 학교의 감소와 지역 간 사역 기반의 격차 속에서 다음 세대를 어떻게 믿음으로 세울 것인가는 한국교회가 마주한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강원 지역에서는 기독교 대한감리회 동부연회와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측 원주충정교회가 각각 청소년과 어린이를 위한 신앙 캠프를 마련했습니다. 다음 세대 부흥의 길을 현장에서 모색하고 있는 교회들의 움직임을 강원 극동방송 김주원 PD가 취재했습니다.
1: 여름 방학을 맞아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우는 캠프가 강원도 원주에서 잇따라 열렸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동부연회는 7월 30일부터 4일간 원주 오크밸리 컨벤션센터에서 청소년 여름 캠프를 열었습니다. 강원권 40여 교회, 청소년과 교사 400여 명이 참여해 주님과 함께를 주제로 찬양과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다졌습니다.
2: 이 캠프를 통해 변화되고 싶은 점은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 조금 더 사랑으로 대해줄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1: 이어 지난 7월 31일 원주 충정교회에서는 전국 34개 교회, 어린이와 교사 550명이 참여한 제11회 스파크 어린이 성령 캠프가 열렸습니다. 접수 5분 만에 마감된 이번 캠프는 전과정을 무료로 진행했으며 성도 200여 명이 식사와 안내, 홈스테이 등으로 전국의 교회 학교를 섬겼습니다.
3: 정말 한국교회를 섬기고 싶고 다음 세대를 섬기고 싶어서 스파크린 성령 캠프를 하게 되었고요. 많은 교회와 아이들이 곳에 와서 예수님 만나고 은혜 받고 또 세워지는 것이 기쁨이고 축복이죠.
1: 청소년에게는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어린이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심어준 두 캠프. 다음 세대를 교회의 미래로만 기다리지 않고 오늘의 예배자로 세우는 한국교회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FEBC 교계뉴스 김주원입니다.
0: 제주 AI 세계선교센터가 최근 제주 세계평화의 섬교회에서 출범 예배를 드리고 AI 기술을 활용한 세계선교 사역을 공식 시작했습니다. 제주도 기독교교단협의회 회장 김관진 목사는 출범 설교에서 복음과 영성을 굳건히 하는 동시에 AI를 전도와 선교에 유용한 도구로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주 AI 세계선교센터는 인공지능 목회선교 지도자 과정과 크리스천 AI 미디어 선교사 과정을 개설하고 선교 현장에 필요한 다국어 복음 콘텐츠 제작과 기독교 AI 윤리 바탕의 활용 문화 확산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번 센터 설립에는 이성희 연동교회 원로 목사와 정성진 실천신학대학원 대학교 총장을 비롯한 교계 지도자들이 고문과 자문단으로 참여했습니다. 안종배 공동대표는 AI가 인간을 대체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혜로운 도구가 되도록 연구와 교육에 힘쓰고 AI 시대에도 변하지 않는 복음의 본질을 지키며 하나님 나라 확장을 섬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사단법인 민족복음화운동본부와

0: 한국장로교총연합회가 내년 열리는 2027 8점만 민족보그마 대성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민족보그마 운동본부는 어제 한장총과 협약을 맺고 내년도 평양대부흥운동 120주년과 1977년 민족보그마 대성회의 50주년을 맞아 성회를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양 기관은 회계와 성령, 전도운동을 통해 100만 영혼을 구원하고 국내외 지역 성회와 목회자 중심의 회계 성회를 함께 준비할 계획입니다. 이태희 총재는 이번 협약이 연합기관과 부흥선교단체가 복음 안에서 하나 되어 대한민국을 영적으로 다시 세우고 세계선교의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함승수 명지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수가 대통령 소속 국가교육위원회 산하 중장기 국가교육발전전문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습니다. 명지대학교는 어제 사학법인 미션네트워크 사무총장인 함 교수가 오는 2028년 12월까지 전문위원직을 수행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위원회는 10년 단위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과 대학입시, 사립학교, 대한교육정책 전반을 자문하는 기구입니다. 함 교수는 임기 동안 대입제도 개편과 사학발전 과제 등을 심의할 예정이며 교육의 다양성과 자율성, 공공성이 조화를 이루는 발전 방안 마련에 힘쓰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상 극동방송 교계 뉴스를 마칩니다. 김겸입니다. FABC
1: 오늘 이 시간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을 전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지금까지 우리 백석학원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여호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백석은 예수 생명의 공동체입니다. 저는 여러 해 동안 백석 예수 생명의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리 이 말씀을 갖고 해도 깨닫고 또 도전하는 모습을 가끔 볼 때마다 기쁩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계시록 2장 17절의 말씀은 여기에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흰 돌이 바로 우리 학교의 이름인 백석이면서도 이 백석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얻게 될 최후의 승리의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석은 이기는 자들이 최후에 얻게 될 복된 삶을 사는 공동체,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진정한 예수 생명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만이 되는 건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는 말씀의 능력을 가진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계시록 2장 12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버가모 교회에서 주신 말씀, 좌우에 날쓴 검을 가진 이가 이르시되라고 시작됩니다. 좌우에 날쓴 검을 가진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씀, 인간의 말과 지혜가 아니고 천사의 말의 음성도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며 이 말씀은 곧 하나님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말씀은 성육신하신 하나님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기서 귀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영적인 귀를 가진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 봐도 씨 뿌리는 비유 속에 탕자의 비유 속에 모든 것을 볼 때 마지막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영적인 귀, 영적인 귀를 들을 수 있는 것은 말씀과 기도 외에는 자기의 그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세상의 귀,

0: 돈의 길, 명예의 길, 욕심의 그런 길은 살살 돌아도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귀한 생명의 말씀은 귀에 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다고 하는 것이 그 말씀이 들려오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이므로 성령의 감동 없이는 영적으로 살지도 못하고 영적인 일을 감당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을 살리는 말씀에 항상 귀를 기울여야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기본의 신앙의 양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1: 지금까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과 함께 하셨습니다.

썸머 스페셜 예수로 스며들다. 한낮의 열기를 식혀줄 시원한 찬양 퍼레이드. 안녕하세요, 유성수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인데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무더운 날씨 가운데 8월이 시작됐습니다. 8월이 또 휴가철인 만큼 많은 분들이 휴가로 보내고 계실 텐데요. 육체의 쉼을 얻었는데 뭔가 여전히 피곤하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도 찬양과 말씀으로 충전하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주시는 주님께 오늘도 힘차게 나아가 보시죠. 혹시 듣고 계신 분들 가운데 멀리서 여행 오셔서 우연히 지금 방송 듣게 되신 분들 계시다면 인사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요, 여러분들의 출석 체크의 문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샵 0933, 우물정 0933,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유료 문자로 예수로 스며들다의 줄임말이죠. 여러분, 예스! 예스라고 보내주시면서요, 이 여름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도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다운받고 들어오셔서 부산지사 선택하시면 무료로도 참여 가능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그럼 오늘도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오늘의 첫 찬양은요, 위클레시아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리고 이어지는 찬양은 내 진정 사모하는 한웅재입니다.

하루 한 장. 매일 10편 한 편씩 읽어드립니다. 듣고 계신 분들은 아멘으로 함께 해주셔도 좋습니다. 만약 가능하시다면 이 시간 저와 함께 소리내어 읽어주시면 더욱더 좋습니다. 하루 한 장 시편을 소리내어 읽을 때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시편 20편.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시며

이루어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희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0: 그네 무엇들 하시오? 극동방송 들어보라. 그네가 시원히 쏟아지네. 기쁨과 행복이 쏟아지네. 아, 극동방송 썸머 스페셜 시원하니 좋구나.
1: 피아워십의 주 없이 살 수 없네, 그리고 주와 같이 길 가는 건 어노인팅이었습니다. 오늘은 시편 20편의 말씀을 함께 읽어봤습니다. 시편 20편 7절의 말씀인데요.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세상의 그 어느 것보다 강하고 든든하신 주님을 자랑하고 의지하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예수로 스며들다 유성수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부산 극동 방송입니다. FEBC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신명기 3장 23절부터 29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모세가 간구한 것처럼 내 뜻보다 주님의 뜻을 신뢰하며 다음 세대를 세우는 믿음을 가지길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모세의 간구를 배우려면 첫째, 내 소원을 하나님께 솔직히 아뢰어야 합니다. 오늘 23절에 나온 그때는 아주 중요합니다. 모세의 120년 인생이 거의 끝나가고 있어요.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이 바로 눈앞에 펼쳐진 순간이죠. 하나님이 이미 모세에게 너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모세는 한 번 더 들어가기를 간구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포기하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친밀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하나님께 숨김없이 올려드리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24절을 보니 모세는 먼저 하나님의 크심을 찬양합니다.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라고 하지요. 참 놀라운 고백입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반석에서 물이 터지는 기적을 경험한 모세가 이제 와서 이제야 하나님의 크심을 알기 시작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는 평생 주님을 알아가는 사람입니다. 신앙이 깊어질수록 내가 주님을 많이 안다가 아니라 주님은 너무 크신데 저는 너무 작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오는 것이죠. 이에 모세는 25절에서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라며 자신의 간절한 소원을 솔직히 아뢰니다. 생각해 보세요. 모세도 얼마나 들어가고 싶었겠습니까? 40년 동안 백성과 씨름하며 여기까지 왔는데 눈앞에 아름다운 땅을 밟아보지도 못한다니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너무 아쉬운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체면을 차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 기도는 믿음이 없어 보일까? 이런 소원은 말하면 안 될까? 이렇게 생각하며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모세처럼 솔직히 구하면 됩니다. 응답은 하나님께 맡기고 내 마음은 숨김없이 아뢰는 것이 기도입니다. 적용 질문 드려요. 하나님의 크심을 신뢰하며 내 마음을 솔직하게 아뢰고 있나요?

하나님 앞에서도 차마 말하지 못하고 있는 나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모세의 간구를 배우려면 둘째, 족하다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26절에 보니 하나님은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하며 모세의 기도를 거절하세요. 참 매정하게 들립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백성을 이끌어온 모세인데 그냥 가나안 땅 한 번만 밟게 해주시면 안 되나 싶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만해도 족하다 고하십니다. 이 말은 내 기도가 귀찮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가 이미 족하다. 내 사명은 여기까지다라는 거예요. 모세에게는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소원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는 더 큰 뜻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진짜 들어가야 할 곳은 가나안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겉으로 보기에는 혈기 한번 냈다고 벌을 받는 것 같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것도 상급이에요. 이제 모세에게 더는 광야의 짐을 지우지 않고 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주님은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제해달라고 했을 때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고하시며 거절하셨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다 받아야 은혜가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막으시고 멈추게 하시고 여기까지다라고 하시는 것도 은혜입니다. 내 소원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내 뜻이 꺾여도 주님의 뜻이 더 선함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27절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비스가 산 꼭대기로 올라가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하세요. 들어가지는 못해도 눈으로는 보게 하십니다. 이것은 거절 속에 담긴 위로이지요. 모세의 소원을 완전히 무시하진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실 때도 우리 마음을 아시기에 가장 선한 방식으로 위로하십니다. 28절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하시며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이 아니죠. 이제 그를 이을 여호수아를 세워야 합니다. 자신이 이루지 못한 일을 다음 사람이 이어가도록 돕는 것이 모세의 마지막 사명이었어요. 내가 끝까지 주인공이 되려 하지 않고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기업을 얻도록 세워주는 것, 내가 못다한 일을 다른 사람이 하게 될 때 시기하지 않고 축복하는 것, 이것이 모세의 위대함입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고 약속하세요. 모세는 보지만 여호수아와 백성은 들어갑니다. 누구는 씨를 뿌리고 누구는 물을 주고 누구는 열매를 거둡니다. 그러나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29절에 나온 벳부올은 바알 숭배와 관련된 땅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을 앞두고도 우상 숭배의 맞은편에 서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 들어갈 그 땅에 영적 전쟁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단순히 후계자가 아닌 영적 전쟁을 감당할 믿음의 사람을 세우는 것이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이 그만해도 족하다라고 하시는데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끝까지 붙들며 욕심내는 일은 무엇입니까? 강하고 담대하도록 세워주어야 할 나의 여호수아는 누구입니까? 이혼 후 아내와 아이를 보러 교회에 갔다가 구원을 바라보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아내와 재결합하게 되었다는 한 성도님의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우유부단한 저는 큰 사건이 생기면 회피하고 거짓말을 큰 죄로 여기지 않는 나쁜 습성도 있어요. 그런데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요. 제가 불법 성매매 업소에 출입한 사실을 아내에게 들켰어요. 처음에는 죄책감으로 참다가 나중에 아내에게 먼저 이혼을 요구했고 2년여의 별거 후 결국 이혼했습니다. 그 후 면접교섭권으로 딸을 만나려고 2주에 한 번씩 아내가 다니는 교회에 갔어요. 아내와 큰 마찰 일으키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한 것인데 하나님은 제 우유부단한 성격까지 사용하여 저를 교회로 이끌어 주셨어요. 그러나 저는 늘 여기까지만을 외치며 신앙도 아내와의 관계도 현상 유지만 하려고 했지요. 25절에서 모세는 40년의 광야 생활 이후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요단강을 건너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거절하시자 그 뜻에 순종해요. 그러나 저는 어떻게 얻은 이혼인데 라는 생각에 지체들의 권면도 거부하면서 재결합을 회피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그만해도 족하니 하시며 저의 완악함을 꺾으시고 제 눈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실 구원을 바라보게 하셨어요.

0: 은혜로 저는 아내와 재결합하여 믿음 안에서 다시 한 가정을 이루었고 음란과 배신의 죄를 제 입술로 고백하게 되었지요. 그럼에도 여전히 내 생각을 내려놓지 못해 순종하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자녀들이 여호수아처럼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아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더는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담대히 나아가길 소망해요. 저의 적용은 사건 앞에서 회피하지 않고 아내와 믿음의 지체들에게 구체적으로 나누겠습니다. 공동체 지체들의 권면에 토달지 않고 순종하겠습니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는 끝까지 가나안을 구했지만 더 큰 것을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만해도 족하다 하셨어요. 가나안 대신 영원한 기업을 바라보게 하시고 여호수아를 세워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오늘 간증하신 성도님도 이혼으로 끝난 줄 알았던 인생에 하나님이 다시 시작할 은혜를 허락하신 거예요. 결국은 구원의 사건이 되었잖아요. 그러므로 오늘도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내가 주인공이 되기보다 다음 세대를 세우는 믿음으로 영원한 기업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모세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도 그만해도 족하다 하신 주님의 뜻을 묵상해 봅니다. 내 소원이 이루어져야 은혜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주님은 더 크신 계획이 있다라고 하십니다. 내 뜻이 막힐 때도 원망하지 않고 주님의 거절 속에도 사랑과 뜻이 있음을 신뢰하길 원합니다. 모세처럼 제 욕심을 내려놓고 다음 세대를 세우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주인공이 되려는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이 맡기신 나의 여호수아를 강하고 담대하게 세우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원해요. 눈에 보이는 가나안보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받은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QTM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부산극동방송과 부산외국어대학교가 함께하는 다문화 사랑 캠페인.
1: 저는 카무리에서 온 반나 목사입니다. 카무리에는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카무리 사람에게 은혜의 삶을 풍성해 지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어려운 때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요즘 카무리에 옷 만든 카무리인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카무리에서의 생활, 언어, 문화, 음식 등에 잘 적응하게 하시고 직장에서 한 건의 안전사고 없이 모두 건강하게 하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직장에서의 좋은 관계 사장님과 동료를 맺게 하시고 재불 임금이 없게 하시며 보다 안전하고 안전적인 직장과의 만남이 있게 해주십시오.

CGBC 미션 FM.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 주님과 더 행복해지는 시간 생방송 오 해피데이 8월 3일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임지현입니다.

여러분, 무상치료제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북한이 오랫동안 자랑해온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무상치료제를 이야기하면서 누구나 돈 걱정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선전해왔죠. 그런데 얼마 전 북한 헌법이 개정되면서 무상이라는 단어가 삭제됐습니다. 북한이 의료비 전액을 책임지기 어려운 현실을 인정한 모양새죠. 실제로 북한 주민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약값과 검사비, 수술비를 직접 부담해왔습니다. 병원에 입원해도 식사와 약품, 의료용품까지 가족이 마련해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하죠. 그래서 북한에 마약이 유행하는 이유 중 하나도 병원에서 약을 구할 수가 없어서 그 대체품으로 찾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하죠. 이 무상이라는 단어가 북한에서 없어지면서 앞으로 의료보험 제도까지 도입이 된다면 주민들의 부담만 더 커질 수 있다는 걱정어린 목소리가 있는데요. 몸이 아파도 치료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북녘의 주민들, 이 아픈 몸보다 먼저 돈 걱정을 해야 하는 북한의 그 주민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긍휼과 돌보심이 그 땅 가운데 함께 하시도록 오늘도 마음 모아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기도가 북한을 변화시키고 또 복음 통일의 시작임을 기억하면서 남과 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시간 생방송 오 해피데이, 여러분의 기도의 한 줄 출석 인사로 받아봅니다. 오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북한의 주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라는 한 줄도 좋고요. 여러분만의 기도의 한 줄을 샵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통해 듣고 계신 분은 어플리케이션 로그인하시면 참여하실 수가 있고요. 여러분 어디서 방송을 무엇하며 듣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우물정 1069번 어디에서 방송 듣고 있어요? 라는 지역도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찬송 올려드리면서 여러분의 출석 인사 샵 1069번으로 기다릴게요.

크신 주께 이어서 위대하고 강하신 메들리 찬송으로 함께 올려드렸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출석 인사 기도의 한 줄 소망의 한 줄로 기다리고 있어요. 어플리케이션으로 샬롬 은평구입니다.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파도 치료를 제대로 못 받는 북녘의 주민들 소식이 참 안타깝습니다. 주님께서 북녘 땅을 굽어 살펴주시옵기를 기도의 한 줄과 함께 해주셨어요. 아멘. 아파도 병원에 갈 수 없는, 그리고 그 갈 수 없는 것이 경제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병원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갈 수가 없는 그 북녘 땅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북에서 오신 한 자매님의 부모님이 북한에서 의사하셨다고 해요. 치과의사로 이렇게 학업을 마치시고 병원을 하시는데 병원이 없어서 이 치과에 배가 아파도 오고 다리가 어떻게 골절이 돼도 오고 이런 상황이었다고 해요. 의료 환경이 좋지 않은 북한을 위한 기도의 한 줄, 그리고 무엇보다 복음으로 통일돼서 하나 되는 그날을 소망하는 기도의 한 줄을 출석 인사로 기다릴게요. 오물정 1069번 샵 1069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영료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주님께서 단번에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하시면서 샬롬 포항 환호동에서 문자 보냅니다. 9927님, 오늘의 새싹회원이신데

이번에 주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완벽한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선한 그 길로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함께 그 사랑을 나누면서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앞당겨질 수 있도록, 그 완전한 그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저희 출석 인사 나누는 가운데서도 선물을 보내드리고 있죠. 조금 전에 9927님 포항에서 보내주신 이 청취자분께 첫 번째 선물 나누도록 하고요. 수원의 농수산물 시장 유통로 상점입니다. 오늘까지 휴가인 점포들이 참 많아서 거리가 조용하고 한산합니다. 저는 휴가 끝나고 출근해서 극동방송 들으면서 가게를 하고 있어요. 아, 제가 수원 농수산물 시장에 가게 된다면 여기 꼭 기억하고 쓱 한번 한번 모른 척 이렇게 하나 사오고 싶네요. 대전 중동 근처에 노방전도 나오신 1751님도 출석 체크해 주셨는데요. 노방 전도를 가시면서 또 극동방송과 함께 해주신 것 같아요. 오늘의 그 전도하시는 길목길목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양들을 보내주시고 그 양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찬양이 들리기를 소망합니다. 1751님의 군병과도 같은 그 걸음을 응원하면서 출석 인사 선물도 같이 보내드릴게요. 샵 1069번 계속해서 웨피데이 끝나는 시간까지 여러분의 출석 인사, 북한을 위한 기도의 한 줄, 소망의 한 줄, 그리고 어디서 방송 듣고 계신지 받아보고 있으니까요. 어플리케이션으로도 듣고 계신 분들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찬양 한 곡 더 올려드린 후에는 저희가 매일같이 만나보는 시간이죠. 북한에 대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알아가는 북한과 통일에 대해 배우는 시간, 오늘의 상식 퀴즈까지 찬양 후에 바로 만나볼 예정이니까요. 구주 예수 의지함이 슈키나 찬양단의 찬송 올려드리면서 찬양 후 바로 함께 할게요.

서머 스페셜 기간에 만나보는 오늘의 통일 배우기. 북한을 위해 기도하며 복음 통일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며 우리가 먼저 바로 알고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통일과 북한에 대한 상식 퀴즈로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하루에 두 뼘, 하루에 두 가지의 상식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정답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이고요. 대전에서 기도 컨퍼런스 가면서 듣고 계시는 우리 5277님도 졸리다고 하셨는데 졸음을 깰 겸 또 퀴즈까지 참여해 주시면 좋겠어요. 커피 선물 감사합니다. 시원한 냉커피 잘 마시고 계신다는 3225님도 선물을 받아 가셨지만 그래도 또 참여해 주실 거죠? 오늘 북한에서 아파도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에 대해서 나눠봤어요. 시작하면서. 그래서 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라는 기도의 한 줄 한 줄로 출석 인사를 보내주고 계신데, 근데 북한에서 병원보다 더 자주 찾는 곳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대부분의 주민들이 몸이 아플 때 병원이 아닌 따로 가는 곳이 있습니다. 약을 구하기 위해 찾아가는 이곳, 이곳은 어디일까요? 북녘의 대부분의 주민들이 아프면 찾아가는 이곳. 이거를 주관식으로 하고 싶지만 주관식으로 하면 좀 어렵겠죠. 1번 약국, 2번 장마당, 3번 학교. 1번 약국, 2번 장마당. 장마당은 시장이죠. 3번 학교. 북한의 주민들이 아프면 찾아가는 이곳. 시작하면서 나눈 이 오프닝에서처럼 북한에서는 뭐 입원을 할 수 있는 환경도 거의 조성이 되어 있지 않지만 만약에 입원을 한다면 약품도, 그러니까 먹어야 할 약들도, 그리고 식사도, 또 의료 장비 같은 것도 본인이 준비해야 하는 경우가 참 많다고 해요. 그래서 병원이 아닌 이곳을 통상적으로는 많이 찾는다고 하죠. 1번 약국, 2번 장마당, 3번 학교 가운데 정답을 기다리면서 여러분 어디서 방송 듣고 계신지도 함께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도 축하 사연이나 신청 찬송 있으시다면 함께 해주셔도 좋고요. 우물정 1069번 샵 1069번 그리고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찬송으로 보내주셨던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이어서 샬롬 노래 선교단의 찬양 올려드리면서 정답 기다릴게요.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찬양 신청 찬송 함께 했습니다. 신청 찬양 전에 우리 오늘의 통일 배우기 첫 번째 상식. 북한에서 병원보다 더 자주 찾는 곳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북한의 주민들이 몸이 아플 때 가장 먼저 가는 곳이 있습니다. 1번 약국, 2번 장마당, 3번 학교 학교 중에서 정답을 조금 더 기다려보려고 하는데요. 5277님이 객관식인데 참 문제가 묘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그쵸, 저희는 아프면 가장 먼저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에 이런 보기 자체가, 이런 문제 자체가 조금 마음이 좀 그렇긴 하죠. 그래서 더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물정 1069번으로 정답 보내주시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세요. 1번 약국, 2번 장마당, 3번 학교. 그리고 저의 그 어떤 말투가 있나 봐요. 제가 마지막으로 요 객관식으로 하는 요게 느리게 말하나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니 3번 아닌가요? 하셨는데 요거는 아마 제 습관인 것 같아요. 9076님. 그리고 오답률이 한 3분의 1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여기랑 의료 환경이 정말 다른 북녘당,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 가운데 아프면 어디를 찾을까요? 약국을 찾을까요? 장마당, 시장을 찾을까요? 아니면 학교에 갈까요? 북한에서는 아플 때 어딜 가장 먼저 갈까요? 약국, 장마당, 학교 가운데 우물정 1069번으로 오늘의 통일 배우기 첫 번째 상식 정답을 조금 더 기다려볼게요.

소프라노 신델라 씨의 빈들의 마른 풀 같이 함께 찬송했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상식 퀴즈, 북한에서 병원보다 더 자주 찾는 곳, 아프면 가장 먼저 가는 곳, 대부분의 주민들이 가장 먼저 가는 곳이 문제였는데요. 약국과 장마당과 학교 가운데 아이들과 치과 가는 길에 문제 풀어봅니다. 막내는 학교라고 외치는데 저는 이번 장마당 같아요. 근데 오늘 문제 너무 어렵습니다. 이게 어려운 게 저희는 참 상상하기 어려운 너무나 일상 가운데 당연한 그런 상식이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근데 저희에게는 상식이지만 북한에서의 상식은 정말 차원이 다른. 그래서 오늘의 정답은 어머님이실지 아버님이실지 우리 학부모님께서 맞춰주신 장마당이 정답입니다. 북한에서는 아프면 가장 먼저 장마당을 대부분 찾는다고 해요. 왜냐하면 병원에 간다고 해서 병원에서 무상치료라고 자랑을 하지만 무상치료가 아닌 돈을 내야 하는 환경이 마련돼 있고요. 그리고 병원에서 어떤 치료를 받더라도 스스로 약을 구해와야 하기 때문에 이 약을 대부분 장마당에서 구합니다. 시장이죠. 중국에서 몰래 밀수한 그런 약들을 구하는 경우도 있고 이 북녘당에서는 약도 참 많이 있지 않지만 약에 대한 정보도 많지가 않아서 의약품이 부족한 이 현실 가운데 마약성 약물이 진통제나 피로회복제처럼 잘못 사용되는 사례가 참 많다고 해요. 그래서 북한에 마약이 유행한다라는 이 말도 이 부분도 어느 정도 일조하지는 않았나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면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 오늘 문제 이거 첫 번째 푸시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해주셨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함께 기도해 주세요. 북녘의 주민들이 아파도 병원에 갈 수 없는 이 상황이 해결되고 우리 주님 안에서 함께 치유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그리고 아까 한 분이 아프면 찾는 곳이 다른 곳도 있지만 예수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주신 것처럼 6642님의 이 소망처럼 하나님께서 일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기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 푸신 분들 가운데도 선물을 드려야겠죠. 이번 장마당 예수님을 떠올려주세요 했던 6642님 선물 보내드리고요. 우리 아이들이 틀렸을지라도 실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부모님께 선물 보내드릴게요. 3263님 그리고 여기는 제주도입니다. 무지하게 더워요. 무지하게 더운 가운데 정답 보내주신 0191님 그리고 북한 그리고 복음통일을 준비하면서 북한에 대한 상식을 알게 되어서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북한을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라고 해주셨던 2번 정답 잘 맞춰주신 6045님도 함께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몇 분 더 제가 보내드릴 수 있는 분이 있을지 조금 찬양 나오는 동안 그리고 방송 끝나고 더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의 두 번째 통일 배우기 두 번째 상식 바로 함께합니다.

가운데에서는 교회 차원에서 한 번은 북녘 땅에 북한 땅에 어린이들을 위한 이 병원을 지으려고 한 적이 있습니다. 한 80-90% 정도 완공이 됐었는데 남과 북의 관계가 조금 경색되면서 차가운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공사는 멈췄고 단절됐죠. 남한의 한 교회에서 북녘 땅에 있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함께 헌금하고 지으려고 했던 공사에 착공까지 했던 이 병원은 어떤 병원일까요? 이 병원의 풀네임을 얘기를 하면 아마 다 그냥 맞추실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문제를 내볼게요. 1번 심장병원, 2번 건강검진센터, 3번 암병원. 북한 땅에 이 어린이들을 위한 병원을 착공을 하고 공사를 거의 다 이제 진행을 했다라는 소식도 조금 생소한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한 달 전일까요? 여러분에게 한번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 그리고 이 교회가 여기서 그 남한에서 엄청 큰 교회여서 이 교회분들은 아마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린이들을 위한 이 병원을 공사를 하던 와중에 단절이 됐던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품어야 하는 이 병원 어떤 병원일까요? 1번 심장병원, 2번 건강검진센터, 3번 암병원. 와, 1318님은 검색하신 건가요? 아니면은 알고 계셨던 건가요? 2000년대 초반에 착공까지 이루어졌지만 이후에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완공되지 못했죠. 이 병원으로 알고 있어요. 맞아요. 착공이 됐지만 완공되지 못한, 하지만 앞으로 완공될 남과 북이 그렇게 복음의 통로가 하나하나 생겨날 이 병원은 무슨 병원일지, 제가 알기로는 이 병원에 예배하는 예배 처소도 만들려고 계획을 했었다고 해요. 그래서 심장병원일지 건강검진센터일지 암병원일지 샵 1069번으로 정답 기다릴게요.

남과 북의 교류가 많았을 때가 있었죠. 도로공사도 하고 철도공사도 하고 그리고 뭐 만화도 같이 만든 적이 있고요.

진짜 모르겠습니다. 서산휴게소에서 찍어봅니다 하시면서 6409님도 도전을 해주셨고요. 여기 저희 교회예요. 6138님 지금 오늘이 두 번째 상식 퀴즈. 이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꽤 많으실 것 같은데 교회가 큰 교회잖아요. 6138님이 출석하고 계신 이 교회에서 추진한 교회 단위로 추진했던 이 병원 남과 북이 2007년쯤에 이게 단절이 되는 그런 분위기 때문에 착공 이후에 완공까지는 이어지지 않았지만 남한에서 교회 차원에서 북한의 어린이들을 위한 이 병원을 세우려고 했죠. 이 병원이 무슨 병원일지 오늘의 두 번째 상식 퀴즈예요. 보기까지 함께 내어드리고 있었습니다. 심장병원일까요? 건강검진센터일까요? 암병원일까요? 힌트 조금 어려운 생각에 생각을 거듭해야 하는 힌트를 드리자면 이 병원이 설립된 이유가 저도 궁금하더라고요. 굳이 왜 이 병원이 설립됐을까? 했는데 북한 측에 수요가 있었다고 해요. 북한 측에서 이 병원을 설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다고 해요. 당시 북한에서는 이 병에 대해서 치료할 수 있는 환경이 여건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비교적 한두 번의 수술 이후에 경과 관찰을 하게 되면 조금 더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이 병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 병원을 설립해 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저도 처음 아예 정보가 없었으면 오늘 너무 어려운 문제였을 것 같아요. 1번 심장병원일지 2번 건강검진센터일지 3번 암병원일지 조금 더 정답을 기다려보면서 오늘 또 문자로 퀴즈 정답 출석 체크해주시는 분들 중 추첨을 통해 드리는 OFD에서 마련한 선물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길 소망하는 워커스 커피 로스터스에서 스페셜티 등급의 블렌드 커피 원두를 믿음의 기업 JMB 라이프에서 간헐적 소식과 단식을 돕는 2박 3일용 만나 한끼 제품과 건강을 돕는 월동 무우차 믿음의 기업 아마란스 화장품에서 수분 충전 워터드롭 수분 크림을 우리 땅 독도를 알리는 기업 한국이 월드에서 한국이 자석 키링을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을 청정 제주의 농산물로 건강하고 올바른 먹거리 제주 자연식품 제주앤팜에서 제주 청차 세트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기르시는 다육이 기업 처리다육이에서 다육이를 100% 국내산 원물만 고집하는 천연조미료 전문기업 주식회사 강고집의 국물팩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힐링에이스 눈 마사지기 S&P 인터내셔널에서 프리미엄 티세트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대한민국 대표 곱창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를, 곰추 아빠가 기도로 만든 맛과 영양이 뛰어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기업 자연의 맛과 향 청정향에서 곰추 제품을 드립니다. 복음 통일을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선물 협찬으로 참여해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기업에 더 풍성한 은혜 여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래서 이 정답을 맞춰주시는 분들 가운데 이 선물을 드리고 있죠. 저희가 찬양 함께하면서 우리 어린이 합창단의 목소리로 노래 올려드리면서 정답을 1분 동안 조금 더 기다려보겠습니다. 오물정 1069번 샵 1069번입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됩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 다녔습니다. 오늘 북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네요. 오전에 백령도에서 30년 살다 오신 어르신 모시기로 했거든요. 정답 심장병원입니다. 어르신도 잘 보살피고 혹시나 통닭 주시면 극동방송 이야기 나누면서 잘 먹을게요. 건강 조심하세요 하시면서 8852님 보내주셨어요. 북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함께 그 마음을 모으는 OAP데이 오랜만에 오셨나 봐요. 꼭 통닭 보내드리면 꼭 극동방송 이야기하시면서 그 어르신과 OAP데이도 같이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선물을 드린 것처럼 오늘의 정답은 심장병원입니다. 이런 분도 계셨어요. 80년대만 해도 우리나라도 미국에 가서 어린이 심장 수술을 했습니다. 맞아요. 북한에서도 이렇게 기술이 우리보다 수십 년은 뒤쳐져 있다 보니까 의료 기술이 참 부족한 하지만 필요한 심장 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북한에서는 이렇게 조용기 심장 전문 병원이라고 해서요. 2007년에 여의도 순복음 교회에서 북한 어린이들을 위한 심장 질환 치료를 위한 병원 건립을 추진했죠. 저희 교회입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입니다 하시면서 정답 잘 맞춰주신 분들도 계셨고요. 다시 그런 교류가 있으면 좋겠어요 하면서 6068님도 함께 보내주셨고요. 마음이 아픕니다. 빨리 하나가 되길 기도합니다. 4659님 그리고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곳이라는 걸 잊고 있었습니다. 너무 속상하고 안타깝지만 주님만을 붙듭니다. 이런 기도의 한 줄 한 줄 여러분 계속해서 함께해 주세요. 그리고 이 병원에서도 추진했던 것처럼 이렇게 하나하나 함께하는 그 통로가 생길 때마다 분명 예배에 쳐서도 그곳 가운데 세워지리라 믿습니다. 북녘 땅의 예배의 처소가 계속해서 세워지고 복음이 울려 퍼질 그날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해 주실 거죠. 오늘도 마치는 시간이 다 돼서요. 선물 보내드릴 분들은 제가 개별 연락을 드릴게요.

드리도록 할게요. 샵 1069번으로 받아보신 분들이 오늘의 당첨자십니다. 저희는 내일 또 다른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더 행복하세요.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나라사랑 축제. 올해는 여수와 익산에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복음 70년, 광복 81주년. 대한민국의 역사를 기억하고 복음으로 미래를 노래하는 감동의 축제.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가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익산 실내체육관에서 열립니다. 조선의 바다를 지켜낸 이순신 장군의 용기, 대한독립을 향한 뜨거운 함성, 6.25 전쟁의 아픔을 딛고 눈부신 회복과 성장을 이뤄낸 대한민국, 우리 민족의 감동적인 역사가 극동방송 전국 13개 지사 700여 명의 어린이 합창단이 선사하는 웅장한 합창과 아름다운 찬양, 그리고 화려한 퍼포먼스로 생생하게 펼쳐집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과 평화와 통일을 향한 소망, 그리고 다음 세대를 향한 희망을 함께 나누는 시간. 온 세대가 함께 공감하고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뜻깊은 축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익산 실내체육관. 2026 나라사랑 축제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전남동부 극동방송 지역번호 061-650-3800, 전북극동방송 063-854-0911번으로 지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올여름 여수와 익산에서 가장 뜨거운 감동을 만나십시오.
1: 부산 극동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 책을 읽읍시다. 이달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두려운 일을 하는 것이답니다. 안호성 목사가 쓴 이 책은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따뜻한 이야기와 함께 풀어낸 책입니다. 두 번째 추천 도서는 고난 사전입니다. 허진열 목사가 집필한 이 책은 어린 딸의 간이식과 10년의 투병이라는 깊은 고난을 통해 경험한 하나님의 섭리와 위로를 담은 책입니다. 여름을 채우기 가장 좋은 시간, 책과 함께 마음의 쉼을 더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J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0: 빛을 따라서 빛을 따라서 오늘 이 시간은 센텀 주님의 교회 한경택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저는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부산 해운대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는 센텀 주님의 교회 한경택 목사입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해서 신령한 집이라는 주제를 생각하며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날마다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는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맺는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가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면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가는데 꼭 필요한 핵심 주제들을 생각하며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5절은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성숙하며 하나님이 거하시는 신령한 집인 성전으로 함께 세워져 가는지를 명확히 우리에게 보여주는 핵심 본문입니다. 첫째는 과거의 옷을 벗어버리라고 1절은 말씀하죠. 그러니까 영적인 단절과 성결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버리고는 누더기 옷을 완전히 벗어 던지다라는 원어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또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은 공동체 연합을 파괴하는 시약들, 이런 것들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 생명을 얻은 성도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뿐만 아니라 성도 간의 교제를 이루기 위해서 가장 먼저 행해야 할 영역은 하나님 말씀과 정반대된 부정적인 이 네가티브의 요소를 버리는 정결한 작업입니다. 죄의 요소가 남은 채로는 거룩한 성전으로 건축될 수 없다고 주님은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깨끗한 새 도화지에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먼저 먼지와 오물을 털어내야 합니다. 건물 기초를 놓기 전 땅속에 쓰레기와 잡석을 굴착기로 파내는 작업과 같습니다. 4절에서 5절은 산돌이신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집이라고 말씀하지요. 사람에게는 버린 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법의로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해서 세워지고는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성령의 손길에 의해서 계속해서 지어져가는 역동적이고 지속적인 과정을 의미하는 헬라어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자기 의나 육신의 힘으로 집을 짓지 않습니다.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성령의 역사로 날마다 건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집이 세상의 바람이 흔들린다면 신령한 집은 영원한 기초에 서 있지 않겠죠. 영국의 유명한 고딕 건축물들은 거대한 돌을 하나씩 깎아 맞춰 세워졌다고 합니다. 속공이 돌의 모서리를 다듬듯이 성령께서는 우리 삶의 날카로운 육신의 성품을 깎아내시고 그리스도라는 모퉁이 돌에 딱 맞게 결합시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드리는 신령한 제사에 관해서 5절에 말씀하고 있죠. 신령한 제사에서 신령한은 푸니마

코스라는 원어인데 단순히 영적인 분위기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은 성령의 성품에 속한 것을 의미합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렸죠.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 신약의 성전은 하나님 말씀과 기도 또 하나님과 깊이 있게 날마다 동행함으로 자신의 삶 전체를 성령 안에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구약의 성막에서 아침 저녁으로 끊이지 않고 타올랐던 상번제 향연처럼 신령한 성도의 마음 제단에서는 성령의 불로 말미암은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습니다. 세 번째,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참 포도나무에 온전히 부대는 삶을 살아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래서 거하다는 메노라는 헬라어인데 이는 잠시 머무는 방문이 아니라 뿌리를 내리고 지속적으로 거주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신령한 사람은 자신의 노력으로 열매를 맺으려 쓰지 않습니다. 참 포도나무신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거함으로써 수액을 공급받아 저절로 열매를 맺습니다. 가지가 줄기에 접붙여지면 처음에는 흔적이 남고 어색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줄기의 생명력이 가지 끝까지 흘러가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성령 안에 거하는 성도의 삶이 이어갔습니다. 네 번째, 요한복음 15장 7절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해서 구하라는 아이테오로 자녀가 아버지에게 담대하게 친밀하게 요청하라는 권리를 뜻하는데 그러니까 기도로 연결되는 보이지 않는 공급선이 있다는 것을 믿어라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겠죠.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의 욕망은 깨끗하게 점차 정화됩니다. 내 뜻을 하나님께 강요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기도를 통해서 이 땅에 그때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깊은 바닷속을 탐사하는 잠수부는 지상과 연결된 산소 호수가 생명선이겠죠. 신령한 성도에게 기도는 하늘의 은혜와 능력을 끊임없이 공급받는 영적인 산소 호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3절은 믿음은 바란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상을 보는 믿음의 눈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실상은 후포스타시스라는 헬라어인데 이는 밑에 서 있는 것, 즉 건물을 받치는 기초 보증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사람은 눈에 보이는 환경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확실한 보증서를 손에 쥐고 있기 때문에 아직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실체를 이미 얻은 것처럼 삶에서 반드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건축가가 건물을 짓기 전 이미 완벽한 설계도를 보고 건물의 완성을 확신하듯이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설계도를 통해 영적인 승리를 미리 보고 담대히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히브리서 11장 6절에 상 주시는 이심을 미대할 신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통로 믿음을 가져한다는 말인데 이상 주시는 이는 결코 헛되지 않게 정확하고 풍성하게 보상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는데 이 말씀은 그대로 믿어라는 그런 주님의 말씀입니다. 신령한 신은 율법적인 행위나 인간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로 작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신실하심을 의지하여 나오는 자를 반드시 응답과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어린아이가 아버지 품으로 망설임 없이 뛰어내릴 수 있는 것은 아버지가 자신을 받아줄 것을 100% 그 아빠를 믿기 때문이겠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처럼 온전히 신뢰하는 자녀를 극진히 기뻐하십니다. 일곱 번째 마가복음 11장 24절을 보면 너희가 무엇이든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이 말씀은 의심을 뛰어넘는 기도의 은혜를 받아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여기 보면 기도하는 순간 이미 응답이 이루어졌음을 영적으로 확신하라는 말씀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성도는 기도할 때시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이미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보좌에서 응답된 것을 영으로 받아들임으로 삶의 담대함과 평안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수표를 발행받은 사람은 아직 은행에서 현금

0: 으로 바꾸지 않았어도 이미 그 돈이 내 것임을 압니다. 하나님 약속은 천국 은행에 보증된 수표와 같습니다. 여덟 번째는 요한일서 3장 22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 계명을 지킴으로 누리는 응답의 권세가 있다는 말씀이죠. 여기에 바탕에는 하나님과의 코이노야, 친밀한 교제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은 혹시 의무가 아니라 사랑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령한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므로 그가 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며 막힘이 없이 응답되는 것입니다. 부모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효도하는 자녀가 요청하는 것은 부모가 기쁜 마음으로 들어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성도의 기도는 바로 하늘 문이 열리는 그 놀란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5절에 보면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라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리스도 하신 일보다 더큰 일을 행할 수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죠. 여기서 큰 일은 메조나라는 헬라어인데, 이는 질적으로 예수님보다 우월하다는 뜻이 아니라 성령의 오심으로 인해 지리적, 영적, 영향력의 범위가 전 세계적으로 확장됨을 뜻합니다. 예수님의 지상 사역은 성령을 통해 교회를 거쳐 계속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신령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힘입어 세계 복음화 영적인 재생산의 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한 자리에 촛불이 수천 개 촛불에 불을 붙여 온 세상을 밝히듯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은 충성된 한 사람의 제자 한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반드시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열 번째, 욥기 22장 28절을 보면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여 내게로 빛이 비치라. 그러니까 선포하는 대로 정하시는 영적인 권세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 결정하면은 히브리어로 가지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뜻은 배언에다, 입법하다, 선언하다라는 왕의 선언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깊이 동의하며 그분의 뜻 안에 있는 성도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언어에는 놀란 그 영적인 권세가 실립니다. 빛이 그 길에 조율되듯이 성도의 선포를 통해 어둠이 물러가고 하나님 질서가 세워집니다. 왕의 어인이 찍힌 아멘호세의 마패처럼 성령의 임재 속에 선포되는 성도의 믿음의 고백은 영적인 세계에서 강력한 효력을 발휘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온전히 채워지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영광의 소망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영혼이 세상의 헛된 정욕과 죄악을 벗어버리고 오직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에 힘입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날마다 완전한 자로 자라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기쁘시게 구하시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신령한 집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1: 빛을 따라서 지금까지 부산시 해운대로에 위치한 센텀 주님의 교회 한경택 목사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를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부산전화 01-742-1968 혹은 휴대전화 010-4557-1734번 센텀 주님의 교회로 연락주시거나 부산전화 01-780-2828 부산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빛을 따라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2: 한국교회와 함께 걷는 부산극동방송입니다.
3: FABC 게시판입니다. 느헤미야 미니스트리가 8월 9일 주일 오후 10시 50분 더원교회에서 블레싱 행복축제를 개최합니다. 문의 전화는

0507-1341-4617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교회총연합회와 부산복음화운동본부가 8월 9일 주일 오후 3시 30분 해운대 순복음교회에서 8.15 광복절 기념 대성회를 진행합니다. 부교총 대표회장 김형근 목사가 강사로 나설 예정입니다. 문의 전화는 010-8513-0692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마약중독연구소가 8월 12일 수요일 오후 1시 30분 수영로교회 사랑홀에서 리커버리 찬양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딜리버리 프로젝트와 가수 범키가 함께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6616-3610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있습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행사일보다 열흘 전에 행사 내용과 연락처를 적어 부산 극동방송 팩스 055-744-7466번으로 보내주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부산 극동방송을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오른쪽 하단 시청자 게시판 내에 무료 광고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후 방송 가능 여부와 내용을 선별해 방송해드리겠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부산 극동 방송입니다. FEBC

0: 늘푸른 초장. 늘푸른 초장 오늘의 시간은 부산시 금정구 서곡로에 위치한 부산 동부교회 양혁승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십니다.
1: 여러분, 예수로 충만하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로 충만하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바울은 예수로 충만하다는 것을 골로새서 1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19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아멘. 여기서 충만, 모든 충만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어디부터 어디까지요?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한 채움, 완벽한 조화를 이루어내는 것을 의미하죠.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우리가 그런 상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그 어떤 부족함도 느껴지지 않아야 된다. 그게 바로 충만이라는 단어의 의미인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예배하는 지금 예수님으로 충만하십니까? 다시요. 여러분들은 예수님만으로 충만하십니까? 예수님만 생각하면 모든 기쁨이 넘치고, 예수님만 생각하면 모든 행복으로 충만하고, 예수님만 생각하면 아무런 필요도 떠오르지 않는 바로 그 상태로 지금 예배하고 있느냐 하는 거죠. 조금 더 실제적으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앞에 두 가지 길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절대로 입술로 답을 말하시면 안 돼요. 마음으로만 답을 말하셔야 돼요. 두 개의 길이 있는데, 하나는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는 길이 하나 놓여 있고, 하나는 예수님만으로 충만한 길이 놓여 있어요. 어느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말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육체의 강건함과 인생의 잘됨과 인생의 복됨과 세상 그 무엇으로 바꿀 수 없는 이 평안의 길이 놓여 있고, 예수님으로 충만한 길이 있어요. 뭐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 마음이 지금 어디로 기울어지고 있느냐, 그게 지금 내가 예수로 충만한가를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로 충만하다는 게요, 이게 우리의 뜻대로, 의지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내가 예수로 충만하겠다 딱 그러는 순간 여러분 충만해집니까? 내가 다른 어떤 것보다 예수를 선택해서 그 예수로만 살아가겠다고 결단한다고 그게 그대로 되냐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 먹는다고 원하는 대로 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말은 그렇게 하지만 오히려 우리는 다른 것들로 충만하게 채우기를 원하는 게 우리의 속사람이 요구하는 삶이죠. 그래서 바울은요, 진짜 바울은 솔직한 사도인데, 그가 로마서에서요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 안에 있는 그 내가 원하는 것과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사는 것 사이에서 마음은 예수로 충만하게 살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기의 솔직한 마음을 뭐라고 말하느냐, 로마서 7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탄식이에요. 아무리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살고자 해도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기대하는 대로 살아갈 수 없는 게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완전한 답을 주시는데, 8절 말씀 보세요.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여기서 그가 누구예요?

성령이죠.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그분께서 친히 세상을 책망하신다.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밝히 드러내시게 될 거라는 거죠. 뭐를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여기서 죄를 드러내신다라는 것은요, 구절 말씀처럼 예수를 믿지 않는,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로 충만하지 못한 상태를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으로 충만하지 못한 게 이 많은 뜻에 의하면 뭐라는 거예요? 죄라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나쁜 생각을 해야만, 나쁜 말을 해야만, 나쁜 행동을 해야만 그게 죄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으로 충만하지 못한 것도 뭐라고요? 죄라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충만하지 못한 상태를 유지하는 게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의를 드러내신다는 건 어떤 의미냐?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0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여러분, 이 말에는요 좀 해석이 필요한데, 어려운 것 같아 보이지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죄의 문제, 죄와 사망의 문제가 누구를 통해 거룩함, 의로 바뀌게 되느냐? 누구를 통해 바뀝니까? 예수 그리스도 통해 바뀌게 되는 거죠. 그분의 십자가, 그분의 구속의 은혜가 죄를 의로 바꾸고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어 놓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오직 우리에게 의를 주시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께로 나아가야만 하는데, 근데 영적으로 우둔하고 고집센 우리는 늘 그렇게 살기를 즐거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돌이키게 하셔서 누구를 통해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드시느냐? 누구를 통해 의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게 만드실까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분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내셔서 우리 안에 의를 만들어내시겠다라는 거죠. 그 결과가 뭐냐면 마지막 세 번째, 심판에 이르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좀 어려운 것처럼 다뤘던 이 내용들, 8절부터 11절의 내용인데 이 내용을 딱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정리하느냐? 성령님은 우리를 예수로 충만하게 하신다. 성령님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초집중하게 만드신다는 거죠. 예수로 충만하지 않은 것이 죄임을 성령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는 모든 것은 그 어떤 것도 절대로 의롭거나 거룩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결국 우리로 하여금 심판을 넘어서 구원의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하시는 것, 누가 하시는 일이라고요?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사실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 임재한 성령의 그 임재 이후에요, 지금 2000년 동안 기독교 역사는 딱 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나뉘어져 있느냐? 예수로 충만한 역사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로 충만하지 않은 역사의 흐름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죠. 특별히 초대교회만 집중적으로 보면요, 초대교회의 내용을 다루게 되는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이 초대교회, 정말 다양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거든요. 문제가 있었어요. 많은 문제가 일어났어요. 근데 그 결론이요, 어떤 것은 심판과 절망으로 나타난 반면에 또 어떤 것은 구원과 소망으로 나타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에서, 어디에서 이런 차이가 나타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회복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지만, 예수로 충만하지 못하면 오히려 심판이라는 무서운 결말을 맞게 되더라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 좋은 사람입니까? 우리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딱 듣는 순간 에이, 나쁜 사람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요? 여러분,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쁜 사람입니까? 요즘 애들 말로 주님께 드리기로 했던 거 삥땅 쳐서 그런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겉으로 드러낸 표면적인 모습일 뿐이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죽음의 심판을 받은 이유는

그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함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로 충만해서 그 충만함 가운데 헌신하고 주님께 예물을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죽음의 심판까지 나아가게 된 거라는 거예요. 반면에 이어서 등장하는 여러분 스데반 집사의 경우를 한번 보세요. 저는 성경의 인물 중에서 가장 아쉽고 안타까운 사람이 바로 이 스데반 집사님인데 왜 그러냐면 너무 찰나와 같은 시간들을 보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스데반 집사가 어떤 사람이냐, 최고의 신앙인으로 꼽히는데 그 이유가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면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다. 이거를 다르게 표현하면 스데반 집사 안에는 예수로 충만했던 거예요. 늘 예수만 생각하고 늘 예수만 따라가고 늘 예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안제나 서나 예수 생각. 늘 그게 스데반 집사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로부터 많은 칭찬을 받았는데 그런 사람이 집사로 세워지게 되자 그 덕에 교회가 엄청난 부흥을 경험하게 되죠. 근데 이게 너무 짧았던 거예요. 너무 찰나였던 거죠. 바로 그때 그의 순교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너무나도 짧은 역사를 끝으로 그는 돌에 맞아 죽는 비참한 순교를 당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 그 누구도 스데반 집사의 죽음이 비참한 죽음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의 죽음이 비참한 죽음이 아니냐? 사도행전 7장 5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할렐루야! 뭐에 충만했대요?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봤다. 한마디로 말하면 마지막 그 순간도 예수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렇죠. 성령께서 스데반으로 하여금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하심으로 이 놀라운 역사를 써내려가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로 그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부터 예수의 충만함을 입으면, 아니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 예수로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구하면 그런 우리의 심령에 성령께서 친히 무엇으로 바꿀 수 없는 대체 불가능한 예수 충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아니 빼앗기지 않는 예수로 충만한 기쁨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은 예수로 충만하십니까? 예수로 충만하기를 원하십니까? 혹시 이런저런 이유로 살기 힘들다고 마음에 찾아온 근심과 걱정과 염려로 예수 충만함에서 떨어지지는 않으셨습니까? 예수로 충만하기에 혹 실패하지는 않으셨냐는 거죠. 오늘 성령 하나님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께 예수로 다시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8절 말씀 약속처럼 죄에서 돌이킴을 받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요,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가게 될 것이며 날마다 때마다 일마다 구원의 역사를 보고 누리고 즐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44장 3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할렐루야!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고 마른 땅에 시내를 흐르게 하는 누구의 일이에요? 성령께서 하는. 나의 영을 나의 자손에게, 그 영을 통한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시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성령 안에서 예수의 충만함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그 은혜를 부르시며 예수로 충만해지기를 구하고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반드시 주님의 이 약속 삶에서 누리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성령님은 예수와 그분의 말씀으로 영적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님은 예수와 그분의 말씀으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걸 말씀하고 싶은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 그리고 그 이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그 하나님 나라에 가시면 제자들은요 진짜 무방비 상태로 누이게 될 거라는 거죠. 사탄의 엄청난 공격에 휘청거리게 될 것이고, 아주 작은 시험에도 손 하나 쓰지 못하고 힘없이 넘어지고, 심지어 그나마 있던 믿음까지도 다 잃어버리고 말 거라는 거예요. 근데 절대로 그렇게 놔두지 않으시겠다는 거죠. 그렇게 넘어지고 실패하고 패배자의 모습으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다시 일어나서 승리의 길을 열어가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13절 14절 말씀인데, 자, 우리 그러나를 강하게 하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할렐루야. 그러나 라는 것은 반전인 거죠. 내버려 두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누가 오시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을 붙들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지게 되느냐? 내 영광. 다시 말하면 하나님 주시는 완전한 승리를 얻어 누리게 하시겠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저는요 이 본문을 딱 보는 순간, 13절 14절 말씀을 딱 보는 순간, 아, 이거는 단순히 지금 요한이 그냥 어떤 용기를 주기 위해서 그냥 응원의 차원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확신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요한은 반모섬이라는 곳에서 직접 이 모든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말을 확신 있게 기록하게 되는데, 요한에게 있어서 처음에 이 반모섬이라는 섬은 절망의 섬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의 동역자들, 함께 동고동락했던 그 모든 사도들이 다 순교길을 떠났고 자기밖에 안 남았거든요. 남은 자신이 초대교회의 유일한 희망인데, 소망인데, 자신마저도 이제 어떡할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거죠. 야, 나도 내 인생도 진짜 여기서 이제 멈추게 되는구나. 나는 이제 어떡하나, 남은 교회는 또 어떡하나, 이렇게 낙담하고 있을 때 어떤 일이 그 앞에 펼쳐지게 되느냐?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 자기에게 찾아오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아멘. 말씀을 붙드는 자, 말씀을 끝까지 붙드는 자에게 뭐가 있대요? 복이 있다고 말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요한의 위기가, 그가 경험하고 있는 낙담이 말씀 안에서는 오히려 복이 될 거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요한이 당한 이 위기, 요한이 겪는 이 낙담이 오히려 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걸까? 따라합시다. 성령께서 그분의 말씀으로 결국 승리케 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걸 그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자기의 백성과 그분의 교회를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요한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처음부터 끝까지 내용을 쭉 보시면요, 실제로 역사에서 일어나게 될 일들, 다양한 위기와 다양한 낙담의 상황들을 보여주시죠. 그러면서 그 마지막을 정리하면서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요한에게 이 장면을 보여주시는데, 우리 요한계시록 19장 11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아멘. 자, 여러분 잘 보세요. 하늘이 열리고 있는 것을 봅니까? 열릴 것을 봅니까? 열린 것을 봅니까? 열린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하늘이 이미 열렸고, 백마와 그것을 탄 자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충신과 진실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싸워 이기고 계시는 것을 요한의 눈에 보여주시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결론

오늘 뭐라고 짓느냐? 요한계시록 21장 6절 이루었도다. 이루었도다.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거 어디서 들어봤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떨어뜨리시고 모든 구원의 사역을 마치신 이후에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말씀하심으로 구속의 완성을 오늘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서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도들의 삶이 어떠해야 될지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경의 마지막 구절 요한계시록 22장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이 모든 승리, 그 승리의 기쁨이 은혜가 되어 모든 우리들의 삶에 넘치게 될 거라는 거죠. 누구를 통해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통해 이 일을 이루시고야 말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메이저리그에서 촉망받던 한 신인 투수가 있었어요. 누가 봐도 그는 정말 최고가 될 수 있는 재능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에겐 한 가지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어요. 그 약점이 뭐냐면 정신력이 약한 겁니다. 잘 던지다가 정말 잘 던지다가 너무나도 퍼펙트하게 던지다가 딱 한 번 실수를 하는데 그 실수 때문에 지금까지 했던 모든 투구가 다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 번이 있고 두 번이 있고 반복되다 보니까 자기도 손쓸 수 없이 이 패배감을 젖는 거죠. 제가 오늘 사실 그걸 경험했거든요. 일부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동부교회 와서 아마 설교를 그렇게 빨리 이 준비를 끝낸 게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한 2시 반, 3시 반 이때 이제 설교 준비를 다 마치고 아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오늘은 정말 하나님께서 너무 충만한 은혜를 주셔서 정말 고민 많이 하지 않고 이렇게 설교 준비를 잘 끝냈는데 내일 우리 성도들 예배 드리면서 말씀에도 은혜 받게 하시고 그냥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제가 기도했거든요. 근데 오늘 일부 예배 딱 시작하는데 제가 예배 다 강단에 딱 서면 여러분들에게 뭘 선포해요? 할렐루야 하잖아요. 근데 소리가 너무 큰 거예요. 할렐루야 했는데 소리가 너무 크게 나간 거죠. 너무 제가 당황을 했어요. 두 번째 할렐루야 했는데 여전히 소리가 더 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아 예배에 이 할렐루야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이 예배가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설교도 이렇게 순조롭하게 잘 준비됐는데 왜 갑자기 이런 상황이 오나 타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예배를 드리는데 농담 아니고요. 예배 설교 처음부터 예배 설교 끝날 때까지 계속 핸드폰이 울렸어요. 계속 핸드폰이 울리고 이번에 핸드폰이 울린 거 괜찮아요. 근데 핸드폰이 울리면 우리 목사님들은요 막 너무 분주해지는 거예요. 어디서 울리나 막 찾고 막 이래요. 막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보잖아요. 그럼 우리 목사님들이 뭐 불난 줄 알아요 진짜. 그러니까 제가 그걸 설교 시간 내내 겪다 보니까 자꾸 제가 이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설교한 내내 계속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설교를 무너지지 않으려고 제 안에 계속 했던 간절한 고백이 뭐였냐면 하나님 제가 이 핸드폰 소리에 무너지지 않고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우리 목사님들 왔다 갔다 하는 거에 제 마음 뺏기지 않게 해주세요. 핸드폰 울리는 곳을 향하여 성도들이 눈빛을 향하는 것도 제가 보지 않게 해주세요. 성령만 충만하게 해주세요. 예수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제가 기도했거든요. 근데 무너지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제가 이 메이저리그에 촉망받던 이 투수의 마음이 공감이 되는 거죠. 바로 그때 어느 심리학자가 어떤 처방을 내리냐면 그게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아요. 당신 괜찮아요. 완벽했던 투구 장면, 당신이 정말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잘 던지던 바로 그 장면을 짧게 만들어서 영상으로 만들어서 최대한 그것을 자주 보십시오. 그러면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요 그 처방대로
위기 때마다 정...

0: 정신력이 무너질 때마다 그는 완벽했던 자신의 투구를 떠올렸고, 그러자 그때마다 거짓말처럼 승리를 따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가요, 메이저리그에서 두 번째로 200승, 여러분 200승이 되려면 이 메이저리그에 최소 15년은 있어야 돼요. 그래야 200승을 딸 수 있거든요. 여기다가 150세이브라는 이 대기록을 거두게 되는데, 그의 이름이 바로 존 스몰처라는 사람인 거죠. 제가 오늘도 1부에 끝나고 제 방에 들어가서는요, 제가 계속 찬양하면서 제 마음에 구했던 게 있어요. 하나님, 제가 오늘 1부 예배에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2부 예배에는 정말로 예수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성령께서 내 안에 예수로 충만케 해주셔서 내가 준비했던 이 말씀 그대로 그냥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나를 도와달라고, 성령께서 부어달라고 제가 기도했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그 은혜가 임한 것 같습니까? 저 너무 감사한 것은 1부에서 무너지지 않고 오늘 2부에서 여러분 약속하신 것처럼 벨소리 한번 들리지 않은 게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영적 전투도 똑같은 거죠. 이 싸움에서 여러분, 이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잘해서 승리하는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어요. 모든 영적인 싸움은요,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그 주님이 잘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승리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 주님, 승리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인생 위기의 순간 확실하게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뭘 보여주겠다는 것이냐, 예수 충만에 실패한 우리를 위해 성령께서 다시 우리를 예수로 충만하게 하실 것이다. 성령님은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셔서 결국 우리를 승리케 만들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은혜를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배에서 승리하고 우리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성령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충만함에 실패하는 것 있을 수 있어요. 예수의 충만에서 넘어지는 것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을 우리 주님은 가장 안타까워하시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우리를 주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거죠. 성령을 보내셔서 반드시 다시 예수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와 그분의 말씀으로 결국 우리를 승리의 자리에 세울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로 이번 한 주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말씀의 300용사가 돼도요, 거기에 예수로 충만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한 영혼을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그 부르짖음 속에 예수의 충만함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성령을 통해 예수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을 통해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으로 승리케 하신 주님을 열심히 바라보시므로 그 은혜의 승리의 맛을 깊게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늘 푸른 초장, 지금까지 부산시 금정구 서곡로에 위치한 부산 동부교회 양혁승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부산 동부교회 051-529-9018번이나 부산 극동방송 051-759-6000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 Mission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새 시를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자, 주말 동안 주일 대한민국이 아주 뜨거웠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저는 어제 어느 한 교회에 방문해서 예배드릴 일이 있었어요. 아, 그 뜨거운 날에 제가 정장에 넥타이를 메고 예배를 드렸거든요. 아, 덥죠, 더워요. 이렇게 더운 날, 덥다고 우리가 원래 입던 옷, 원래 하던 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쵸? 자, 보니까는 우리 뜨거운 주차장에서 주차 봉사하시는 분들, 뜨겁고 뜨거운 그 식당 주방에서 정성껏 성도들을 위해서 식사를 준비하시는 분들, 원래 입던 그 가운을 또 입고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는 우리 찬양대원들, 헌금위원도 있고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여름성경학교 캠프 수련회를 준비하는 교역자, 우리 선생님들,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이 더위를 이겨내며 구슬땀을 흘리는 우리 모두 정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주 당연히 더워요. 예, 덥다고 또 원래 하던 일 안 할 수가 없죠. 자, 우리 한번 더 뜨겁게 열정을 가지고 한번 해보자고요. 8월입니다. 8월 3일 월요일 크록스 하나님의 나팔 소리.

0: 크룩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세 글자로 줄여서 세끼랍니다. 총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자, 이곳저곳에서 지금 뜨거운 여름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막 불고 있는 우리 전도팀도 많고요. 교회 막 수리해주는 팀도 있고 많은 팀들 함께하고 계십니다. 8월이 왔습니다. 8월 3일 월요일. 자, 어제 혹시 어떤 예배를 드리셨을지 여러분 뜨거운 가운데 예배 잘 드리셨는지 또 어떤 분들이 계약을 했는지 궁금하네요. 방학 끝내고 누가 계약했는지 저하고 전화 연결됐던 분들 아니면 전화 연결이 안 됐더라도 방송을 듣고 내가 교회를 갔다 하시는 분들 드디어 교회를 가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된 분들 알려주십시오. 나 드디어 갔습니다. 방학 끝냈어요. 이런 여러분의 사연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문자는 어디로 보내냐. 샵 1069 우물정 1069 서울 수신 문자로 각 지사에서 어디서나 지역에서 다 이쪽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 샵 1069 문자로 아니면 어플 무료 메시지 극동방송 어플 휴대폰에 다 여러분께서 다운로드 받으셔서 휴대폰에서 라디오를 또 들을 수가 있습니다. 무료로 여러분께서 메시지도 보낼 수 있고요. 자, 인천 남동구에서 출첵해 주셨고 0967번님 고맙습니다. 어플로 듣고 계시네요. 자, 익산에서 4605번님도 여주에서 3742 평택 8411번님 듣고 계십니다. 자, 오늘 제가 전도 요청이 있는데요. 빨리 한번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가 아들을 전도하고 싶대요. 아들이 어렸을 때는 교회를 잘 다녔는데 지금 안 다니고 있다고 해가지고 아들 이름과 전화번호를 저에게 알려줬거든요. 지금 어머니는 연결이 돼 있고요. 어머니는 지금 이미 연결이 돼 있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네. 아들은 지금 전화만 올 거라고 얘기만 했고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 자, 우리 이상희님. 이상희님. 신호 가네요. 지금 휴가 중이라는데 아들이 휴가 중이어서 엄마 집에 왔다는군요. 자, 이상희님 전화 받으셔야 되는데. 아이고, 전화를 안 받으시네. 다시 한번 해볼게요. 다시 한번. 어머니 전화 끊으면 안 됩니다. 기다리셔야 돼요. 9868 우리 아들 자 다시 한번 걸어봐요. 아들 이상인 아들 전화 안 받네. 안 받네요. 아이고. 전화를 안 받네요. 자, 우리 어머니가 전화 연결이 돼 있는데 어머님.
1: 예.
0: 아이고, 아들이 전화 안 받네요.
1: 아, 이거 짜노. 이거.
0: 웃잖아. 이거 참.
1: 응? 아이고.
0: 아들한테 전화 받으라고 얘기를 했죠?
1: 전화 받으라고 그랬지요.
0: 전화 받으라고 했구나.
1: 지금 또 문자 이어볼까요? 아들 전화
0: 그러면은
1: 받으라고.
0: 문자를 넣든지 전화를 하든지 네. 한번 해보시고요. 제가 네. 한 15분, 20분 뒤에 제가 이따가 한번 다시 한번 또 한번

0: 도전해볼게요.
1: 예,
0: 예, 전화 한번
1: 감사합니다.
0: 오면은 받으라고 일반 전화라고 그렇게 꼭좀 얘기해 주십시오.
1: 예, 감사합니다.
0: 네.
1: 네.
0: 우리 경주에 계시는 어머니신데, 예. 자, 오늘 어떻게 꼭 아들 연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날씨가 너무 덥네요. 햇살 따갑다고. 5389분이 오늘 처음 오셨네요. 천안 두정동에서도 듣고 계시고, 예산에서도 듣고 계시고, 아이들이랑 또 키즈 카페. 3874번이. 청년부 태국 선교 가서 힘들고 지친 분들 만나서 복음 전함이 함께하고 왔다고. 와, 우리 6089번님. 자, 우리 6514번님도 오셨고, 7260번님도 오셨고, 자, 우리 등 뒤에서 뜨겁지만 도와주시는 그 주님 생각하면서 새로운 한 주, 힘내는 한주 되시라고 문자들 주셨는데, 나의 등 뒤에서 찬양 보냅니다.

나의 등 뒤에서 7080 가스펠 앨범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또 천안에서 신방동에서 청취하신다고 2523번님 이렇게 또 어플로 듣고 계십니다. 2061번님 전남 여수에서 듣고 계시네요. 고맙습니다. 군인교회 섬기는 가정 0216번님 어제 요한복음 말씀 통해서 38년을 돌아보며라는 설교, 38년 된 병자 그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누가 그 못에 자신을 넣어주기만을 기다렸는데 우리도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다고요. 예, 귀한 것도 깨달으셨네요. 0216번님 고맙습니다. 자, 광주에서 5613번님도 또 오셨어요. 자, 3시 14분 지나고 있습니다. 전국 생방송 새끼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도 전도 요청이 있는데 동생이 사촌 언니를 전도하고 싶어서 사연을 주셨거든요. 자, 사촌 언니 제가 전화번호하고 성함 알고 있습니다. 장혜윤님. 지금 거신 번호는 없는 번호라고 하는데 제가 잘못 눌렀나? 9490. 자. 아, 이번에 갑니다. 제가 잘못 눌렀네요.

0: 하고 있습니다.
1: 여보세요?
0: 안녕하세요. 저 장혜윤님 되시죠?
1: 네, 맞아요.
0: 아, 저는 극동방송의 김인수 PD라고 합니다.
1: 아, 네네. 안녕하세요.
0: 지금 통화 잠깐 괜찮으세요?
1: 네네.
0: 그 사촌동생 김민회님이
1: 네,
0: 저희 방송국으로
1: 맞아요.
0: 이제 사연 주셔가지고
1: 아,
0: 사연
1: 네네.
0: 당첨되면서 그 사연 주인공이 장혜윤님이세요.
1: 아, 네네.
0: 그래서 제가 전화했습니다.
1: 아, 맞아요. 친척동생 맞아요.
0: 예, 예. 네. 극동방송 아세요?
1: 네,
0: 들어봤어요?
1: 몇 번 들어봤어요.
0: 몇 번
1: 네네.
0: 들어봤어요?
1: 네네.
0: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 이제 극동방송 중에 프로그램 중에서도 이렇게 장혜윤님 네. 같은 분들
1: 네.
0: 우리가 이제 좀 이렇게 도움을 드리고 있어요.
1: 아,
0: 김민혜님
1: 네네.
0: 같은 분의 또 요청을 받아서
1: 아, 네.
0: 지금 잠깐 교회 쉬고 있다라고 제가 들었는데 맞나요?
1: 네, 맞아요.
0: 그래요. 얼마나 쉬었어요?
1: 여름에 작년 여름에 가고 안 갔으니까.
0: 아, 그럼 딱 1년 됐네요.
1: 네네, 그런 것 같아요.
0: 그래요. 우리 이제 우리 프로그램에서 이제 방학한다 그러는데
1: 아,
0: 1년 방학을
1: 네네.
0: 이제 끝낼 때가 됐네요, 오늘.
1: 아, 네네.
0: 예. 지금 사실은 방송 나가요. 우리 생방송 중에 전화했어요.
1: 아, 지금 방송 이렇게
0: 네, 생방송.
1: 나가나요?
0: 생방송 중에 전화 연결했는데
1: 네.
0: 이렇게 전화 연결이 되면 우리가 선물 드리거든요. 네.
1: 아,
0: 선물을 고를
1: 네네.
0: 수 있는 기회를 드려요. 제가 한번 선물을 쭉 불러볼 테니까 여기서 네네. 원하는 선물 하나 고르세요.
1: 아, 네.
0: 황금곡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 라라스팜에서 네네. 두부밀 단백질 쉐이크, 다람골 네. 웰빙 도토리묵에서 묵과 냉면, 한국 비엘약품에서 유산균, 예맛에서 네. 고급 김과 부각 세트, 강화섬 김치 정승댁 순무 열무 김치, 더치커피스토리에서 커피, 견관에서 메이플 하루견과, 오제 153 시푸드에서 맛있게 매운맛 미스터 쭈꾸미, 루브르파리에서 주얼리, 캡슐 세제, AN 화장품 레모나 이렇게 있어요.
1: 아,
0: 여기서
1: 네네.
0: 고르신다면.
1: 아, 네? 네?
0: 여기서 여기 고르신다면. 예. 네. 너무 많아서
1: 고르시는구나.
0: 너무 많아 가지고 네. 다 갖고 싶은데.
1: 아, 그럼, 네. 아, 아니 아니. 저 그럼 커피 할게요.
0: 커피. 아, 네. 커피를 좋아하시는구나.
1: 네. 네.
0: 알겠습니다. 커피.
1: 네.
0: 그 동생은 뭘 좋아할까요? 김민혜 님은? 그래도 김민혜 님 때문에
1: 아,
0: 선물 받는 건데.
1: 아, 민혜. 민혜가 네. 예쁜 화장품도 좋을 것 같고
0: 화장품.
1: 둘 중에 아무거나 네
0: 둘 중에 뭐
1: 화장품이나
0: 화장품하고
1: 커피,
0: 뭐요
1: 커피나 아무거나 주셔도.
0: 커피하고 화장품 중에 뭐가 좋을지 한번 물어볼게요 제가
1: 아 네네
0: 김민혜님
1: 네?
0: 김민혜님 커피하고 화장품 중에 뭐가 좋아요
2: 저도 언니랑 똑같이 커피하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1: 아 민혜예요 아 너무 반가워요
0: 네, 민혜
1: 아,
0: 너무... 민혜님이 옆에 지금 듣고 있었어
1: 아 너무 감사해요 제가
0: 예.
1: 안 그래도
0: 예.
1: 친척동생한테 너무 고마워서요. 네네.
0: 뭐, 어떤 게 고마운데요? 어떤 게 고마워?
1: 아, 제가 이제 교회를 좀 나가고 싶다고 했을 때,
0: 예, 예.
1: 네, 이렇게 도와주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0: 아, 그래서 이렇게 우리 방송에 신청하셨구나. 아,
1: 네네, 맞아요.
0: 아, 와, 근데 아, 어떻게 네네. 우리 장혜윤님은 네. 교회 가고 싶다는 생각이 어떻게 들었어요?
1: 아, 일요일에,
0: 예.
1: 이제 주변에 친구들이랑 이제 뭐 놀러 가는 경우도 있고 한데
0: 예.
1: 조금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0: 아~
1: 네, 놀면서도.
0: 그랬구나.
1: 네네. 네.
0: 원래 어렸을 때부터 네. 신앙생활 하셨나 봐요.
1: 네.
0: 그랬군요.
1: 네.
0: 참 이게 그래도 열심히 네. 또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증거네요. 주일날
1: 아,
0: 어디 네. 가면서 마음이 불편했다는 거.
1: 아, 맞아요. 맞아요.
0: 김민혜님.
2: 아, 네.
0: 이렇게 또 언니가
1: 네.
0: 이렇게
1: 네.
0: 또 교회 얘기를 했을 때 또 이렇게 또 새깨라를 문 두드려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2: 네, 감사합니다.
0: 우리 김민혜님이 이 방송 애청자신가 봐요.
2: 네, 운전하고 다니면서.
0: 운전하고 다니면서.
2: 네.
0: 우리 언니한테 해주고 네. 싶은 말 있잖아요. 꼭 하고 싶은 말, 그렇죠?
2: 네.
0: 자, 언니하고 한번 큐. 해보십시오.
2: 언니, 목사님이 기도해 주셨으면 더 좋았겠지만 내가 그 마음 받고 그 마음으로 언니를 위해 이 사연을 신청했는데 언니가 교회 나가고 싶다는 얘기를 했을 때 하느님이 언니를 너무 만나고 싶어 하는 걸 느꼈고

0: 교회 열심히 나가서 하나님이 언니 너무 사랑하셔서 깊이 만나고 항상 교제하시길 원하는 걸 느껴. 그래서 일요일날 언니가 이제 교회 열심히 나가서 우리 같이 천국 가자.
1: 고마워요.
2: 아이고 좋아라.
1: 네, 너무 귀엽네.
2: 그러니까 아, 네. 사랑스러운 동생이네요. 네.
1: 맞아요. 아, 진짜 참, 그래요.
2: 네. 그래요. 자, 우리 장혜윤님 혹시 계시는 곳이 어디세요?
1: 아, 저 여기 지금 가락동이에요.
2: 가락동이에요. 사시는 곳이 네. 가락동입니까?
1: 네네.
2: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혹시 다니시던 네. 교회, 1년 전 교회로 가시는 거예요? 아니면 교회를 소개시켜 드릴까요?
1: 아, 제가 소개받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아서.
2: 아, 그래요?
1: 네.
2: 알겠습니다. 그러면 집 근처에 있는 건강한 네. 교회 두세 군데 저희가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1: 네. 아, 네네.
2: 우리 동생분은 어디 사세요?
0: 저는 동대문.
2: 동대문구에.
0: 감사합니다.
2: 그렇구나. 네. 예, 알겠습니다. 계속 우리 동생분이 언니 잘 좀 이렇게 좀 기도해 주시면서 교회 네. 잘 가는지 감시도 좀 해 주시고.
0: 네.
2: 알겠죠? 그리고 네. 우리 이제 언니가 이 방송도 좀 들어주시고.
1: 아, 네.
2: 알겠죠? 자,
1: 네네.
2: 그리고
0: 설성교사.
2: 예?
1: 네.
2: 뭐라고요?
0: 아, 또 저희 사촌 언니 엄마가
2: 네네.
1: 아, 맞아요.
0: 설성교사세요.
2: 아, 그래요? 아, 우리 네. 장혜윤님
0: 한인미주 선생님.
2: 네. 장혜윤님 어머니가 네. 전파선교사.
0: 네. 네, 권태희 네네. 어머님이.
2: 그러면 어머니가 우리 방송 많이 듣는다는 얘기인데?
1: 맞아요.
0: 이 소식을 좋다고. 듣고 눈물을 흘리고 계실
2: 지금 엄마가 듣고 있을까요?
0: 그럴 것 같습니다.
2: 와, 그러면 우리 장혜윤님 듣고 있는 엄마한테 아, 한번 아. 얘기 한번 하세요. 엄마한테 나 지금 아. 방송 탔다 하면서 엄마한테 고백 한번 아. 하십시오. 무슨 고백이든 그냥 다. 예.
1: 아, 네. 건강하시고 사랑합니다. 네네. 아, 그리고 네. 네. 극동 방송도 꼭 들어볼게요. 제가 아. 네, 추천을 받았는데
2: 예.
1: 사실은 이제 잘 들을 기회가 없었는데
2: 예.
1: 네, 잘 들어볼게요. 몇 번 들었긴 했는데요.
2: 예.
1: 네.
2: 이 엄마가 전파 선교사라는 얘기는
1: 네.
2: 제가 볼 때 그 전파 선교사가 아마 딸의 이름으로 전파 선교사를 하셨을 거예요.
1: 아.
2: 방송국으로 네. 이제 어떤 누구의 이름으로 이제 헌금하는 건데 헌금하는
1: 아.
2: 건데 분명히 아마 우리 장혜윤님의 아. 이름으로 전파선교사 네. 헌금을 하면서 아. 그렇게 기도하셨을 겁니다.
1: 네.
2: 분명히 아. 예. 참 아. 너무 미리 축하드리고 저 따라서 아. 한번 기도 한번 하실까요? 장혜윤님.
1: 네. 네.
2: 좋으신 하나님.
1: 좋으신 하나님.
2: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1: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2: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1: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2: 구원해 주시고
1: 구원해 주시고
2: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1: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2: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부활하신 예수님을
2: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1: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2: 예배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유, 잘하셨습니다. 자, 우리 장혜윤님, 네, 미리 축하드리고 이번 주부터 꼭 이제 8월부터 다시 아, 네. 하나님께로 돌아오셔서 잘 예배 드리시면서 이제 주일에 찝찝한 게 아니라 불편한 게 아니라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주일을 기다리시면 너무나 좋겠어요.
1: 네, 감사합니다.
2: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전파선교사잖아요. 네. 우리 어머니에게도 선물을 드리면 좋겠는데 아까 그 선물 중에 아. 어머니는 뭘 좋아하실까요?
1: 저희 엄마도 같이 나눌게요. 선물 주시는 거 같이 다 나눌게요. 동생이랑
2: 같이 네. 사시는 같이 사시나요? 지금 어머니랑?
1: 아, 가까이 있어요.
2: 네. 그러면 제가 어머니는
1: 네.
2: 다른 선물로 해가지고 따로 챙겨.
1: 네.

0: 드릴게요. 네.
1: 아,
0: 될 수,
1: 네네.
0: 뭐될수 있으면 한번 뭐 통화도 한번 해보면서
1: 아.
0: 선물도 한번 물어볼 수도 있고 아무튼 다른 걸로 예 어머니 좋아하실
1: 네.
0: 만한 걸로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아,
0: 예.
1: 네, 감사합니다.
0: 김민혜님
1: 전화를. 네.
0: 오늘 큰 역할 하셨습니다. 예. 너무 감사해요.
1: 제가 더 감사합니다.
0: 예. 우리 김민혜님 앞으로 또

0: 제일 좋아하는 찬양. 네.
1: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0: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이 찬양 왜 가장 좋아해요?
1: 그냥 마음이 좀 편안해지는 유명한 찬양이라서요.
0: 그래요. 저도 이 찬양 참 너무 좋아하는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예. 그래요. 이 찬양 나누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민회 장혜윤님 너무 고맙습니다. 저희가 교회 소개 꼭 바로 연락 드릴게요.
1: 네,
0: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0: 여보세요?
1: 네, 여보세요?
0: 네네네, 이상희님. 네네.
1: 네.
0: 그, 어머니가,
1: 네.
0: 우리 박용순 여사님께서,
1: 네.
0: 저희 이제 극동방송 이제 잘 들으시는 분이신데,
1: 네.
0: 우리 아드님 이상희님에 대한 사연을 보냈어요. 사연을 아. 방송국으로.
1: 아, 네.
0: 그 사연 보고 제가 이제 전화를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전화를 드리려고 하고 또 전화 연결이 안 될 수도 있어서 어머님께 이 시간에 이제 제가 전화를 드린다라고 이렇게 좀 얘기를 좀 해달라고 이렇게 좀 부탁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가 네. 전화 갈 거라고 얘기했죠.
1: 아, 예.
0: 예. 지금 휴가로 이제 잠깐 어머니 그 경주 그쪽으로 지금 와 계신다면서요.
1: 예, 맞습니다.
0: 예, 예. 보니까 어머니가 아들을 네. 정말 사랑해 네. 그 마음으로 그 사연을 네. 보냈더라고요.
1: 아, 네.
0: 예. 극동방송 아세요?
1: 예, 네, 알고 있습니다.
0: 들어봤어요?
1: 네.
0: 어, 그래요?
1: 집에 오면 어머니,
0: 예?
1: 집에 오면 어머니 어. 보고 계십니다.
0: 아, 라디오거든요, 라디오.
1: 네.
0: 아. TV가 아니라.
1: 아, 네.
0: 라디오에서 이제 설교 말씀 나오고 찬양 나오고.
1: 아, 네.
0: 그것도 들어보셨죠, 어머니가 이렇게 듣는 거.
1: 네네.
0: 그래요. 그래서, 어머니가 우리 이상희님 사연을 보내서 그 사연 제가 이렇게 보고 당첨돼서 제가 전화했어요. 이렇게 전화하면 이제 일단은 선물을 드리고.

0: 여요. 선물.
1: 네.
0: 제가 선물을 여기서 불러볼 테니까 이상희님 하나 골라보세요. 좋아하는 네. 선물을.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 두부밀 단백질 쉐이크, 도토리 묵 냉면, 유산균, 김과 부각 세트, 순무 열무김치 세트, 커피, 견과, 쭈꾸미, 주얼리, 캡슐 세제, 화장품, 레모나. 많죠? 여기서
1: 네.
0: 여기서 본인 거 하나 고르고 우리 어머니 거 하나 효도 선물로 하나 골라보시면 좋겠네요. 두 개. 예.
1: 네, 유산균이랑 곱창 할게요.
0: 곱창. 어머니는 뭐 네. 드릴까요?
1: 곱창이요?
0: 어머니는 소곱창.
1: 네. 네.
0: 어머니는 소곱창. 본인은 유산균.
1: 네.
0: 근데 무슨 사연이었을지 안 궁금하세요?
1: 아, 대충. 네?
0: 대충 감이
1: 대충
0: 옵니까?
1: 감은, 네.
0: 어떤 걸 것 같아요?
1: 제가 잘 되길 바라고 지금 아마 장가 가길 바란다는 그런 거 아닌가 싶네요.
0: 잘 되길 바라고 뭐라고요? 네. 그 다음에
1: 장가 가길
0: 장가 가길 아 그거는 아니었는데 그거
1: 아, 그러면
0: 그거는 아니었고
1: 아, 그러면 아니 사실
0: 예 이상희님이 고등학교 때까지 교회를 잘 다니셨다는데
1: 네. 네,
0: 지금은 이제 쉬고 계셔서 그걸 되게 안타까워 하시더라고요.
1: 네.
0: 근데 사실 그게 잘 되길 바라는 거잖아요. 우리 예수님 믿고 우리 천국 네. 가고 이 땅에서도 천국 같은 삶을 살 수 있고 그렇잖아요.
1: 네.
0: 우리 엄마 말, 우리 어머니 말 한번 직접 한번 들어봐야겠네. 네. 어머니.
2: 예.
0: 아들 지금 잘 통화하고 있어요.
2: 예, 감사합니다.
0: 우리 이상희님,
1: 네.
0: 지금 사전에 이렇게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한데요. 사실 이게 네. 방송 중에 제가 전화를 했어요. 생방송 중에, 예, 네. 생방송 중에 전화를 했고 어머니가 옆에 지금 이제 전화 연결이 돼 있었습니다. 예.
1: 아, 네.
0: 어머니,
2: 예.
0: 우리 아들 이름 한번 불러보면서 아들한테 예. 하고 싶은 말 사랑 담아가지고 예. 지금 한번 해보세요.
2: 예. 상인아 사랑하고 축복한다. 네가 이 땅에서 잘 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야 영원히 사는 것이다. 그래야 너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너의 길을 축복하신다. 우리 예수 믿고 잘 살자. 사랑하고 축복한대.
0: 아이고 아유 감사하네. 제가 감사하네. 마음 따뜻해지고 와 우리 이상희님 마음이 어떠세요? 예? 네. 어머니 말씀 들으니까
1: 늘 듣는 말인데 예. 이렇게 또 들으니까 또 다르네요.
0: 그러니까요. 저도 이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방송 이거 하면서요. 네. 근데 어머니가 어머니의 말씀 좀 다르게 들리네요. 참
1: 네.
0: 예, 따뜻해요. 어머니가요.
1: 네.
0: 따뜻합니다. 지금 계시는 곳이 지금 경주시죠?
1: 네, 맞습니다.
0: 그래요. 혹시 어머니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우리 아들? 예?
1: 엄마, 나도 사랑하고 하는데 나도 잘 안 되네.
2: 그래, 네가 마음문을 열어가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
0: 와,
2: 그래,
0: 우리...
2: 예수님을 네 마음속에 영접하고 모셔드려야 된다. 그래야 삶을 다 지켜주시고 길을 인도하신대.
0: 아멘입니다. 우리 이상희님,
1: 네.
0: 그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네. 마음은 좀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잘 안 되는 것뿐이죠. 그렇죠? 그렇죠?
1: 네.
0: 네. 저희가 이렇게 좀 옆에서 도와드릴게요. 저희가 옆에서 도와드릴 테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까지 이렇게 전화 연결하신 이유는 아직도 우리 이상희님 너무 사랑하고 계시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지금 손짓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포기하지 마시고 옆에서 우리가 이제 도와드릴 테니까 저희랑 같이 가시면서 어머니 소원 들어드리는 효자 됐으면 좋겠고요. 저 따라서 한번 기도 한번 할까요? 우리 아드님?
1: 네. 네.
0: 자, 좋으신 하나님.
1: 좋으신 하나님.
0: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1: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0: 죄로 죽었던 저를
1: 죄로 죽었던 자를
0: 구원해 주시고

0: 구원해 주시고
1: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0: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나는
1: 내 마음의 문을 열고
0: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1: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0: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1: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0: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1: 예배드리겠습니다.
0: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 아멘.
0: 아멘.
1: 아멘. 우리 이상희님 너무 잘하셨습니다. 우리 이상희님이 지금 계시는 곳은 지금 현재는 경주 어머님 때 잠깐 오셨지만 원래는 울산에 계시잖아요. 그렇죠?
0: 네.
1: 저희가 그 울산에 있는 계시는 곳에 가까운 건강한 교회를 한 두세 군데 소개시켜 드릴게요. 네?
0: 네.
1: 그래서 네. 용기 내셔서 이번 주부터 한번 도전 한번 해보세요.
0: 네,
1: 미루다 보면은 계속 미뤄집니다.
0: 네.
1: 이렇게 하나님께서 딱 손짓 하셨을 때 딱 이렇게 용기 내시면 너무나 좋겠어요. 알겠죠?
0: 네,
1: 네네. 네. 저희가 이제 링크가 갈 건데 거기 이제 집 주소, 울산 주소, 경주 주소 보내주시고 저희 선물도 보내드리고 울산 주소 근처에 건강한 교회 소개시켜드릴게요. 알겠죠?
0: 네.
1: 네네. 자, 우리 이상희님 감사하고 어머님.
2: 예.
1: 이제 옆에서
2: 예.
1: 우리 아들 결심했으니까 기도도 했고
2: 예.
1: 기도하면서 예. 기다리자고요.
2: 예, 감사합니다.
1: 알겠죠? 예.
2: 예,
1: 자, 우리
2: 감사합니다.
1: 이상희님.
0: 예.
1: 이상희님 옛날에 고등학교 때까지 열심히 교회 다닐 때 불렀던 찬양 중에 예. 기억나는 거 있어요? 제일 좋아하는 찬양? 갑자기 물어보니까 생각 안 나요?
0: 네, 어. 생각이 안 나요.
1: 생각이 안 나요?
0: 네.
1: 제목 얘기 안 해도 되는데.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준비한 찬양 예수 믿으세요. 이 곡 나누면서 인사 나눌게요. 그 극동 방송도 한번 이렇게 스스로 한번 또 들어보시고요. 알겠죠?
0: 네.
1: 네, 우리 이상희님 어머님 고맙습니다.
2: 예, 감사합니다. 네.

예수 믿으세요 찬양 나눴습니다. 마음이 찡하네요. 막내 아들 방학 중이라서 눈물 난다고 2416번님 와 2483번님 멀리서 어플로 듣고 계시네요. 앱으로 미국 캘리포니아에 사는 애청자시라고요. 항상

0: 잘 듣고 은혜 받고 있어요. PD님의 진솔한 진행 진짜 멀리서도 항상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온라인 예배만 드리다가 오늘 드디어 가까운 교회 등록하고 왔어요. 앞으로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요. 이런 마음을 갖게 만들어 주신 극동방송 PD님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멀리 캘리포니아에서 고맙습니다. 우리 2483번님. 엄마의 말씀 기도 눈시울이 뜨거워진다고요. 5189번님 병실에서 1203번님 듣고 계시고 저 부천에서도 청취하고 계시고 충남 금산 온식구 전파선교사 손녀딸 교회 방학이라서 기도 중이라고 아이고 그렇구나. 2416번님 온식구 전파선교사 예 분명히 또 손녀딸 하나님께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 밖에서 일하는 직업이라서 폭염기승 부리고 있는데 아유 고생하시는 7659번님 꼭 조심하셔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 전도회장 한 분 또 있어요. 한 분 또 있습니다. 자 친한 동생이시라고 하셨는데 8771번 친한 동생 자, 신호 갑니다. 자, 오늘 마지막 통화 될 것 같아요. 자, 신호 가고 있습니다. 언니가 동생 또 친한 동생.
1: 네, 여보세요?
0: 네, 김송이님 되시죠?
1: 네.
0: 네, 저 극동방송의 김인수 PD라고 합니다.
1: 네.
0: 언니 고정란님한테 얘기 들었죠? 전화 올 거라고?
1: 네.
0: 어, 그래요. 지금 통화 괜찮으시죠?
1: 네.
0: 네네네. 예. 지금 어디서 전화 받고 계세요?
1: 집에서요.
0: 집에 어디예요? 어느 지역이세요?
1: 평택이요.
0: 평택. 어. 그래 오늘 딱 이렇게 집에서 여유 있게 계셔가지고 다행이네요. 극동방송 들어보셨어요?
1: 들어는 봤어요.
0: 들어는 봤어요?
1: 네.
0: 자, 조금 가까이 오세요. 스피커폰보다는 직접 전화하시면 좋겠는데.
1: 그래요? 잠깐만요.
0: 예, 예. 가까이 오시고 극동방송을 몇 번 들어보셨다고 했잖아요.
1: 아니요. 들어본 적은 없어요.
0: 들어본 적은 없고 극동방송에 대해서만
1: 이름만 들어봤어요.
0: 이름만 들어봤어요. 네네. 자, 가까이 오셨어요?
1: 네.
0: 네네. 자, 좋습니다. 좋아요. 자, 고정라님이 사연을 보냈어요. 김송이님 사연. 그래서
1: 네.
0: 채택돼가지고 제가 전화드린 건데 이렇게
1: 그래요?
0: 딱 되면은 선물 드리거든요.
1: 네.
0: 자 제가 선물 불러볼 테니까 한번 골라보세요.
1: 네.
0: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 두부밀 단백질 쉐이크, 도토리 묵 냉면, 유산균, 김과 부각 세트, 순무 열무 김치 세트, 커피, 견과, 쭈꾸미, 주얼리, 캡슐 세제, 화장품, 레모나 이렇게 있네요. 여기서 고른다면 어떤 거?
1: 아, 하나 골라요?
0: 예.
1: 쭈꾸미. 네.
0: 알겠습니다. 하나 더 고르게 드릴게요. 하나 더는 우리 신청한 우리 고정라님도 하나 드릴까요?
1: 네? 네.
0: 아니면
1: 네,
0: 두 개를
1: 네.
0: 다 드릴까? 김송이님. 자, 하나 더 골라보세요.
1: 단백질.
0: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단백질. 자, 우리 고정라님.
1: 네.
0: 네, 우리 김송이님 선물 어떻게 하나 고정라님 드릴까 했더니 두 개 다 드려도 되나요?
1: 예. 송이 주세요.
0: 단백질하고 쭈꾸미 다 드릴게요.
1: 네, 건강해야지.
0: 네, 네? 건강해야지. 네. 보니까 그 고정라님은 예전에 이렇게 또 요청을 했던 분이죠?
1: 네.
0: 네, 요청해가지고 그때 그분은 잘 다니고 있죠?
1: 네, 지금 교회 계속 나오시고
0: 그래요.
1: 나오셔서
0: 그래, 잘 다니고
1: 네,
0: 있군요. 예, 자 우리 네. 김송이님.
1: 네.
0: 이제 어떻게 고정라님 이렇게 지금 옆에 듣고 있었어요.
1: 네. 네.
0: 지금 이거 생방송이에요. 생방송. 방송 탔습니다.
1: 그래요?
0: 지금 전국 생방송.
1: 아 그래요? 목소리 예쁘게 할게요.
0: 목소리 예쁘게 아까부터 했어요.
1: 네.
0: 처음에만 빼고 처음에는 이 보이스피싱이야 누구야 이 뭐야 네. 그때만 살짝 좀 그랬고. 지금은 네. 괜찮습니다. 지금
1: 네. 예.
0: 전국 생방송인데
1: 네.
0: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극동 방송 못 들어봤다고 했잖아요. 앞으로
1: 네.
0: 이제 꼭 한번 들어보세요, 김송이님.
1: 네.
0: 들어보시고
1: 네,
0: 고정라님이 우리 김송이님 네. 너무 사랑의 마음으로 이렇게 네. 신청

0: 신청을 한 건데
1: 네.
0: 코로나 때부터 지금 교회를 못 다니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맞죠?
1: 네.
0: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고정라님 통해서 우리 극동방송을 통해서 김송이님 부르고 계시거든요. 다시
1: 네.
0: 하나님께로 돌아오셔야 돼요.
1: 네.
0: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1: 네.
0: 방송을 통해서 전화 연결을 통해서 손짓하고
1: 네.
0: 계시는 거예요.
1: 네.
0: 지금
1: 알겠습니다.
0: 평택에서 만약에 교회를 이제 5년 만에 가면 가실 교회가 있나요? 아니면 저희가 교회를 좀 연결시켜 드릴까요? 소개시켜 드릴까요?
1: 아니요, 가까운 데도 있어요.
0: 가까운 데 있어요? 가고 싶은
1: 네.
0: 교회가 있나요?
1: 아니요, 그건 아닌데, 다시 좀 가봐야겠다, 요즘에 생각은 하고 있었거든요.
0: 가고 싶은 건 아닌데 가봐야겠다는 생각이 이게 뭔 말이죠? 같은 말인 것 같은데?
1: 아,
0: 네.
1: 아니,
0: 가보고 싶은 마음 좀 있었잖아요. 그쵸?
1: 순간 식구들이 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0: 예. 네.
1: 만나고 올 때마다 이제,
0: 그쵸.
1: 계속, 네, 다시
0: 자이든 타이든
1: 다녀서.
0: 5년 동안 왜 그런 마음이 안 들었겠어요? 응?
1: 네, 한 번씩 듣긴 했었죠.
0: 얼마나 식구들이 기도하고 우리 언니가
1: 네.
0: 기도하고 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지금 눈물로 기도하면서 우리 딸 지금 기다리고 있네요. 응?
1: 네.
0: 저 따라서 이 시간에 한번 기도 한번 하시죠, 김송이님. 저 따라서, 사랑해, 하나님.
1: 제가 따라
0: 예,
1: 하는
0: 저
1: 거예요.
0: 땀 한번 따라하세요. 사랑해, 하나님.
1: 사랑해, 하나님.
0: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1: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0: 죄로 죽었던 저를
1: 죄로 죽었던 저를
0: 구원해 주시고,
1: 구원해 주시고
0: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1: 하느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0: 지금 나는
1: 지금 나는
0: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내 마음의 문을 열고
0: 부활하신 예수님을
1: 부활하신 예수님을
0: 나의 구주로,
1: 나의 구주로
0: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1: 나의 하나님으로 구독합니다.
0: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1: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0: 예배 드리겠습니다.
1: 예배 드리겠습니다.
0: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1: 아멘.
0: 아멘. 아유, 너무 잘하셨습니다. 자, 우리 고정란님도 옆에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금 듣고 계시죠?
1: 네.
0: 예. 우리 고정란님, 우리, 김송이님에게, 우리 동생에게, 하시고 싶은 얘기 있잖아요. 한번 짧게 한번 해보세요.
1: 저번에 금 기도회 때 제가 연락했을 때 한번 찾아봐줘서 교회 와서 언니 보고 싶어서 왔다고 그랬는데 그때 마음을 인도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오고 또 계속 못 와서 되게 계속 기도하고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0: 아니,
1: 너무
0: 저한테
1: 감사해요.
0: 말고, 저한테 말고. 지금
1: 아,
0: 짧게,
1: 송이야.
0: 20초만, 20초. 예.
1: 알았어. 송이야, 돌아오는 주일날부터 교회에서
0: 언니.
1: 만나자. 알았지?
0: 아,
1: 언니.
0: 우리 고정라님도 평택에 계시나요?
1: 네, 제2강대교회.
0: 아, 그래요. 그러면
1: 교회
0: 고정라님 교회
1: 오셔요.
0: 가시면 되겠네. 예. 그래요. 우리 김송이님, 오늘 이 눈물의 기도 하나님께서 받으셨으니까요. 예. 꼭 하나님께로 이번 주부터 꼭 돌아오셔야 돼요. 알겠죠? 예, 방송 잘 들으시고, 아유, 우리 고정라님도 수고 많으셨고, 김송이님 고맙습니다.
1: 네, 언니
0: 감사합니다.
1: 고마워요.
0: 예.
1: 네, 송이야, 나중에
0: 감사합니다.
1: 통화하자. 네, 언니. 감사.
0: 자, 저는 새끼라 조연출 김인수였습니다. 내일은 또 보물 퀴즈예요. 내일 올게요. 고맙습니다.
2: Busan 극동 방송입니다. FEBC.
3: 오늘 이 시간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을 전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4: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의 도구로 사용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의 해답이요 또한 우리가 살아갈 힘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생명이요 살아계신 예수

0: 그리스도의 그 자체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봉사하고 섬기고 희생하고 이런 모습은 뭐냐?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다르다. 자기가 변화가 없고 내 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의 성령의 역사심이 없이 예수를 믿는다. 나는 종종 뭐를 깨닫냐면 공부 많이 한 사람과 기도 많이 한 사람을 비교할 때 기도 많이 한 사람도 착각 속에서 살 때가 있더라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진짜 깨닫지 못하는 사람을 또볼수 있고 공부를 많이 한 신학자들도 그 속에서 이래는 거 보면 자기 세상을 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절대 동떨어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는 성령의 말씀은 귀에 듣는 것하고는 별개요. 다른 것을 저는 보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우리 교수님들의 강의와 연구가 자신의 학문적 업적을 쌓는 데만 힘을 모은다 그러면 다를 바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목사가, 장로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빛나게 하는 도구로 사용할 때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에 자신이 도구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본이 없다고 하면 하나님의 대학이라고 할 수가 없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믿는 자의 믿음의 흔적을 남겨서 대대로 복을 받는 주의 종들과 교직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회개의 열매를 맺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이기는 자가 누릴 영광을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버가모 교회는 한때 영적인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성도들은 믿음을 지켰지만은 일부는 이단의 유혹에 빠져서 넘어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단에 빠진 것보다 더큰 문제는 버가모 교인들이 이단에 빠진 이들을 책망하지 않고 용납했다는 데에서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이단에 빠진 무리들을 그대로 두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적은 누룩이 온 동이에 퍼지느니라고 갈라디아서 5장 9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이 말씀 속에 우리는 작은 문제가 결국은 공동체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나 하나만이 괜찮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작은 지체 하나만 아파도 온몸이 아픈 것이 영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1: 지금까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과 함께 하셨습니다.

1분 찬양. 땅 파지 않고 관로 속에 관로를 만들어 넣어 복원하는 신기술 업체 한국 라이텍이 함께합니다.

0: 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 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서머 스페셜 8월 3일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믿음으로 가오 고회수입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6편 8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여행 가서 낯선 길을 걸을 때 누군가가 이쪽으로 가면 돼요 하고 길을 잘 알려주는 사람이 있으면 참 마음이 편안하죠. 내가 길을 잘 몰라도 괜찮습니다. 앞에서 방향을 알려주는 사람이 있으니까요.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습니다. 내일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떤 길이 나에게 가장 좋은 길일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내 앞에 하나님을 모시고 내 오른편에 계신 주님을 의지하며 걸어가는 겁니다. 길을 몰라서 잠깐 멈춰 설 때도, 또 예상하지 못한 길을 만날 때도 주님 어디로 가야 할까요?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오늘도 내 앞에서 길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따라서 한 걸음씩 걸어갑시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오늘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도 샵 0933 우물정 0933번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로 믿음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말씀 카드 바로 보내드립니다. 찬양 올려드리며 출발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믿음으로, 그리고 주님과 함께 고!

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부산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믿음을 오고 서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첫 찬양으로 함께 올려드린 찬양은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프로비던스 워십의 음성으로 함께 올려드렸습니다. 오늘 방송에 함께하고 계신 분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며 방송 듣고 계신지 나눠주세요. 샵 0933, 우물정 0933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함께하실 수 있고요. 극동방송 앱에서 부산지사를 선택하시고 들어오시면 무료로 채팅 남기실 수 있습니다. 또 오늘 말씀은 시편 16편 8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귀한 말씀이 담긴 오늘의 말씀 카드 받아보실 분들은 믿음, 믿음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바로 보내드립니다. 0742님, 고피디님 믿음으로 고 외쳐주셨고요. 4549님 믿음으로 고 서울에서 출첵합니다. 인사 남겨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0720님 믿음 하트 두 개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8527님은 반가워요 고피디님. 부산 날씨 더운데 수고 많으시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맞습니다. 요즘 정말 이 더위가 물러갈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8월 3일 오늘도 오전 11시에 이렇게 발표가 됐어요. 폭염경보가 발표가 돼서 계속 발효 중입니다. 여러분들 외출하실 때 꼭 선크림도 잘 바르시고 또 양산하시고 자외선에 또 이 더위에 많이 오랫동안 노출되지 않으시도록 꼭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6875님 앱을 통해서 처음으로 인사해 주셨는데요. 할머니 추천으로 들었는데 너무 좋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앞으로도 자주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8517님 믿음 보내주시면서 말씀카드 받아가셨고요. 9507님 믿음으로 고피디님 반갑습니다. 건조해서 마스크팩 붙이면서 들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어떻게 하셨죠? 저도 요즘 1일 1팩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뜻인지 아시죠? 하루에 팩을 한 번씩 하는 걸 1일 1팩이라고 하는데요. 요즘에 얼굴이 너무 뜨거워서 팩을 안 하고는 건조해서 그리고 또 더워서 잘 지낼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공감하시는 분들 문자와 앱으로 손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3874님 믿음 하트 보내주시면서 말씀 카드 받아가셨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고와 믿음으로 함께 해주시는 방송가족 여러분께 드릴 선물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에서 시작된 모든 계획, 그라운드 플랜에서 미스트와 라이트 쿠션을, 이기대입구 3거리에 위치한 패밀리 레스토랑 다이닝샘 부산본점에서 식사권을, 진짜 두부가 들어가 부담없이 마음껏 먹고 건강까지 지키는 라라스팜 김두부각 선물 세트를, 사랑으로 섬기며 믿음으로 심는 기업 오렌지썸에서 제철과일을, 빛의 열매로 섬기는 기업 카페 빛에서 음료권을, 붓고 피나는 잇몸 걱정 그만 치약 대신 사용하는 양치소금 구금에서 양치용 소금을, 이로다 식품에서 어간장을, 최선으로 최고의 것을 주님께로 아슈로 헤어에서 쿨실크 샴푸를, 신명나는 하나님의 일꾼 기독교 전문 행사업체 쿤에서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후원해주신 믿음의 기업에 감사합니다.

인사드립니다.믿음을 얻고 서머 스페셜 요일마다 다양한 은혜의 코너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월요일 오늘 코너는요. 찬양 속 단서를 따라 미션을 해결하며 함께하는 찬양 방탈출 시간입니다. 익숙한 찬양 속에 담긴 은혜와 말씀을 하나씩 함께 발견하고요. 믿음으로 정답도 마치고 찬양의 감동도 함께 누리는 이 시간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유로운 이야기 또 신청곡 다양한 이야기들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33 우물정 0933번으로 문자 남기실 수 있고요. 극동방송 앱에서 부산지사를 선택하시고 들어오시면 무료로 채팅을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또 오늘의 말씀 카드는 믿음, 믿음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바로 보내드립니다. 저희는 찬양 한 곡 올려드리고 찬양 방탈출, 찬양 퀴즈 시간으로 돌아올 텐데요. 금란 라이브 워십의 찬양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9507님의 신청곡으로 함께하고 돌아옵니다.

0: 바람 타고 함께하고
1: 으이, 사벌 뜨자. 땀 흘리는 일터에서

0: 또 함께하고
1: 사무실에서도 함께하고
2: 출근길 퇴근길에도 함께하고
3: 대한민국 곳곳에 울려 퍼지는 여기는
4: 여기는
5: 여기는
6: 여기는
7: 극동방송 썸.

지금 여러분께서는 부산 극동방송 믿음으로 고 서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주 월요일 이 시간은 찬양 방탈출, 찬양 퀴즈 게임으로 함께합니다. 찬양 방탈출, 바로 찬양 퀴즈 게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방송가 중 여러분과 찬양 속 단서를 하나씩 모아서 방을 탈출하고요. 이 찬양의 은혜와 감동으로 함께할 예정인데요. 찬양 방탈출 전체적인 규칙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매주 하나의 방이 준비됩니다. 방 안에는 세 개의 찬양 단서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각 단서에 숨어있는 단어의 가장 앞글자가 중요합니다. 찬양 제목의 가장 앞글자겠죠? 세 가지 단어의 앞글자를 이으면 또 하나의 새로운 단어가 만들어지는데요. 그 단어가 오늘의 최종 정답이 됩니다. 최종 단어를 완성하면 방을 최종적으로 탈출할 수 있습니다. 각 단서마다 찬양, 문제와 힌트가 주어지고요. 여러분들은 문자와 앱으로 정답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정답을 한번 살펴보면요. 첫 번째 단서가 구주 예수 의지함이, 또 보너스 찬양 힌트가 구원으로 인도하는, 또 두 번째 단서가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세 번째 단서가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이 찬양들이었는데요. 이 최종 정답이 각 앞글자를 딴 구세주였습니다. 오늘 찬양 방탈출 방은요, 보혈의 방입니다. 보혈의 방. 정답과 연관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정답 맞추시면서 한번 유추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지 한번 기대해 보면서 방에서 탈출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찬양 문제 드립니다. 이 찬양은 찬송가 352장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십자가를 지고 믿음의 싸움을 싸워가는 사람들에 비유하고 있는 찬양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유혹과 어려움 앞에서 흔들릴 때도 있고, 또 믿음을 지키는 일이 쉽지만은 않죠. 하지만 이 찬송은 그런 순간에도 뒤로 물러서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자고 격려하고 있는 찬양입니다. 특히 제목부터가 우리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목이 사실상 오늘 최종 정답의 힌트가, 가장 큰 힌트가 될 것 같기도 한데요.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라 라고 말하고 있는 이 찬송 제목은 무엇일지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오늘 첫 번째 찬양 단서에 보너스 찬양이 하나 더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찬양 함께 올려드리면서 찬양 제목이 무엇일지 가장 앞글자 함께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33, 우물정 0933번으로 문자 남기실 수 있고요. 극동방송 앱에서 부산지사를 선택하시고 들어오시면 무료로 채팅을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찬양 함께 하시는 동안 첫 번째 찬양 단서 정답 무엇일지 문자와 채팅으로 보내주세요.

네, 첫 번째 찬양 힌트 함께하고 돌아왔습니다. 새 찬송가 352장 함께 피아워십의 음성으로 올려드리고 돌아왔는데요. 찬양의 첫 소절부터 찬양 제목이 나왔던 찬양이었습니다. 이어서 보너스 힌트, 보너스 찬양이 더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찬송가 461장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찬송은 우리에게 아주 직접적인 질문을 던지는 찬양입니다. 나는 정말 주님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는가? 편안하고 좋은 것만 따라가는 믿음이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선택하고 또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기꺼이 지며 주님을 따르겠다는 결단을 노래하는 찬양입니다. 찬송가 461장 임재청의 음성으로 함께하는 동안 찬양 제목과 가장 앞글자 무엇인지 문자와 채팅으로 보내주세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부산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믿음으로 꽃 찬양 방탈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찬양 방탈출 난이도 1부터 10 중에 3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찬송가로 대부분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찬송가 시작할 때 첫 소절이 거의 찬송 제목인 찬양들이 많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잘 받쳐주고 계신데요. 바로 정답부터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찬양 단서 십자가 군병대라 찬송가 352장 피아오십의 음성으로 함께했고요. 이어진 보너스 찬양은요. 찬송가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임재청의 음성으로 함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각 앞글자를 딴 첫 번째 정답은 10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끝이 아닙니다. 이 답은 나중에 최종 정답의 힌트로 쓰이니까요. 답을 꼭 기억하고 계셨다가 잘 조합하셔서 최종 정답까지 맞히셔야 합니다. 현재까지는 10, 별별입니다. 바로 다음 단서로 갈까요?

두 번째 찬양 힌트는 찬송가 531장입니다. 이 찬송은 우리의 자격이나 공로가 아니라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먼저 불러주시는 주님의 자비와 은혜를 바라보게 합니다. 제가 조금 더 강조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주님의 자비와 은혜를 바라보게 하는 찬양입니다. 마음이 지치고 또 실수하고 넘어져서 하나님께 나아가기조차 망설여질 때도 주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그 귀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찬양인데요. 찬송가 531장 국립합창단의 음성으로 올려드릴 텐데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33 우물정 0933번으로 찬양 제목 그리고 가장 앞글자 남기실 수 있고요. 극동방송 앱에서 부산지사를 선택하시고 들어오시면 무료로 채팅 남기실 수 있습니다. 찬양 올려드리는 동안 두 번째 단서의 정답 문자와 채팅으로 보내주세요.

찬송가 531장 국립합창단의 음성으로 함께 올려드리고 돌아왔습니다. 두 번째 찬양 힌트,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찬양인 것 같습니다. 찬송가 531장

함께 올려드리고 돌아왔는데요. 8891님은 방송 처음 듣는데 신나고 유쾌하고 기분이 좋아지는 방송 감사합니다 라고 처음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1772님 더운 날씨에 고피디님 감사해요 보내주셨고요. 7963님은 무더위지만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하루 되세요 라고 힘찬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8791님은요 은혜로운 찬양을 다양한 편곡으로 들을 수 있어 좋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들 찬양 방탈출 시간 통해서 다양한 찬송가 그리고 찬양들을 통해서 더 많은 그런 찬양을 더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531장 정답 바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찬송가 531장이었습니다. 정답은 잡니다. 벌써 두 번째 단서까지 모두 파헤쳐봤는데요. 세 번째 문제까지 푸셔야 최종 정답을 알아내고 또 이 방을 탈출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10 자, 별입니다. 너무 쉽나요? 마지막 단서, 마지막 문제가 남아있는데요. 마지막 문제는 찬양 두 곡을 준비했습니다. 마지막 문제 출제하겠습니다. 이 찬양은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말씀을 남기셨는데 그 중요한 말씀이 무엇인지를 담고 있는 찬양입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주님을 따르는 제자를 세우라는 명령이었는데요. 이 찬양이 바로 그 말씀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찬양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들으면서 내가 받은 복음을 나만 간직하는 게 아니라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하겠다. 이런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는 찬양이기도 한데요. 예수님의 명령 그리고 모든 민족을 향한 복음의 사명을 담은 이 찬양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최명자의 음성으로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최명자 음성으로 세 번째 찬양 인트 함께 올려드리고 돌아왔습니다. 한 곡의 찬양이 더 준비되어 있는데요. 세상에서는 좋은 직장, 많은 재산, 또 높은 자리에 오르는 걸 성공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하지만 이 찬양을 듣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의 찬양 단서, 마지막 찬양 단서가 될 텐데요. 우리가 가진 것 가운데 진짜 귀한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게 하는 이 찬양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손경민의 음성으로 함께 올려드리는 동안에 마지막 찬양 힌트, 찬양 제목과 함께 가장 앞글자 아시는 분들은 오늘의 최종 정답까지 완성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단서들 조합을 해보면요. 현재까지 10자 별입니다. 마지막 단서의 정답 앞글자까지 조합해서 최종 단어를 완성하면 됩니다. 마지막 단서 무엇일지 또 마지막 단서 정답 아시는 분들은 최종 정답도 함께 추리해서 보내주세요. 샵 0933 우물정 0933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혹은 극동방송 앱에서 부산지사를 선택하시고 들어오시면 무료로 채팅을 통해서 남겨주실 수 있습니다. 찬양 함께 하신 동안 마지막 단서 정답과 최종 정답 문자와 채팅으로 보내주세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부산 극동방송 믿음으로 고 서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찬양 단서 두 곡의 찬양 함께하고 돌아왔는데요. 정답 바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자의 음성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그리고 이어진 찬양은 손경민의 가장 귀한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단서 정답은 갑니다. 모든 단서들 종합해서 최종 정답을 한번 추리를 해볼까요? 첫 번째 단서, 십자가 군병들아, 또 십자가를 질 수 있나? 그래서 10. 두 번째 단서,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그래서 자. 세 번째 단서, 가서 제자 삼으라, 가장 귀한 삶. 마지막 단서는 가였습니다. 오늘의 최종 정답은 십자가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정답을 오늘은 처음부터 보내주신 분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첫 찬양이 둘 다 십자가로 시작을 해서 오늘 정답이 거의 처음부터 나왔는데도 두 번째 찬양, 세 번째 찬양 모두 맞춰주신 분들 많습니다. 오늘 방 이름이 보혈의 방이었는데요. 십자가를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가장 먼저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아마 예수님의 사랑, 또 은혜, 그리고 보혈을 떠올리게 될 텐데요.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는 죄와 사망 가운데 있던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하신 구원의 자리였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잘해서, 그리고 내가 뛰어나서 사랑받은 게 아니라 그저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께서 나 대신 십자가를 지셨고 그 보혈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답 맞추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서 문자를 통해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지난주 정답 맞추신 분들은 0720님, 2263님, 5 7

7799님, 8891님 이렇게 네 분 선정해서 보내드렸는데요. 링크를 통해 주소 입력하지 않으신 분들은 꼭 입력 완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남은 하루도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라며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고혜주였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찬양은 십자가 사랑을 묵상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십자가 그 사랑이 한이의 음성으로 함께하겠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교육 캠페인 행복한 교실 만들기 사랑이 정답입니다. 마음을 채우는 쉼표 건강한 여

0: 여름방학. 쉼없이 달려온 한 학기가 지나고 어느덧 초록빛 여름방학이 찾아왔습니다. 성적에 대한 걱정,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우리 아이들의 마음의 방이 혹시 지쳐있지는 않나요? 진정한 성장은 치열한 달리기뿐만 아니라 잠시 숨을 고르는 쉼표 속에서도 이루어집니다.
1: 얘들아, 한 학기 동안 정말 수고 많았어. 이번 방학에는 책상 앞을 조금 벗어나서 자연을 만끽하고 가족들과 더 많이 눈을 맞추며 마음을 채워보렴. 건강하게 충전하고 더 밝은 모습으로 만나자.
0: 알찬 휴식으로 더 크게 도약할 시간. 아이들의 건강한 쉼을 부산의 온 공동체가 함께 응원합니다.
2: 행복한 교실 만들기. 사랑이 정답입니다.
0: 이 캠페인은 부산광역시 교육청과 부산극동방송이 함께합니다.
1: 부산극동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 책을 읽읍시다. 이달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두려운 일을 하는 것이답니다. 안호성 목사가 쓴 이 책은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따뜻한 이야기와 함께 풀어낸 책입니다. 두 번째 추천 도서는 고난 사전입니다. 허진열 목사가 집필한 이 책은 어린 딸의 간이식과 10년의 투병이라는 깊은 고난을 통해 경험한 하나님의 섭리와 위로를 담은 책입니다. 여름을 채우기 가장 좋은 시간, 책과 함께 마음의 쉼을 더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1분 말씀, 희망의 꽃을 피우는 부산 진교회 신충우 목사님입니다.
1: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입니다. 성령의 열매에 가득히 거두는 방송가족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0: KBS 이메신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 덕분에 힘나고 찬양할 수 있어서 더 힘나는 시간 힘찬 라디오. Praise God, 하나님께 영광. 안녕하세요, 이하영입니다. 신선한 커피 한잔 내리면 금세 집안 가득 고소한 커피 향기가 퍼지죠. 카페에 잠시만 앉아있다가 밖으로 나와도요, 옷이나 머리카락에서 은은히 커피 향이 배어날 때도 있습니다. 참 신기해요. 향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가 어디에 머물렀는지를 알려줍니다. 고깃집에 다녀오면 고기 냄새가 배고, 꽃집에 다녀오면 꽃향기가 묻어납니다. 그럼 예배 자리에 머물고 말씀과 찬양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한 사람에게는 어떤 향기가 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이에요.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아멘.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지만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를 또 빈손으로 돌려보내시지 않습니다. 지친 마음에는 위로를 주시고 걱정 가득한 마음에는 평안을 주시고 또 다시 걸어갈 수 있도록 새 힘과 은혜를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주일을 보낸 우리에게는요, 예배 자리에 다녀온 흔적, 예수님의 향기가 묻어있겠죠. 우리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말과 표정 그리고 작은 행동에서도 예수님의 향기가 은은히 풍겨나는 이번 주 또 향기로운 한 달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편지 되는 여러분 같이 축복하면서 찬양했습니다. 네, 예배 자리를 지키고요. 하나님과 함께 머문 사람에게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 흔적이 묻어납니다. 그런데요, 월요일이 시작되면 참 바쁘죠. 밀린 일들을 처리하고 전화 한 통 받고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마음 쓰다 보면요, 어제 예배 시간에 받았던 은혜가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희미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어제 무슨 말씀 들었더라? 하지만 어제 받은 은혜 하루 만에 다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자, 오늘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보세요. 예배의 자리를 지킨 우리에게는 그 흔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남습니다.

말씀 따라 말씀 들은 대로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려고 애쓰는 또 이번 한 주간 되기를 바라요.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말에 예수님의 사랑이 담기길 바라고요. 또 먼저 양보하고 힘든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물어봐주는 거, 뭐 이런 거창하지 않아도 그런 작은 모습들이 우리 안에 밴 예수님의 향기를 세상에 전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더운 날씨에 가만히 있어도 쉽게 지치고 조금만 움직여도 진이 다 빠지시죠? 오늘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로 함께 하시면서 이 힘찬 라디오 들으시면서 시원하고 힘이 나는 찬양들과 함께하며 몸도 마음도 다시 힘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한 주간 예배 덕분에 살고 예배 때문에 살고 또 다음 예배를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이번 한 주 어제 받은 예배의 은혜 잊지 않고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향기를 전하며 힘차게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우리에게 세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네 여러분 올라가셨죠? 저기 저 높은 곳으로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함께 했고요. 또 주를 앙모하는 자 두 곡의 찬양 아주 힘차게 같이 하면서요. 진짜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힘내서 올라갑시다. 올라갑시다. 네, 힘찬 찬양으로 여러분 좀 에너지를 충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 4882번님이 오, 예배드리고 집에 오는데 어제 참 마음이 가벼웠어요. 오늘도 그 은혜 잊지 않고 예수님의 향기를 전하며 살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지만 힘찬 라디오와 함께 힘내보신다고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요. 어제 무슨 말씀 들으셨는지 여러분 다 기억을 하시죠? 네, 좋습니다. 6905번님이요. 며칠째 손주를 돌봐주고 있어요. 아이에게는 좋은 말 한마디, 따뜻한 미소 하나도 예수님의 향기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손주와 함께 찬양 들으며 또 이 시간 함께하고 있다고요. 네,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말 한마디, 그리고 무엇보다 축복의 말, 축복하는 그 기도, 그 기도가 반드시 열매 맺을 거니까 예수님의 향기를 잘 전하시길 바랍니다. 차 안에서 듣고 있는데요. 찬양이 너무 좋아서 들썩들썩 열심히 따라 부르시고 있대요. 2547번님 반갑습니다. 아, 8164번님도요. 요즘 너무 더워서 너무 지치네요. 그래도 찬양 들으니까 마음이 시원해집니다. 몸에서는 땀냄새가 나더라도 마음에서는 우리의 이 삶에서는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하루였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네. 생각해보니까 아 참 우리 빨래도 잘해야겠다. 그죠? 우리 예수님의 향기를 풍겨야 되니까요. 수고의 땀방울은 멋지지만 어쨌든 예수님의 향기를 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 새벽 예배 때 주신 은혜가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신호위반 7만원짜리 딱지 끊겨도 흥얼흥얼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6140번님 아니 7만원짜리 끊기셨어요? 어 진짜 얼마나 아까워. 아휴 그래도 뭐 그럴 수 있죠. 다 유집이라고 생각하고 예 조심하시고 신호 위반 과속 이런 거 안 하도록 특별히 스티커 붙이신 분들은 다 조심하셔서 안전운전 하시길 바랍니다. 더위에도 톡톡톡 튀는 진행하는 피디님 그리고 은혜의 찬양이 참 즐겁습니다. 7120번님 고맙습니다. 7460번님이 휴가 가고 싶으시대요. 휴가 얼른 떠나셔야죠. 이제 이번 주도 또 휴가 피크철이잖아요. 네, 다들 좀 쉼을 누리시길 바래요. 하영 피디님은 휴가가 없으시는 것 같아요. 매일 방송하며 저희에게 힘을 주시니 힘내세요. 고맙습니다. 저는 6월에 다녀왔어요. 그래서 작년에 다녀온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에요. 아무튼 여러분의 휴가를 응원합니다. 아, 저는

요즘 주님의 강이 나를 춤추게 해 이 찬양을 자주 듣는다고 4540번님이 아 요즘에 너무 더우니까 그냥 물에 빠지고 싶다 물에 들어가 있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제 같이 사는 분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 주님의 강이 나를 춤추게 해 주님의 강 속으로 시원한 주님의 강 속으로 빠져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시원케 하는 찬양들로 힘찬 라디오 이 시간 같이 했습니다. 예배 자리에 머문 사람들은요, 또 주님과 함께한 시간을 보낸 사람들은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배어나는 흔적이 남습니다. 자, 오늘도 또 이번 주도 새로운 한 달도 예배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로 여러분이 머무는 곳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부산 극동 방송입니다. FABC
1: 영혼의 양식. 영혼의 양식 오늘의 시간은 부산시 연제구 중앙대로에 위치한 서문교회 지난 주일 예배 실황으로 함께하십니다.
2: 우리는 오늘 이 에베소서라는 성경을 함께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길 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교회, 이것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이 땅, 이 세상을 한번 바라보면 이 세상은요, 참 균열이 가버린 그릇과도 같습니다. 인종과 인종 사이에도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빈부의 격차에 따라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세대 간에도 문제가 있고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이념에 따라서 그렇게 갈등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원하는 모습, 원하는 세상을 꿈꾸며 그렇게 정치도 바꾸어가고

경제 구조도 개혁해가며 교육을 혁신하려고 노력들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건드리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인간의 본질입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입니까? 바로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 인간이 가진 이기심, 그리고 그 인간이 가진 탐욕은 건드리지 않은 채 그저 모습만 바꾸어 간다면 그것이 온전한 개혁이 되고 혁신이 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결국 근본적인 문제를 건드리지 못하니 점점 더 그 갈등의 골은 깊어져만 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두운 사회를, 어두운 세상을 배경으로 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에 찬란한 빛 한 줄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공동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차디찬 감옥 그 바닥에 앉아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의 시선에 보이는 것은 바로 감옥 벽이 아니라, 감옥에 있는 창살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뚫고 넘어서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찬란한 구원 계획,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바울은 믿음으로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절과 2절 이 짧은 두 말씀 안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우리가 속한 이 세상이 어떠한지, 그리고 우리가 누려야 할 복이 무엇인지를 너무나도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정체성을 다시 한 번 더 발견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그 감격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 이 1절을 보게 되면 성경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이 자신의 야망이나 자신의 꿈이나 자신의 욕망이나 또는 인간적인 선택이 아님을 밝히 말하는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가 사도가 되었다라고 그는 밝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요, 단순히 바울을 사도로 세우는 이 직분에 의해 국한되는 설명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를 보게 되면 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이 새로운 공동체 교회는요, 이처럼 자연스럽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모여서 침묵을 다지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구원 계획에 따라 그 구원의 경륜의 산물로 우리 가운데 이루신 것이 바로 이 교회라는 곳입니다. 바울이 사역했던 에베소라는 도시, 그 도시를 보게 되면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매우 화려하고 아름다운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의 실상은 너무나도 참담했습니다. 풍요의 신인 아데미를 섬기고 있었고요. 그 신의 신전이 그 도시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신전을 중심으로
우상 숭배를 했고요.

여 온갖 마술사들이 그 자리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령 숭배를 일삼았고 온갖 영적인 세력들로 인해서 이 도시는요 두려움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신이 인간의 운명을 결정하고 신의 뜻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이 이들에게는 두려움으로 작용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바울이 이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운명도 아니고 신이 정해놓은 쳇바퀴도 아니며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 교회로 모여 있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 역시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우리를 알고 계셨고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주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이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 나타난 일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흔들릴 때마다 우리는 늘 기억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내가 섰다면 후회할 수 있습니다. 내가 했다면 괜히 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세우신 분, 우리를 일하게 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이 세상 가운데서 흔들릴 때마다 주님의 일하심을 날마다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인간의 계획은 무너집니다. 인간의 계획은 실패합니다. 사람의 계획은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영원합니다. 그 뜻을 꼭 기억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세우신 이 공동체, 교회의 구성원들은 누구일까요? 1절 하반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고 말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먼저 두 가지 영광스러운 이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도입니다. 성도, 헬라어로 하기오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요, 이 사람이 도덕적으로 그리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 아닙니다. 구약시대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소유로 삼으시고 그리고 자기 백성으로 부르시며 거룩하게 구별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는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한데 섞여 있는 그 주의 몸인 교회를 주님이 부르셨고 그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이 씻기셔서 그들을 성도, 거룩한 자들이라고 불러 세우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놀라운 선언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보게 되면 그들의 과거를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우상 숭배했던 자들입니다. 거짓말했던 자들입니다. 그리고요, 음란 가운데 빠져있던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한데 섞여 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압니다.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저 사람이 과거에 무엇을 했던 사람들인지 우리의 눈에는요, 그것이 먼저 보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들을 향해 말합니다. 성도라고 말이죠. 그 사람이 거룩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행했던 일이 발라서가 아니라, 오직 그들을 핏값 주고 사신 그리스도를 보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성도라 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완벽합니까? 부름받은 우리들 완벽한 사람들입니까? 내가 율법 앞에 단 하나도 흠이 없기 때문에 성도로 세워져 있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세울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내가 잘했으면 내 이름 드러내야죠. 그런데 내가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것이 은혜이고 그래서 우리는 주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르는 이름은 신실한 자라는 것입니다. 신실한 자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그분께 충성을 다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성도가 우리의 신분을 나타내었다면 이 신실한 것은 바로 그 신분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즉 성도가 가져야 할 태도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실함, 쉽게 말하면 성도답게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신실하다라는 이 말의 뜻을 보면 믿음직하고 참되며 성실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 솔직하게 스스로를 돌아보며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았을 때 정말 믿을 만한 사람들입니까? 내 옆에 사람, 그 사람 말 믿을 만하고 그 사람의 행동 믿을 만합니까? 우리 집에 있는 남편, 아내, 자녀들 믿을 만하냐는 것입니다. 아니잖아요.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절대 믿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성도는요, 믿음을 주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단순히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부르셨습니다로 끝이 아니라 성도로 부름 받은 사람은요, 세상 가운데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저 사람이라면 믿을 만해. 내가 오랫동안 관계해봤는데 이 사람은 정말 나에게 믿음을 줬어. 신뢰할 만해. 이런 사람이 성도라는 것입니다. 성도라는 이름으로 남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던 것, 그 사람은 반쪽짜리 성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 성도를 두 가지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성도, 그리고 신실한 자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모인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가운데에서 그래도 최후의 보루로 모든 것을 믿을 수 없는 그 순간에 마지막까지라도 우리가 기대고 믿을 수 있는 곳이 있어야 한다면 그곳이 바로 교회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도 믿지 못하겠다. 교회도 신뢰하지 못하겠다. 교회도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하면 그 교회는 끝이 난 겁니다. 그만큼 세상 가운데 빛이 되지도 세상 가운데 소금이 되지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도로 부름받았고 세상 가운데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면 되는 겁니까? 이것도 아닙니다. 이 두 가지를 한 대 묶어주는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라는 말입니다. 에베소서 전체를 보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그분 안에라는 말이 30회가 넘도록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주님 안에 있는다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사항입니다. 당시 에베소의 성도들,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은요, 로마 안에 거주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권세 아래에서 로마의 통치에 따라 로마의 말이 하는 대로 그들은 따를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성도는 어떻습니까? 비록 내 몸은 로마에 있지만, 비록 내 몸은 이 땅을 딛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어디에 속한 사람들입니까?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주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연합하고 주님과 그 생명을 공유하며 주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교회고 성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스스로를 어떻게 정의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고 평가할 때에 세상의 기준으로 이야기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저 사람은 직장이 어디고, 저 사람은 연봉이 얼마고, 저 사람은 사는 집이 어디고, 그리고 저 사람의 외모는 어떻고,

이렇게 세상적인 것으로 우리는 말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안전을 가져다 줍니까? 당시 에베소 성도들을 보게 되면 그들은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너무나도 화려한 도시에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늘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신의 운명이라는 이름 앞에 누군가가 하는 말 한마디에 그렇게 신전에서 이런저런 마술에 의해서 이들은 두려움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을 향해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이죠.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거룩한 성도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이죠. 이 거룩한 이름을 여러분의 가슴 깊숙이 새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바울은 하나님이 세우신 이 공동체 교회의 성도들이 누려야 할 복을 설명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구절은 사실 바울 서신을 보면 매번 등장하는 글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많이 읽으신 분들은 너무나도 일상적인 말들로 그저 이빨은 소리로 다가올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와 평강은 복음이 주는 그 정수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은혜, 이 말은요 헬라어로 카리스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헬라식 인사인 카이레, 문안 인사를 기독교적으로 재해석한 말입니다. 그래서 은혜, 이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주권적인 사랑, 이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공로로 세워진 곳이 아닙니다. 어느 장로님이 헌금해서 세워진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는 주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요,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임하는 은혜로 나아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은혜가 없다? 그러면 그 교회는 끝이 난 겁니다.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 인간들이 모여있는 이익집단에 불과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있어서 이 은혜, 이거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또한 평강은 어떻습니까? 평강은 헬라어로 에이레네입니다. 이 말은 히브리어에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샬롬, 이 말을 헬라식으로 옮긴 말입니다. 이 표현은 단순히 화평, 평화, 전쟁이 없는 그러한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 깨어진 모든 관계가 회복되고 온전히 누리게 되는 화목을 의미합니다. 결국 주님이 주시는 이 화목이 없이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없이는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어떠한 화평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다시 에베소 교회를 보게 되면 이 에베소 교회는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한데 섞여 있는 교회입니다. 그들 사이에는 수백 년간 쌓여온 담이 존재합니다. 이방인이라는 꼬리표, 그리고 그들이 세상 속에서 행했던 수많은 악행들, 그러한 것들이 이 둘 사이에 켜켜이 담으로 쌓여만 갔던 것입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바울은 선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것이 바울이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은혜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 은혜와 평강, 그 근원이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가 되십니다.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

0: 안에 이 은혜와 평강이 강물처럼 흐르고 있습니까? 서로를 바라보고 서로를 대할 때에 비판의 칼날이 아니라 이 은혜의 따뜻함이 먼저 나아가고 있습니까? 갈등과 분열의 현장에서 그리스도가 주시는 이 평강을 맛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에베소서 1장 1절과 2절의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로 부르는 영광스러운 초대장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세상 가운데 이리저리 휩쓸려 다니는 방황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 구별되었고 선택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한 성도라는 새로운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의 백성, 성도들은 하늘로부터 임하는 은혜와 평강을 맛보고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 바로 이와 같은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참 쉽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내 뜻대로 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려야 한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오직 그 주님의 은혜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주님의 평강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결국 주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이 메마른 세상 속에서 주님이 꿈꾸셨던 교회가 되기를 원하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주님의 능력을 선포하는 믿음의 교회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영혼의 양식. 영혼의 양식 오늘의 시간은 부산시 연제구 중앙대로에 위치한 서문교회 지난주일 예배실황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051-862-1445 서문교회나 051-759-6000번 부산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2: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나라사랑 축제. 올해는 여수와 익산에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복음 70년, 광복 81주년, 대한민국의 역사를 기억하고 복음으로 미래를 노래하는 감동의 축제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가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익산 실내체육관에서 열립니다. 조선의 바다를 지켜낸 이순신 장군의 용기, 대한독립을 향한 뜨거운 함성, 6.25전쟁의 아픔을 딛고 눈부신 회복과 성장을 이뤄낸 대한민국, 우리 민족의 감동적인 역사가 극동방송 전국 13개 지사 700여 명의 어린이 합창단이 선사하는 웅장한 합창과 아름다운 찬양 그리고 화려한 퍼포먼스로 생생하게 펼쳐집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과 평화와 통일을 향한 소망 그리고 다음 세대를 향한 희망을 함께 나누는 시간, 온 세대가 함께 공감하고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뜻깊은 축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익산 실내체육관. 2026 나라사랑 축제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전남동부 극동방송 지역번호 061-650-3800, 전북극동방송 063-854-0911번으로 지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0: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올여름 여수와 익산에서 가장 뜨거운 감동을 만나십시오.
1: 부산 극동방송과 부산 외국어대학교가 함께하는 다문화 사랑 캠페인.
2: 네, 필리핀 땅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Manalangin po tayo para sa bansang Pilipinas. 첫째로, 필리핀의 많은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많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사역자가 부족하여 건물만 세워져 있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교회가 아닌 건물로만 세워져 있는 것이죠. 주님,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심장을 가진 현지인 사역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이 교회들을 섬기게 하옵시고 또한 그들이 담당하게 되는 교회들이 자립하게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둘째로 필리핀의 많은 선교사님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로만 카톨릭의 오래된 전통으로 인해 교회는 나오고 있지만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좀처럼 변하지 않는 현지 성도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고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에 주 안에서 인내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어떠한 어려움을 겪어도 낙심하지 않게 하옵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셋째로, 현재 필리핀에서 많은 노동자들이 한국에 일하러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화되어서 그들이 다시 그들의 땅으로 돌아갈 때에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돌아가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지금도 필리핀 땅에 미전도 종족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일꾼들을 주님께서 그곳에 보내주셔서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게 하옵소서.
1: 부산 극동방송 다문화 사랑 캠페인은 부산 외국어대학교와 함께합니다.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썸머 스페셜. 안녕하세요. 션디 조시현입니다. 비홀드 위 고 업 투 제루살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누가복음 18장 31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 예루살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정상의 자리였습니다. 그 길 위에서 기쁨을 만나든 슬픔을 만나든 성공이든 실패든 그 어떤 것도 주님의 목표, 목적을 막지 못했죠.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길이죠.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나를 이 일로, 이 길로 부르셨어 라고 스스로 그림을 그리곤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결심보다 하나님의 강권하시는 손길을 강조한다고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아멘.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보다 주님이 우리를 이끌고 가신다는 사실이 훨씬 큰 거죠. 그래서 오늘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잘 모르겠어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열두 제자를 데리고 가셨듯 오늘도 우리를 손잡고 함께 가시니까요. 우리가 도착한 것보다 갈 길이 훨씬 더 많이 남아있다는 것, 그게 오히려 설레는 일 아닐까요? 나를 이끄시는 주님의 손길을 신뢰하며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가는 오늘 이 저녁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썸머 스페셜, 오늘 순서 힘차게 출발합니다.

네, 오늘의 첫 곡은 마커스 워십의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가.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누가복음 18장 31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이 저녁 기억합니다. 우리의 업적, 또 우리가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세워둔 완벽한 계획들,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보다 주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이끌고 가신다는 그 사실, 그 사실이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지배하는 주님의 손길이었으면 참 좋겠어요. 열두 제자를 이끌고 가신 주님, 너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나를 쫓으라 말씀하신 그 주님을 따라 나섰던 제자들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부르시는 그 길로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를 이끄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신뢰하며, 주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나의 삶이 변하여 새 사람 되었습니다 고백하며 오늘도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8월의 첫 번째 월요일입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 힘차게 아멘으로 시작해볼까요? 샵 1069 우물정 1069번, 짧은 글 50원에 유료 문자로 여러분 아멘 외쳐주시면 또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출석 체크 키워드는 아멘. 출석 체크 아멘으로 해주신 모든 분들께 선물 보내드리고 있죠. 매일매일 은혜 오프닝 보내드리고요. 김수빈 작가님의 말씀 엽서를 보내드리고요. 오늘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은 체킨데이. 가마치 통닭에서 드리는 통닭 치킨 두 마리 교환권을 다섯 분 추첨해서 보내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에 아멘 외쳐주시면 은혜의 오프닝 공유해드리고요. 말씀 엽서 이미지 공유해드리고요. 또 치킨의 은혜도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번 50번의 유료 문자로 아멘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출석 체크 기다리는 동안 찬양 함께 할게요. 어노인팅의 예배 캠프 2016에 예수 살아계신 주, 여러분들의 신청곡 중 한 곡이었는데요. 8267번님께서 신청해 주셨네요. 8267번님의 신청곡. 그리고 그 전에 들려드릴 곡은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쉐키나 찬양단 찬양으로 준비했는데요. 7929번님, 강남에 사는 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여름 수련회 가면서 듣고 있어요. 이번에 가게 될 수련회가 은혜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면서 쉐키나 찬양단의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신청합니다 라고 지난주 목요일에 보내주셨는데, 네, 제가 미처 들려드리지 못해서 수련회 잘 다녀오셨죠? 이 찬양 느지막히 보내드립니다. 우리 같이 힘차게 찬양할까요?

0: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중간에 약간 우참을 실패한 것 같은데. 네. 서머 스페셜로 함께하는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8월의 첫 번째 월요일입니다. 8월 3일 월요일 저녁 함께하고 계신 시각 6시 21분 25초 막 지나고 있습니다. 쉐키너 찬양단의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그리고 어노인팅의 예수 살아계신 주, 여러분의 신청곡 띄워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멘 아멘 외쳐주고 계세요. 안녕하세요. 아멘. 오늘도 버스 기다리면서 듣습니다. 힘나는 찬양 듣고 기운내보겠습니다. 3692님. 너무 덥네요. 샬롬. 오랜만에 출첵합니다. 1072님. 왜 오랜만이세요? 매일 오셔야죠. 퇴근 중에 손녀들과 같이 듣고 있어요. 아멘. 5456님도 오셨고요. 아, 너무 날씨가 더워서 힘든데 찬양이 큰 힘이 됩니다. 샬롬 축복합니다. 8235번님도 와주셨습니다. 모두 반갑습니다. 아, 그리고 많은 분들 또 신청곡 계속해서 보내주고 계시고 아멘도 보내주고 계신데요. 여러분, 서머 스페셜 기간 동안 여러분 듣고 싶으신 찬양 많이 보내주세요. 저는 멘트를 조금 줄이고 은혜로운 찬양 많이 시원하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 50원의 유료 문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실시간 채팅창 통해서 무료로 참여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의 말씀 엽서 오프닝 아직이시라면 지금 아멘이라고 보내주시면 받으실 수 있고요. 서머 스페셜 기간 동안 진행되는 말씀 퀴즈 오픈북이라고 제가 매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퀴즈가요, 왜 오픈북이냐면 말씀 엽서에 정답이 다 있어요. 네, 꼭 받아가시고 오늘 퀴즈도 한번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아멘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입니다. 자, 이어지는 찬양도 여러분의 신청곡 준비했습니다. 이 찬양 준비했는데요. 9778번님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신청합니다 하셔서 마라나타 워십의 찬양으로 준비했고요. 내 진정 사모하는 PS 콜라보의 찬양. 2993님 사랑하는 딸 한나의 생일을 맞아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귀한 자녀 되기를 축복해달라고 하시면서 딸이 좋아하는 내 진정 사모하는 신청해 주셨습니다. 신청해 주신 찬양 들려드리는 동안 여러분의 출석 체크 계속해서 기다릴게요.

극동방송에서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지친 마음에는 시원한 위로가 불어오겠고 사랑의 햇살은 하루 종일 따뜻하게 비추겠습니다. 은혜가 내릴 확률은 100%, 찬양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풍성하게 흘러넘치겠는데요. 올여름 믿음의 온도는 높이고 걱정의 체감 온도는 낮춰드립니다.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올여름 가장 좋은 소식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썸머 스페셜 말씀 퀴즈. 자, 오늘도 변함없이 오픈북으로 진행되는 말씀 퀴즈. 아, 오늘도 정답 많이 맞춰주시고 또 치킨의 은혜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 오늘 본문인데요. 예수님은 열두 제자를 데리시고 어디로 올라간다고 말씀하셨을까요? 가 오늘의 문제입니다. 보기를 드릴게요. 1번 갈릴리, 2번 예루살렘, 3번 베다니. 정답은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아, 잘 모르겠는데 하시는 분들은 일단 아멘을 보내보시면 네, 오늘의 정답지를 보내드려요. 말씀드렸잖아요. 오픈북.

0: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하루의 마무리는 찬양과 함께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P&L푸드 박평의 인생추어탕에서 추어탕 밀키트 세트를,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황금푸드 대한민국 대표곱창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를, 전자성경 전문회사 로고스전자에서 로고스 전자성경을, 생명을 살리는 기업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오레진에서 에이스데일리 멀티비타민을, 선교와 구제를 목적으로 세워진 믿음의 기업 뷰렌코리아에서 기능성 화장품을, 황금햅쌀 가마솥맛 누룽지 구간의 식품에서 누룽지를, 창조주의 질서에 따라 땅의 숨결과 생명의 회복을 꿈꾸는 에스겔 푸름농장에서 푸름 유정란을, 나침반 출판사에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진정한 복의 가치와 은혜를 쓴 책 최하중 장로가 쓴 축복의 재발견을, 소중한 이웃 당신과 함께 만들어가는 꿀벌 이야기에서 천연 벌꿀 스틱 세트를,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티 이미지 헤어 앤 바디 세트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에서 시작된 모든 계획 그라운드 플랜에서 미스트와 라이트 쿠션을, 수제로 추출해 더욱 진하고 깊은 맛과 풍미의 성수동 카페 비엔에스 콜드브루를,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을, 효소로 생명의 빛을 세상에 전하는 힐링선에서 피앤원 화이바 효소를, 그리고 레모나를 선물로 드립니다. 후원으로 함께해 주시는 믿음의 기업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도 샬롬 하세요.
1: 자, 썸머 스페셜 행저질라 이제 오늘 순서 마칠 시간입니다. 마치기 전에 정답 발표할게요. 오늘 누가복음 18장 31절 정답은 2번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아멘. 예수님께 예루살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자리였죠. 그 길 위에서 기쁨을 만나든 슬픔을 만나든 그 어떤 것도 주님의 목적을 향하신 발걸음을 막지 못했습니다. 나의 결심보다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손길, 오늘 이 저녁도 내일 저녁도 우리의 도착점을 몰라도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그 손길을 신뢰하며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진한 국물 한 그릇에 정성을 담은 쌀국수 전문점 하노이 별과 함께합니다. 지금까지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썸머 스페셜, 제작진행의 션디 조시연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전기 가스 사고의 대부분은 시설 안전 점검 미흡과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 폭발 사고이므로 평상시에 주의를 기울여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각종 전자기기는 전기 용량과 전압에 맞는 규격 전선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플러그는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냄새로 먼저 확인하시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실내를 환기시킵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연소기 코크와 중간 밸브를 꼭 잠그고 비누나 세제로 거품을 내 배관 호스 등의 연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 누출 여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남기는 전기 가스 사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KBS 이매신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새생명 신의가에 새생명 신의가에 오늘 이 시간은 은혜로 교회 김은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그래서 이 역경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크게 달라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어려움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느냐고 하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눈물 골짜기. 예. 눈물 골짜기 혹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런 길을 걷더라도 반드시 어떻게 걸어야 할지를 어떻게 또한 이런 눈물 골짜기에서 찬란한 희망을 볼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성경에서 수없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시편 84편은 지난주에서 성전을 향한 사모곡입니다. 근데 성전을 향한 사모곡이라기보다도 하나님을 간절히 갈망하는 하나님께 대한 간절한 사모의 마음이 절절히 표현된 시가 바로 시편 84편입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데 영혼이 쇠약해질 만큼, 그래서 부러우면 진다고 하는데 참새도 제비도 부러워할 만큼, 저 참새와 제비는 홀홀 날아서 저 성전에 마음대로 갈 수 있겠지, 나는 갈 수가 없는데 처지가 정말 안타깝구나, 이런 마음으로 참새와 제비조차도 부러워하는 마음을 시로 그리고 노래로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시가 바로 시편 84편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눈물골짜기로 지나갈 때라도 하나님은 그곳에 샘물을 예비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눈물골짜기는 칼빈은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메마르고 고통스러운 인생의 광야라고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메마른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기도 주신다고 했습니다. 마른 심령을 적셔주는 은혜가 있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늘

즐겁고 행복한 길만이 아닙니다. 장미꽃 만발한 꽃밭을 걸어가는 그런 걸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때로는 울면서 걸어가야 되기도 하고 때로는 고통스럽게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어야 될 때도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성경을 너무 잘 알고 우리에게 신앙이 어떻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핵심은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 어떤 상황이든 간에 누구를 만나고 누구를 만나야 하고 무엇을 위해 그리고 내가 어떤 목적으로 내가 지금 이 인생길을 걸어가느냐 하는 것을 제대로 깨닫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 나의 삶에 대한 해석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하고 있는지 그 해석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의 실력입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 해석을 잘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살면서 어떤 일어나는 일은 별것 아닌데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과도한 해석을 하다 보니까 불편한 감정을 가지게 되고 불필요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내가 겪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믿음은 있지요. 내가 겪고 있는 일에 대해서 그것이 역경이든 아니면 행복한 일이든 관계없이 어떻게 바라보고 내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것을 나로 하여금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관점을 능력을 주는 것이 믿음이기에 이런 모든 여러분 모두에게 믿음 충만하셔서 우리가 인생에 겪고 있는 어떤 일에 오해하지 마시고 정확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에 48절 말씀해 보면 독특한 예수님의 그 스토리가 나옵니다. 대개 예수님께서는 어느 한 곳에 가셔서 누구를 고쳐주시고 또 다른 곳에 가셔서 또 누구를 만나주시고 또 이곳에 이 말씀하시고 하나가 끝나면 다른 곳에 가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이 부분에서는 예수님께서 두 사람을 함께 만나십니다. 그러니까 한 곳에서 두 가지 일을 해결해 하시는데 한 사람은 야이로의 딸의 죽음을 이제 예수님께서 그 앞에서 살려주신 것과 또 한 사람은 12회 동안 혈루병으로 고생하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옷가에 손을 대서 그 병이 낫게 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이 스토리에 아주 중요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회당장 야이로와 그리고 혈루병에 12년 동안 고생하던 그 여인을 우리에게 부각시키면서 그리고 대조적인 주변 사람들과 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8장 40절 4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자, 우리가 그냥 평범하게 읽어 넘어갈 수 있는 본문인데요. 다시 한번 40절 볼까요? 예수께서 돌아오시며 무리가 환영한 이는 다 기다렸음이라라. 무리가 나옵니다. 환영했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보십시오. 41절. 이 회당장인 야이로라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서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은 특별하게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무리들은 그냥 환영만 했지만 그 무리 속에서 무리를 뚫고 한 사람이 나왔는데 그 사람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야이로는 회당장입니다. 회당장은 당시 유지입니다. 백성들 앞에서 그래도 폼 잡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 모든 체면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 발 앞에 무리 속에서 빠져나와서 예수님 발 앞에 나와서 엎드렸습니다. 와서 엎드렸다고 했습니다. 또 하나 같은 사건이 이어서 바로 누구를 만나느냐고 하면 그 손의 집으로 가는 동안에 야이로의 집에 가는 동안에 한 여인을 만납니다. 44절 4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자, 여러분 보세요.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막 밀고 그리고 흘러가는 그 무리들 속에 한 여인이 앞에 44절 다시 한번 볼까요? 예수의 뒤로 와서 옷가에 손을 대니 그 무리들, 많은 무리들과 예수님께 직접 나와서 예수님 옷가에 손을 댄 혈루병에 걸린 그 여인과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그 구분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무리와 예수님을 진짜 만나러 나오는 사람을 정확하게 구별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아버지 야이로는 체면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고생하던 여인도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두 사람 다 역경 가운데 있었습니다. 절망적인 역경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절망적인 역경이 바로 예수님께 나와서 간절히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시온의 대로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역경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역경 혹 어려움이나 고난이 그렇지 않았으면 예수님께 나올 리가 없었는데, 그런 일이 없었다면 예수님을 찾을 리가 없었는데, 내가 이 일을 만남으로, 내가 이 일을 겪음으로 인하여 내가 예수님께 나올 수 있게 된 그 계기가 된다면, 우리가 겪는, 우리가 당하는 역경은 우리 주님께로 불러주시는 초청장임을, 그래서 그 초청장을 받은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큰 고래라도 죽어 있으면 물결을 따라 그냥 흘러 떠다닙니다. 그러나 손가락만한 송사리 한 마리라도 살아 있으면 물결을 거슬러서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 물결 따라 흘러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군중 속에 그냥 파묻혀서 그냥 시류를 따라 흘러가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 물결을 거슬러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당만 바른 분이 되지 마시고 우리 교회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교회에서 예배 가운데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앉아있다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무리 가운데 있다고 괜찮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무리 가운데, 예배당 가운데 아무리 있어도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기를 갈망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지 아니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주님께서는 무리 가운데서 우리 예수님을 간절히 만나기를 원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봉사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봉사가 신앙의 전부가 아닙니다. 대단히 죄송하지만 예배 참석이 신앙의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의 중심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참 신앙인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서 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실 때마다 이 전에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만나야 참 평안이 있고, 예수님을 만나야 참 행복이 있고, 예수님 만나야 구원이 있고, 예수님 안에만이 영생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교회 나오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잘 되기 위해서요? 병 고치기 위해서? 아니면 잘 살기 위해서입니까? 그것은 부수적으로 그냥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목적은 내가 직분을 받기 위한 간절한 소원은, 그리고 그 소원의 이유는, 그리고 내가 어떤 일을 하기 위한 간절한 나의 목적은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예수님과 함께 그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세상에서 받을 수 없고 세상에서 건질 수 없고 얻을 수 없는 참 평안과 기쁨과 그리고 하나님만이 주시는 영원한 삶을, 구원의 그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기에 오늘도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셔서 진실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시편 말씀에서 주의 전을 사모하는 간절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은혜로 교회를 여러분들이 사모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사모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배당 건물입니까? 이보다 더 좋은 건물도 많이 있습니다. 더 좋은 시설 많이 있습니다. 에어컨 빵빵하게 나오는 예배당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시설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느 식당 가보니까 춥더라고요. 너무 에어컨이 빵빵해서.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여기 이 전을 우리가 사모하는 것은 이 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전에 하나님이 떠나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면 우리는 이 전에 나와서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은혜의 교회 성도님들이 주일 예배에 나오실 때마다 단순한 예배 참석만이 아니라 예배의 주인이신 삼위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신앙의 연수가 행복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봉사의 자리가 신앙의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 만나야,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성령의 역사가 우리 심령 가운데 있어야 전생애가 바꾸어지는 겁니다. 왜 예수 믿습니까? 변화되려고 믿는 것 아닙니까? 현상 유지하려고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변화되려고, 더 잘 살려고, 더 보람된 인생을 살려고,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좀 더 내가 사는 것보단 좀 더 보람되고 행복하고 찬란한 인생을 물려주기 위해서 우리 그렇게 예수 믿는 것 아닙니까? 궁극적으로 영생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영생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모든 세계교회의 공통과제는 우리 신앙이 다음 세대 잘 전수되기를 바라는 소망들입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저는 청년들과 이렇게 종종 대화를 합니다. 이야기를 하다 보면 신조어들이 많아요. 새로 만들어낸 말들이 주로 준말을 좋아하더라고요. 주로 카톡이나 이렇게 문자로 문자 언어를 많이 쓰다 보니까 말 하나라도 줄이는 게 편하니까 준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럼 개꿀잼이란 말 아세요? 요즘 이 말은 이제 많이 알려진 말입니다. 개꿀잼. 와, 진짜 재미있다. 이게 개꿀잼입니다. 여러분, 완넷이란 말 아세요? 완넷. 완전 내 스타일. 그런 뜻입니다. 제가 이 채널들과 대화하면 이런 말들을 쓰는데 제가 대충 눈치로 때려잡습니다. 그래, 못 알아들어도 알아듣는 척 합니다. 자꾸 못 알아들으면 쟤하고 안 놀아줄까봐 제가 그렇게 좀 합니다. 세대 차이가 나는 근본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것은 주로 사는 세상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주로 많이 배우는 텍스트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그게 세대 차이 근본 원인입니다. 나이는 물론 세대 차이 원인이 되지만 더 결정적인 것은 바로 흔히 말하는 노는 물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세대차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도 분명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같은 교재를 씁니다. 같은 텍스트를 씁니다. 창세기 1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읽어보는 게 아니고 같이 암송해볼까요? 시작.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잊지요. 우리도 이 말씀을 똑같이 암송하지만 주일 학생들도 이 말씀을 똑같이 합니다. 주일 학생들에게 뭐 이 말씀이 대초에 뭐 하나님,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다 이걸 갖다가 다른 말로 안 바꿉니다. 5천 년 전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다 이렇게 안 바꿉니다. 100만 년 전에 이런 말도 안 씁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대 통합은 교회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교회가 세대 통합을 이루는데 가장 쉬운 곳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겁니다.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들,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가 뿌린 씨앗은 언젠가는 거두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122년 전부터 시작된 우리 은혜로 교회 믿음의 선조들이 뿌린 씨앗들을 지금 우리들도 열매들을 먹고 있는 겁니다. 저는 여기 있는 많은 성도님들, 우리 음궁교회 시절부터 오랜 동안 신앙생활하며 헌신한 분들 존경합니다. 그분들이 계셨기에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2007년에 미국 뉴올리안즈를 강타한 태풍이 있었습니다. 트리나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진 태풍인데요. 이 태풍에 무려 1834명이 사망했습니다. 방파제가 무너지면서 피해가 더 컸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방파제가 무너지고 갑자기 태풍과 함께 어마어마한 비가 내리니까 바닷물이 해수면이 높아져서 아주 낮은 저지대에 있는 주택가들을 덮치면서 피해가 커졌습니다. 사람들은 헤엄을 쳐서 급하게 어디 높은 곳으로 찾아서 피신했습니다. 그때 한 교회 종탑에, 그래도 교회 종탑이 제일 높으니까 그 종탑에 수십 명이 피신해서 이틀 동안을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 교회 종탑에 피신하고 있는 사람들 이틀 동안 불어나는 물을 두렵게 바라보면서 빨리 구조되기를 기다리면서 그래도 이 교회 건물이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다들 그렇게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그때 그 피신한 사람 가운데 있던 그 교회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기 보이는 저분, 아이 데리고 있는 저분, 저분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 교회를 세웠어요. 그랬습니다. 모두가 다 그 여인에게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그 할아버지 할머니는 교회를 세울 때 자기의 손녀딸이 증손자와 함께 이 태풍에서 교회 건물을 통해서 구조받을 것이라는 생각조차는 못했겠죠. 그냥 그 영혼의 구원을 생각하면서 교회를 세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갚으십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심어 놓으면, 믿음의 본을 유산으로 남겨주면 반드시 거둘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부모의 기도가 자녀를 살린다.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이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살리는 것은 우리 어머니들의 간절한 기도로 시작됩니다. 어머니가 간절한 기도로 자녀를 위해서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저는 늘 저 자신을 예를 듭니다. 저는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은혜 가운데 목회하게 해주셨습니다. 다음 세대 여러 가지 처방이 있지만 저는 가장 확실한 처방은 어머니들의 간절한 기도가 다음 세대를 살리는 가장 중요한 출발이 됨을 여러분 모두가 믿고 기도에 동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물며시를 거두 우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10편 84편을 보면서 10절 말씀에 이 말씀이 참 마음에 많이 와닿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 적,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여러분, 문지기라고 하는 것은 공식적 직분이라기보다도 하나님의 집 어디라도 머물고 싶어하는 갈망입니다. 예배자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만 있으면 어떤 자리든 어떤 뭐 직책이든 상관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어디서 만나고 무엇을 하는 것이 제일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주일 하루가 세상의 6일보다 더 귀한 날이 꼭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주일 하루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한 시간이 세상의 첫날보다 더 귀합니다라는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악한 일을 하면서 세상의 쾌락을 즐기면서 지내는 이런 시간들보다 내가 주님의 전에 나와 한 시간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이 나에게는 더 소중하고 더 즐겁고 복된 일입니다라는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입에서부터 여러분들의 자녀 손들에게까지 이어지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우리의 신앙의 정말 중요한 중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가까이 있는 한날이 세상의 첫날보다 더 귀합니다. 결국 시편 84편은 성도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어디에 머물러야 할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인생에는 누구나 역경의 시간이 있습니다. 눈물 골짜기를 지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눈물 골짜기를 지나고 역경의 시간을 만난다 할지라도 마음에 시온의 길을 품은 사람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울면서도 걸어가고 지쳐서도 다시 일어나고 또 다시 일어나서 반드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참된 복은 환경 좋은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거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많이 덥습니다. 이렇게 더울 때 냉수 한 잔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제가 한잔 마셔보겠습니다. 좀 이제 이게 식었는데요. 아니죠. 얼음이 녹아서 그렇게 시원하지 않지만 그래도 이 물 한 잔이 참 귀합니다. 이 더운 날씨에 정말 냉수 한 잔이 그 어느 때보다도 그리워지고 또 마시고 싶은 우리의 간절한 갈망들이 많이 넘치는 아주 뜨거운 그런 시기입니다. 냉수 많이 마시게 되겠죠. 아마 여러분들 이 예배를 마치고 난 뒤에 더더욱 오늘 이 냉수를 보시고 또 냉수를 마셔야 되겠다고 가셔서 찬물을 벌컥벌컥 들이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한 가지 꼭 잊지 마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권면을 합니다. 이 계절에 냉수를 마실 때마다 꼭 이 생각을 하십시오. 하나님, 내 가란 심령에도 하나님의 생수가 내 심령 속에 흐르게 하시고 내가 늘 이 냉수를, 이 더위를 이기려고 냉수를 사모하고 갈급함처럼 내가 내 영혼을 적시는 생명수 샘물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마실 때마다 식사할 때 식사 기도하듯이, 밥 먹을 때 식사 기도하듯이 이 물을 마실 때마다 여러분 꼭 이렇게 기도하고 이 계절 동안 마셔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은혜의 강이 흐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가 영혼의 갈증을 느끼지 않는다면 우리 뭔가 영혼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말씀이 잘 들어오지 않고 기도를 해도 조금만 기도하면 자꾸만 잡생각이 들어오고 이렇게 된다면 내 심령 속에 뭔가 문제가 생긴 겁니다. 저는 이것을 영혼의 감기라고 한번 불러보고 싶습니다. 이 감기는 걸리면 밥맛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자꾸만 우리가 뭘 억지로라도 먹어야 됩니다. 말씀을 자꾸 먹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늘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고 찬송을 부르면서 은혜를 자꾸 은혜의 생수를 마셔야 되는 겁니다. 이걸 놔두면 독감으로 갑니다. 더 방치하면 폐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영혼에 폐렴이 걸릴 수도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무릎을 꿇으시고 말씀 앞에 엎드리시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술이 열려질 때 우리 영혼은, 우리의 가란 심령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소성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84편의 기자는, 고라도서는 마침내 깨닫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

나는 복이 있나이다. 결론을 다시 말하면 인생의 모든 것을 깨닫습니다. 아, 진짜 복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이 세상에 참 불쌍한 사람은 의지할 데가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기댈 언덕이 없는 사람이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아와 가부를 불쌍히 여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0: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속에 늘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에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며 말씀을 준행하며 기도와 말씀 가운데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눈물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승리하는 인생 되시기를, 이 더위를 잘 이겨내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새생명 시냇가에 지금까지 부산광역시 사산구 대동로에 위치한 은혜로교회 김은태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부산전화 051-313-4603번 은혜로교회로 전화하시거나 부산전화 051-759-6000번 부산극동방송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전민아의 찬양 드림.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기쁨 충만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민아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오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처음 구원 받았을 때의 감격과 감사는 잊어버리고 어느새 공로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는 순간을 만납니다.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기도 하는 나를 보게 되죠. 공로의식은 초심을 변질시킵니다. 그리고 우리를 끊임없이 경쟁하게 만듭니다. 인정받지 못하면 쉽게 서운해지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오늘 지금 어떤 은혜에 감사하고 계신가요? 주님, 오늘도 하루를 선물로 주셨군요. 은혜로 살아갑니다. 라고 고백할 때 우리 안에 감사가 넘쳐나는 경험 해보셨을 거예요.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 안에는 생명이 흐릅니다. 비교 대신 긍휼의 마음이 흐르고 원망 대신 감사가 흐르죠. 두려움 대신 소망이 흐르게 되고요. 넘치는 은혜를 받은 청지기로 살아가며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이기적으로 살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안에 비교와 공로의식이 왕노릇하지 않게 하옵소서. 환난 속에서도 원망보다 소망을 선택하게 하시고 불평보다 감사를 선택하게 하시며

저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바라보게 하옵소서. 죄가 아니라 은혜, 두려움이 아니라 생명, 정죄가 아니라 복음의 기쁨이 우리 삶을 다스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는 종종 결과로 사람을 판단합니다. 얼마나 성공했는가, 얼마나 큰 일을 이루었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가를 먼저 보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얼마나 충성되게 살아가는가를 보십니다. 눈에 띄는 결과보다 모든 과정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이제 마지막 찬양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차유미, 진행의 저는 전민아였습니다. 작은 순종과 헌신으로 기쁨이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CGBC 메신 FM.
1: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영원한 상급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모든 집의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불심판으로 타거나 무너지지 않을 집을 세우기 위해서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처럼 우리의 몸이 주의 성전인 것을 알고 주님의 말씀과 주님을 우리 집의 기초로 세워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내 몸 안에는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습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게 한 것, 그것이 가장 복된 삶을 사는 비결임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주님의 거룩한 생명을 따라 살겠노라고 다시 한번 결단하는 믿음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양한 찬양 함께 하시면서 주님이 주시는 힘과 위로 얻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함께 하시죠.

주날개 및 호산나 싱어즈의 찬송이었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송은 아이빅 밴드의 이 몸의 소망부행가 그리고 드림의 쉼표 함께 듣고 오셨어요. 바울은 성도의 삶을 집을 세우는 일로 비유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집을 바르게 세우지 못하면 불심판을 받았을 때 타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지혜를 의지해서 집을 세워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이 바울은 상을 놓치지 않기 위해 열심히 달려갔습니다. 우리 모두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영원한 가치를 두고 생명을 따라 달려가야겠습니다. 자, 오늘도 어디서 어떻게 이 방송으로 생명을 향해 달려가고 계시는지 샵 933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로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후 투마리의 찬양 함께 듣고 오시죠.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아버지 집에 오벳의 찬양이었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양은 반석 위에 그리고 칼레 콜린스의 주의 음성을 찬송까지 함께 듣고 왔는데요. 계속해서 신청 찬양으로 이어가겠습니다. 3991번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찬양 들을 때마다 마음이 뭉클해집니다. 앞으로 새롭게 시작할 앞길에도 주님의 위로가 넘쳐나길 기도해 주세요 하시면서 고성아의 위로 신청합니다 해주셨거든요. 지금 바로 함께 들으면서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그 음성

정성이 이 찬양을 통해 전달되게 또 이 시간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복하는 시간이 되길 바라며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듣고 싶은 찬양들 있으시면 샵 9330 문자메시지로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신청하신 찬양 함께 듣고 옵니다.

신청해 주신 찬양이어서 조수아의 부름받아 나선이 몸 찬송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우리의 몸 안에는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주님 앞에 소망을 두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살아가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이 거룩한 생명을 따라 사는 또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시고 또 문자 보내주시고 애청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이 시간 귀 기울여 주시면 이 방송 청취하시면서 또 듣고 싶은 찬양들 또 보내주신 문자들 들으실 수 있습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나라사랑 축제. 올해는 여수와 익산에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복음 70년, 광복 81주년. 대한민국의 역사를 기억하고 복음으로 미래를 노래하는 감동의 축제.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가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익산 실내체육관에서 열립니다. 조선의 바다를 지켜낸 이순신 장군의 용기, 대한독립을 향한 뜨거운 함성, 6.25 전쟁의 아픔을 딛고 눈부신 회복과 성장을 이뤄낸 대한민국, 우리 민족의 감동적인 역사가 극동방송 전국 13개 지사 700여 명의 어린이 합창단이 선사하는 웅장한 합창과 아름다운 찬양, 그리고 화려한 퍼포먼스로 생생하게 펼쳐집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과 평화와 통일을 향한 소망, 그리고 다음 세대를 향한 희망을 함께 나누는 시간. 온 세대가 함께 공감하고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뜻깊은 축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익산 실내체육관. 2026 나라사랑 축제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전남동부 극동방송 지역번호 061-650-3800, 전북극동방송 063-854-0911번으로 지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올여름 여수와 익산에서 가장 뜨거운 감동을 만나십시오.
1: 부산 극동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 책을 읽읍시다. 이달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두려운 일을 하는 것이답니다. 안호성 목사가 쓴 이 책은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따뜻한 이야기와 함께 풀어낸 책입니다. 두 번째 추천

도서는 고난 사전입니다. 허진열 목사가 집필한 이 책은 어린 딸의 간이식과 10년의 투병이라는 깊은 고난을 통해 경험한 하나님의 섭리와 위로를 담은 책입니다. 여름을 채우기 가장 좋은 시간, 책과 함께 마음의 쉼을 더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JTBC 미션 FM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김경화입니다. 헤르만 헤세의 작품 가운데 한 가지 소원이라는 글을 소개해드릴게요. 한 아이가 태어났을 때 어떤 노인이 나타나서 아기 엄마에게 아기를 위한 소원을 물었습니다. 아기 엄마는 이 아이가 자라면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얘기했지요. 그 아이는 자라면서 정말로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는데요. 그런데 이 아이는 사랑을 받을 줄만 알았지 사랑할 줄 몰랐고 점점 교만한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노인을 다시 만난 어머니는 간곡히 소원을 말했습니다. 제게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제 아이가 사랑받기보다는 사랑을 줄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사랑의 비밀은요, 받는 것보다 나눠줄 때 그 기쁨이 커지는 데 있습니다. 오늘도 주변에게 또 사랑하는 분들에게 사랑 많이 나누는 그런 나의 기쁨, 나의 소망 가족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찬송가와 아름다운 찬양 함께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이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요. 문자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물정 1069 샵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줄임말 나기나소라고 적으시고 신청 찬양과 사연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들 이어드릴게요.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모든 상황에서 나를 돕는 분이신 하나님 편 읽어드립니다. 신자가 인생을 살면서 항상 기억해야 될 사실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에게 묻고 의지하는 백성에게 한순간의 어려움과 위기만 해결해 주시는 단순한 해결사로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아예 우리 인생 내내 우리를 돕는 분으로 계시며 우리의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분으로 계십니다. 비록 어려운 상황과 현실이 오래 지속되고 심지어 상황이 더 나빠지며 급기야는 끝이라고 할 상황에 놓인다 해도 이 한 가지 사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분이시며 우리의 생명을 붙들어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영원까지 말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가 비록 지루한 현실, 계속되는 고난, 점점 나빠지는 상황을 경험한다 해도 우리 하나님이 바로 그러하신 하나님이심을 굳건히 믿어야 합니다. 다윗처럼 말입니다. 우리에게 큰 유혹 중 하나는 우리의 문제와 현실이 좀처럼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나빠지다 못해 급기야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될 때 욥의 아내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의문을 품거나 불신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런 상황에서 무너집니다. 물론 참된 신자도 일시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유혹에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참된 신자는 회개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부지중에 그런 말을 한 것을 용서해 주소서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진실로 우리를 돕는 분이시오 우리의 생명을 붙드시는 분으로서 분리하는 바위와 같은 경험을 우리 삶 속에서 계속해서 흔적으로 남기시며 이끄실 것입니다.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모든 상황에서 나를 돕는 분이신 하나님 편 읽어드렸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시편 18편 29절 말씀이에요. 우리들의 삶에 어떤 고난이나 방해물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뛰어넘어서 승리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전기 가스 사고의 대부분은 시설 안전 점검 미흡과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 폭발 사고이므로 평상시에 주의를 기울여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각종 전자기기는 전기 용량과 전압에 맞는 규격 전선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플러그는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냄새로 먼저 확인하시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실내를 환기시킵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연소기 코크와 중간 밸브를 꼭 잠그고 비누나 세제로 거품을 내 배관 호스 등의 연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 누출 여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남기는 전기 가스 사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1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썸머 스페셜로 보내드리는 장미경의 찬양 앨범입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시편 22편 3절 말씀입니다. 찬양은 왕이신 하나님의 보좌를 마련해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은 찬양 속에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찬양이 없는 예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오늘도 찬양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곡을 이어서 보내드렸습니다. 맨 처음 들으신 곡은 야곱과 두 명의 여인, 제이콥 앤 투 우먼, 캐롤린 에런스의 곡으로 보내드렸고요. 이어서 프라미스 밴드의 곡으로 찬송가 내 평생에 가는 길, It is well in my soul, 그리고 내게 있는 모든 것, I surrender all을 보내드렸고요.

그리고 마지막 곡으로는 다말시 합창단의 곡으로 I Can Only Imagine을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서머 스페셜로 보내드리는 장미경의 찬양 앨범을 듣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곡입니다. 세 곡을 골라봤습니다. 맨 처음 들으실 곡은 예배인도자 앤디 파크의 리드보컬로 Father of Lights, 그리고 담모원의 앨범 I Will Sing 중에서 As We Worship You를 보내드리고요. 마지막 곡으로는 영국 킹스웨이 뮤직 음반 중에서 You Rescue Me를 보내드립니다. 오늘도 찬양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장미경이었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뵐게요.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이 소망은 조용히 머물러 있는 정도가 아니라 넘치기를 원한다고 했어요. 겨우 붙들고 있는 소망이 아니라 차고 넘치는 소망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저녁, 오늘 이 밤 찬양 가운데 그 넘쳐 흐르는 소망을 우리 마음에 다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합니다. 제찬 하루의 끝자락 찬양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시간, 안원한 밤을 선물하는 이브닝 프레이즈. 안녕하세요, 조시연입니다.

오늘 첫 곡 듣고 왔습니다. 히어라운드 워십의 하늘에 소망을 두는 자들 띄워드렸습니다. 8월 3일 월요일 저녁 월요일 밤에 인사드립니다.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이브닝 프레이즈 진행을 맡은 조시연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하루 무거운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셨다면 오늘 올려드려지는 이 찬양 가운데 넘치는 소망이 우리 마음에 다시 차오르는 이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차량 두 곡 이어드립니다. 왕현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고 빨간 약의 하늘 소망 들려드릴게요.

에어컨보다 더 시원한 건 주님의 말씀이었어요. 사람들 북적이는 바다 대신 찬양 속 주님과 단둘이 있는 여름. 이건 나만 알고 싶은 은혜의 플레이리스트. 지금부터 마음까지 맑아지는 서머 스페셜. 여기 극동방송이에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이브닝 프레이즈를 듣고 계십니다. 이브닝 프레이즈에서는 여러분의 신청곡

음악과 사연을 기다립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거나 또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으로 방송 듣고 계신 분들은 실시간 채팅창 통해 무료로 남겨주실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필 위컴의 영어 찬송입니다. Living Hope.

조예순의 산소망, 필 위컴의 Living Hope 들려드렸습니다. 8월의 첫 번째 월요일 저녁, 월요일 밤에 함께한 Evening Praise. 오늘 준비한 끝곡은 아이자야 61의 내가 소망하는 아버지 나라, 마라나타 띄워드리면서 저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조시연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도 평안하세요.

부산 극동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 책을 읽읍시다. 이달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두려운 일을 하는 것이답니다. 안호성 목사가 쓴 이 책은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따뜻한 이야기와 함께 풀어낸 책입니다. 두 번째 추천 도서는 고난 사전입니다. 허진열 목사가 집필한 이 책은 어린 딸의 간이식과 10년의 투병이라는 깊은 고난을 통해 경험한 하나님의 섭리와 위로를 담은 책입니다. 여름을 채우기 가장 좋은 시간, 책과 함께 마음의 쉼을 더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캠페인은 부산 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CBC Mission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

여호와여 주와 같은 이가 없나이다. 주는 위대하시고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위대하시니이다. 예레미야서 10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대단해 보이는 게 참 많습니다. 돈, 권력, 사람들의 인정. 그런데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가면 다 작아지게 됩니다. 진짜 크신 분은 한 분뿐입니다. 그 사실 하나만 분명히 붙들어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마음으로 오늘 밤도 김도연의 샬롬 나잇 시작하겠습니다.

첫 곡은 Phil Wickham의 What an Awesome God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이 크신 분이라는 걸 우린 머리로는 다 압니다. 그런데 막상 어려운 일이 닥치면 그 문제가 하나님보다 더 커 보입니다. 걱정이 하나님을 가려버리는 그런 꼴이 됩니다. 사실 문제가 큰 게 아니라 커진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작게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싶네요. 별 이름을 다 아시고 바람과 파도도 그분 말씀 하나에 다 움직이는 그런 분이신데 내 앞에 놓인 이 문제를 하나 해결 못하실 분이 아닙니다. 문제만 바라보면 한없이 막막하지만 그 문제보다 크신 분을 보면 길이 보이게 마련입니다. 내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문제에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이길승의 제주, 비, 김도연의 푸른 초장, 오영은의 36살의 나 들려드렸습니다. 김도연의 샬롬 나잇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샬롬 나잇 선곡표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샵 1069번으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FE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바로 하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Ernie Hassay의 Oh What a Moment, Bobby Mason의 The Peace of the Lord, Terry McAlmon의 I Just Want to Praise You까지 들려드렸습니다. 9903번님께서 누군가 널 위하여 신청합니다 하시면서 금요 집회 끝나고 가는 길입니다. 50의 나이에 주님을 만난 지 딱 2년째 되는 날입니다. 첫 예배 때 목사님께서 부르시던 찬양의 감동을 다시 기억하고 싶어서 신청해 봅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누군가 널 위하여가 이 주님을 만난 그날 그날은 아니지만 그 예배 때 감동을 받았던, 저도 이거 중학교 때 이 찬양 부르면서 참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나는데, 요즘 저도 이 찬양 거의 안 불러봤는데 오늘 한번 찬양 같이 들으시면서 불러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따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30번님 창으로 들어오는 바람을 느끼며 찬양을 듣고 있습니다. 참 좋습니다. 어제 일하다 허리를 삐끗해서 야근을 못하고 쉬고 있어요. 마음은 좀 무겁지만 찬양으로 위로받으니 정말 좋네요. 안오는 밤 되세요 도현님, 이라고 보내주셨는데, 아, 허리 삐끗하면 정말 오도가도 못하고, 저도 요즘은 덜한데 심지어는 머리 감다가 머리를 허리가 삐끗한 적도 있는데 정말 어처구니가 없지만 일주일 정도를 괴로워했던 기억이 나는데, 아, 이분은 아 정말 괴로우실 것 같습니다. 야근 못하고 쉬고 계시다고. 4230님도 안오는 밤, 평안한 밤 빨리 완쾌되는 그런 시간이 오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오벳이 불렀고요. 왕현의 십자가의 사랑, 빈들의 복을 받기를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현의 샬롬 나인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부산 극동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 책을 읽읍시다. 이달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두려운 일을 하는 것이답니다. 안호성 목사가 쓴 이 책은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따뜻한 이야기와 함께 풀어낸 책입니다. 두 번째 추천 도서는 고난 사전입니다. 허진열 목사가 집필한 이 책은 어린 딸의 간이식과 10년의 투병이라는 깊은 고난을 통해 경험한 하나님의 섭리와 위로를 담은 책입니다. 여름을 채우기 가장 좋은 시간, 책과 함께 마음의 쉼을 더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캠페인은 부산 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JT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0: 서윤영입니다. 6주간 함께하는 서머 스페셜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는 성령의 9가지 열매의 테마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2주 남았어요. 이번 주간 충성이란 열매로 함께하는데요. 맡은 일에 신실하며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변함없는 신뢰를 지키는 이 충성, 우리 모두 삶에서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1: 충성한 열매 가운데 하나예요.

나의 생명 들으니 아름다운 연주 찬송이었고요. 앞서서 들으신 찬양 김도현의 충성은 열매 가운데 하나요 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머 스페셜 서윤영입니다.

개인적으로 아까 첫 찬양으로 들려드린 김도현의 충성은 열매 가운데 하나요. 이 찬양을 참 좋아하는데 뭔가 좀 이 찬양을 들려드리면 여러분에게 좀 책임감을 안겨드리는 것 같아서 사실은 좀 아껴뒀던 찬양인데 이번에 테마랑 딱 맞아서 정말 기분 좋게 여러분에게 들려드렸습니다. 충성, 어떻게 보면은 조금 저희들에게는 부담스러운 열매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 주신 거가 참 감사하다. 그럼 감사한 마음으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직분,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 그것 또한 충성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충성은 종이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덕목 중에 하나잖아요. 성경에서 보면 노아와 모세, 그리고 요셉과 아브라함은 아주 대표적인 충성가였습니다. 그렇죠? 생각해보세요.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어보라고. 여러분, 만약에 노아 시대에 계셨다면 방주 지을 수 있으시겠어요? 물론 체력적으로도 많이 힘들지만 세상 사람들의 비아냥 속에서도 끄떡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완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충성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 감사함으로 받고요. 그 사명과 직분을 감사함으로 최선을 다해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25장 21절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서머 스페셜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앞서서 들으신 찬양 궁금하신 분들 유료 문자 샵 1069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찬양 리스트 링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말씀이라고 보내주세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소요되는 유료 문자 샵 1069 우물정 1069입니다. 성경에 보면 두 달란트와 다섯 달란트를 받은 종은 한 달란트를 받은 자와 달리 주인이 없는 중에도 충성을 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내가 몇 달란트를 받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인이 없는 와중에도 또 어떤 상황에서도 신실하게 묵묵히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충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두배 오감 만족 한만두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트 이미지 헤어 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펠을 품은 토마토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먹대깡과 만능육수 요리 한 포를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지극히 작은 일에도 큰 일에도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를 풍성하게 주시기를 소망하며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정말 애쓰셨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극동 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용환입니다. 예전 학생이었던 시절, 시험 전날에 시험 대비 공부를 몰아서 했던 기억이 납니다. 벼락치기 같은 임기응변식의 공부는 가끔씩은 예상보다 높은 점수가 나오기도 하지만 바로 다음날만 되어도 공부한 내용이 기억나지 않고 그런 방식이 반복되면 공부 습관까지도 바르지 못하게 만들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에는 몰아치기 또 벼락치기 같은 게 없죠. 우리의 신앙은 점수가 아니라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멋진 삶이 되시길 축복하면서 델피 가스펠 시작할게요.

배주은의 요배 믿음으로 달빛 가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믿음 따라 걸어가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패션의 greatness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마라나타 프레이즈 밴드의 주의 이름 높이며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김도현의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소진영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크룩스의 예수 나를 위하여 띄워드리고요. 여사 하니의 동행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페르난데 오르테가의 이 세상 험하고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서현실의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나무에는 하나님의 진리 등대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한경미의 참 아름다워라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은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어노인팅의 여기에 모인 우리 띄워드리고요. 여섯 배달 월십의 예수 나를 오라 하네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CBC 메신 FM.
1: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 삼성과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 함께 하시는 방송 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방황을 한다,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한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와 그 논리 아래에서 내가 움직여지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쓰는 거 아닐까 싶은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세요? 지금도 세상에서 방황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당신 곁으로 오라고 말씀하시네요. 방황치 말라고.

다시 돌아오라고 내 품으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다시 한번 결단해 보시지요. 그 길은 고난이 있더라도 넘어지지 않고요. 실망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않을 힘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저 찬양으로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얼마나 평안하고 또 즐겁고 감사한 일인지 여러분은 알고 계신가요? 아마 주님의 사랑을 힘입고 주님의 자녀로서 오늘도 살아오신 분들 또 살아갈 분들은 이런 삶의 은혜를 알고 계시겠지만 저 북녘 땅에 계신 분들이나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은 어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 상상이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이고 언젠가 다시 주님 품으로 가야 한다는 거. 그래서 주님을 믿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야 된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이 알고 계시다면 깨닫게 된다면 그런 삶을 다시 살 수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기대하면서 다시 한번 결단해 보시면 어떨까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AM과 FM을 통해서 남북한 전역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우리 동포 여러분들께 복음의 귀한 소식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AM1188kHz, 제주극동방송 AM1566kHz 뿐만 아니라 또 각 지역 FM 채널을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고요.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북한에서 태어나셨지만 대한민국으로 탈북하신 또 탈북 신앙인의 간증 함께 하시겠습니다. 더불어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과 또 남북한의 자세한 날씨까지 전해드릴게요.

0: 탈북민 신앙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회 열매입니다. 매주 이 시간을 통해서는 대한민국으로 이주하신 탈북민 신앙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여러분께 그 은혜를 나눠주실 분은 탈북민 출신 청년입니다. 열심히 미래를 향해 달려가고 또 공부하고 있는 허지윤 자매의 이야기 만나보실 텐데요. 부모님과 함께 대한민국에 와서 열심히 하나님 주신 그 비전을 발견하고 또 달려가고 있는 허지윤 자매. 탈북의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은혜를 또 부어주셨는지, 어떤 비전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는지, 지금부터 허지윤 자매의 삶 여러분 함께 만나보시죠.
1: 강다환 교수님은 저희가 부산에 정착할 때 부산 하나센터 센터장님으로 계셨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정말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되죠. 그렇게 이제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잘 다니다가 이제 교수님을 만나고 이제 국제학교를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이제 국제학교라고 하면 너무 대단한 것 같죠. 막 영어를 배우고 막 똑똑한 애들만 갈 것 같고,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막 무서웠어요. 거기 간다고 하면은 내가 거기 과연 갈 수 있을까, 영어도 쥐뿔도 못하는데. 근데 이제 심지어 그 학교가 사립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은 이제 주야간으로 이제 브로커비를 갚는다고 그 학교를 지원을 할 형편이 안 됐었어요. 그때 이제 저에게 손을 내밀어 주신 이제 장학재단이 있는데 버켄장학재단이었어요. 그때 이사장님으로 계셨던 백도웅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께서 저한테 너는 하나님의 선택

받은 자녀야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저희 부모님께서 일하시느라고 바쁘셨기 때문에 교회도 못 갔고 돈을 쫓았죠. 그래서 못 가고 하나님도 믿지 않고 그랬기 때문에 도대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녀란 게 뭘까라고 이제 몰랐죠, 그 당시에는. 근데 이제 제가 간 그 국제학교가 크리스천 학교였어요. 기독교 학교. 그래서 저희 학교는 수요일마다 1교시를 무조건 예배를 드렸어야 됐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이제 찬양을 드리고 이제 그랬었는데 저는 사실 그 시간이 그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에 도대체 이게 무슨 시간일까? 그냥 다른 수업들은 이제 공부를 하고 배우고 그리고 이제 시험을 보는 시간인데 이 수업만은 시험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주 자유였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또 부산에 살아서 학교가 경기도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기숙사 학교를 네 기숙사 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제 주일마다 예배를 드렸어야 됐어요. 그래서 아침마다 저희 방문을 두드리셨어요. 목사님께서 예배드리자. 근데 그 시간에 저는 너무 자고 싶었어요. 제 룸메들도 그렇고. 그래서 너무너무 싫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도대체 내가 이 시간에 잠을 잘 수 있는 시간인데 해가지고 그 시간이 끔찍하게 싫다가 그 벌을 받은 거죠. 그래서 학교 생활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속이에 경일 듯이 이제 영어가 하나도 안 들리니까 한기를 듣고 한기를 흘리고 이제 그런 식으로 생활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적응을 잘 하고 이제 11학년이 됐죠. 이제 11학년이 되면은 이제 대학교 입시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데 이제 그때 제가 부모님한테나 친구들한테나 선생님한테나 이제 제가 제 어려움을 그런 거를 이제 잘 터놓지 못했어요. 사실 어려움을 이렇게 말하는 방법을 몰랐던 거죠. 그래서 제 속 안에서 이제 끙끙 앓고 있었는데 이제 어느 날 기숙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핸드폰을 제출을 해요. 저희가 9시 반에. 그래서 9시 반에 핸드폰을 제출하러 내려갔는데 제출을 하고 나니까 이제 방송이 울려요. 그러니까 이제 곧 기도 시간이 있으니까 오고 싶은 학생들은 와서 기도를 해라. 그리고 해가지고 제가 그날따라 가고 싶더라고요. 그 기도 시간을. 그래서 아 가자 해서 이제 가서 딱 앉는 순간 이게 노래였어요.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이게 제가 그때까지 학교를 다니면서 들었던 예배 노래 중에 저한테 마음이 많이 와닿았었거든요. 그때 심적으로 이렇게 힘들었었는지 이 가사나 이 모든 게 제 상황과 조금은 맞아있다고 생각했어요. 그 매면했던 영혼을 치유하러 오시는 하나님 아버지. 너무너무 그래서 저 노래를 이제 들으면서 이제 가만히 있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제가 그때 당시에는 이제 성경 읽는 법도 몰랐어요. 심지어 어디에 뭐가 있는지도 몰랐고 근데 이제 저 노래를 듣는 순간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가만히 생각하게 된 거죠. 이제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이제 잘 잡아주셨던 것 같아요. 그런 과정을 겪고 이제 11학년과 12학년을 잘 마치고 미국으로 가게 됩니다. 이제 말로만 듣고 미디어로만 보던 미국을 제가 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 착륙 시간이 저녁 밤 10시쯤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홀로 큰 캐리어 두 개를 들고 작은 캐리어 한 개를 들고 이제 도착을 했는데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되게 그 타지에서 이제 홀로 서기니까. 그렇게 지내다가 제가 이제 작년에 와서 이제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기도를 많이 했어요. 사실 제가 이제 3학년 때 학비가 없어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학교로.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부모님과 함께 처음으로 새벽 기도를 다니고 그리고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드렸었는데 하나님께 이제 그때 제가 제일 처음 외웠던 성경 문장이 바로 예레미야 33장 3절이었어요. 이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니라. 아멘. 이게 네, 저희 부모님이 알려주셨어요. 아멘이라고 하라고. 네, 이거를 이제 제가 처음으로 외우게 됐는데 그때 당시에는 사실 제가 학교를 미국으로 유학을 간다고 했을 때 입학 원서를 넣을 때조차 준비가 안 됐어요. 사실 그 학비가. 근데 그냥 해보자. 어떻게든 열릴 것이다. 어떻게든 될 것이다. 해서 이제 됐는데 그렇게 해서 1년을 잘 마치고 이제 2년을 마치고 보니까 3학년 때 이제 희망이 없어진 거예요. 이제 제 꿈을 이제 접게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온 거죠. 이제 그때 기도로 제가 하나님께 너무 간청을 드렸어요. 진짜 너무 이 꿈을 포기하지 않게 해달라. 우리 부모님께서 너무 힘들게 모든 것을 희생하시면서 싸우신 거다. 저희 그 꿈을 포기하게 된 그 상황에서 이제 저희 아버지가 사실 눈물을 안 흘리세요. 근데 이제 계속 너무 속상하시니까 밥도 잘 안 넘어가시고 이제 하루하루 피말라가는 거예요. 이제 딸내미는 자기 이제 보내야 되는데 학비가 없으니까 이제

때 저희가 손을 높이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죠. 제발 우리 딸, 제발 나꿈 포기하지 않고 나의 내꿈 그리고 우리 부모님의 꿈을 포기하지 않게 해달라고 했었는데 그때 정말 정말 도움을 주셔가지고 제가 잘 마치고 3학년을 다시 돌아오게 됐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때 이 예레미야는 제가 처음 이제 외웠던 성경 구절이고요. 이제 그 상황에 가장 이제 정말 잘 맞는 구절이에요.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이 구절이 정말 저희 가정에 그리고 저의 모든 이 과정에서 이 너무 잘 맞는 말씀이거든요. 제가 항상 힘들어서 쓰러지려고 하실 때마다 저를 붙잡고 다시 일으켜 주신 하나님이 계셨기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내년 5월에 졸업을 해요, 4학년으로. 이제 졸업을 하고 대학원을 가려고 하는데, 사실, 저희 부모님께서 좋은 기회로 이제 그 극동방송을 이제 접하게 되셨잖아요, 북한에서. 그러면서 이제 여기 한국에서도 이제 그분들을 만나면서 일하는 환경을 보더니 저한테, 아, 너도 정말 이런 환경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이 그런 사랑이 충만한 곳에서 하는 게 어떨까? 이제 하면 너무 좋겠다. 그 환경을 보시고 너무 이제 평안해 보였나 봐요. 그래가지고, 아, 저는 그런 생각을, 제 전공을 살릴 생각만 했었지, 그런 쪽으로 이제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이번에, 아,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되어서 마음이 조금은 복잡한 상황입니다. 아직은. 과연 대학원을 가는 게 먼저일지, 아니면 제 직업을 얻는 게 먼저일지. 제 기도 제목은, 사실 저희가 탈북하기 전에 저희 아파트에 살던 꽃제비가 있어요. 이름이 철성인데, 그 친구가 이제 고난이 행군 때 아빠랑 같이 지내다가 이제 아빠가 돌아가신 거예요. 너무 아사로. 근데 이제 그 친구는 그걸 모르고 이제 밖에서 미꾸라지를 이제 잡아다가 그 살아있는 그 애를 생을 이제 아빠 입에 대면서 이제 아빠를 살리려고 했는데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저부터 그 친구가 아니에요. 사실 저한테는 오빠예요. 이제 그 오빠가 사실 눈이 너무너무 초롱초롱해요.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정말 구슬을 박아놓은 것처럼 너무 초롱초롱하고 너무 똑똑하게 생겼고 그랬는데 이제 아직도 기억나는데 그 친구를 포함해서 제 또래 친구들이 너무 다들 안전하게 그리고 배고프지 않게 잘 지냈으면 하는데 그게 제 제목입니다.

이렇게 허지훈 자매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꿈을 꾸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녀라는 정체성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준비하고 또 이끌고 계시다는 그 믿음을 바탕으로 오늘도 꿋꿋하게 걸어가고 있는데요. 허지훈 자매의 삶을 위해 그리고 이 땅의 자유를 찾아와 자신만의 꿈을 꾸며 나아가고 있는 수많은 탈북민분들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도 함께 응원해 주시고요. 또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탈북민 신앙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의 열매입니다. 오늘은 20대 허지훈 자매와 함께 이야기 나눴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다른 간증의 주인공과 함께 다시 찾아

간추린 소식.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한국의 7월 수출이 1000억 달러에 육박하며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조선일보는 우크라이나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러시아가 최근 공습에 북한산 미사일을 사용했다면서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을 강하게 비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아르헨티나를 공식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과 한 메르코수르 무역협정 협상 재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아프리카 콩고민주공화국에서 에볼라 바이러스가 확산이 계속되면서 확진자가 3,500명을 넘어서는 등 역대 두 번째로 큰 유행으로 번졌습니다. 연합뉴스는 미겔 디아스카넬 쿠바 대통령이 미국의 해상 봉쇄로 쿠바 국민이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면서 국제사회에 관심을 촉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미국 국무부의 사라 로저스 공공외교 담당 차관이 탈북민들과의 만남을 소개하면서 북한과 같은 폐쇄 사회에서 자유로운 정보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인공지능 확산으로 고용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가운데 손 기술과 현장 경험이 필요한 이른바 블루칼라 직종이 청년층 사이에서 새로운 유망 직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보위기관이 탈북민 가족에 대한 감시와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브로커를 활용한 통제가 확대되면서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으로 연합뉴스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7월 수출이 1000억 달러에 육박하며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 호조가 이어지면서 무역 수지도 300억 달러를 웃도는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7월 수출액은 988억 9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62.8% 증가했습니다. 월간 수출은 14개월 연속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고 조업 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도 41억 2천만 달러로 3개월 연속 4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특히 반도체 수출은 410억 달러를 기록하며 두 달 연속 400억 달러를 돌파했고 컴퓨터와 무선통신기기, 디스플레이 등 정보기술 품목도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자동차와 선박, 석유제품, 철강, 바이오헬스, 화장품 등 대부분의 주력 품목도 수출이 늘었습니다. 지역별로는 중국과 미국, 아세안, 유럽연합 등 주요 시장에서 모두 증가세를 보였으며 중동 수출도 올해 들어 처음으로 증가세로 전환됐습니다. 7월 수입은 685억 6천만 달러로 26.5% 증가했으며 무역 수지는 303억 2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앞으로 미국의 관세 정책과 보호 무역주의 확대, 중동 정세 불안 등 대외 불확실성에 대응해 수출 경쟁력 강화와 시장 다변화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우크라이나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러시아가 최근 공습에 북한산 미사일을 사용했다며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지난 30일 러시아의 공습으로 어린이 2명을 포함해 6명이 숨진 우크라이나 중부 크리비리흐 인근 공격에 북한산 미사일이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러시아가 북한과의 군사동맹을 통해 미사일을 확보하고 북한군을 유럽 전선에 투입하고 있다며 북한 정권과의 협력을 강하게 비난했는데요. 북한은 그동안 KN-23과 KN-24 등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러시아에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최근에는 추가 병력과 무기 지원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 연구기관은 러시아가 미사일의 정확도와 요격 회피 기술을 북한과 공유하고 있으며 그 대가로 북한은 우주,

핵 드론 관련 기술과 실전 경험을 얻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의 한 연구기관은 러시아와 북한이 북한 내 드론 생산 시설을 공동으로 구축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는 정보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러 군사 협력이 장기화될 경우 북한의 군사력이 한층 강화되면서 한반도 안보에도 새로운 부담 요인이 될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아르헨티나를 공식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과 한 메르코수르 무역협정 협상 재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말일인 지난 31일 아르헨티나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 대통령궁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리튬 등 핵심 광물과 에너지 식량 분야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브라질과 함께 메르코수르 핵심 회원국인 아르헨티나의 협조를 요청하며 5년째 중단된 한 메르코수르 무역협정 협상을 조속히 재개할 수 있도록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양국 정상은 세계 4위 리튬 매장국인 아르헨티나의 2차 전지 핵심 원료 공급망을 강화하는 방안도 의견을 나눴습니다. 이번 회담은 글로벌 공급망 불안 속에서 핵심 광물 확보를 위한 양국 협력의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이 대통령은 앞서 브라질과 칠레에 이어 아르헨티나까지 남미 3개 국가 정상회담을 마무리하며 희토류와 리튬, 구리, 셰일가스 등 전략자원 협력 확대에 집중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를 통해 경제 안보를 강화하고 남미 국가들과의 실질적인 경제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계속해서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아프리카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에볼라 바이러스 확산이 계속되면서 확진자가 3,500명을 넘어서는 등 역대 두 번째로 큰 유행으로 번졌습니다. 민주 콩고 정부에 따르면 현지 시간으로 지난 29일 기준 에볼라 확진자는 3,532명으로 하루 만에 90명이 추가됐으며 사망자는 1,55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현재 800여 명이 격리 또는 입원 치료를 받고 있고 626명은 완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유행은 민주 콩고에서 발생한 에볼라 가운데 가장 큰 규모였던 2018년부터 2020년까지의 유행을 넘어섰으며 전 세계적으로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서아프리카에서 발생한 대유행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입니다. 세계보건기구와 아프리카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이번 유행의 확산 속도가 매우 빠르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민주 콩고는 지난 5월 우간다와 함께 에볼라 발병을 선언했는데요. 우간다는 최근 마지막 환자가 퇴원한 뒤 에볼라 종식을 선언했지만 민주 콩고에서는 신규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면서 방역 당국이 확산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미겔 디아스카넬 쿠바 대통령이 미국의 해상 봉쇄로 쿠바 국민이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면서 국제사회에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디아스카넬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지난 31일 인민권력 전국회의 연설에서 미국의 경제 에너지 봉쇄로 지난 7개월 동안 연료 수송선이 단한 척만 입항했다며 이는 900만 명이 넘는 쿠바 국민에 대한 집단적인 처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봉쇄로 인한 경제사회적 피해가 인간으로서 견디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주장했는데요. 현재 쿠바는 하루 10만 배럴 이상의 원유가 필요하지만 자체 생산은 4만 배럴 수준에 그쳐 심각한 연료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장시간 정전과 단수, 식량과 의약품 부족 등 생활 전반의 위기가 이어지고 있으며 디아스카네 대통령은 미국의 봉쇄로 인한 누적 손실이 1,500억 달러를 넘어선다고 밝혔습니다. 쿠바 정부는 중국 베트남식 개방 모델을 참고한 경제 개혁과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미국은 이를 실질적인 변화가 아닌 보여주기식 조치라고 평가하며 제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미국 국무부의 사라 로저스 공공 외교 담당 차관이 탈북민들과의 만남을 소개하면서 북한과 같은 폐쇄 사회에서 자유로운 정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로저스 차관은 현지 시간으로 30일 상원 인사청문회에서 지난 4월 한국을 방문해 만난 탈북민들이 미국의 소리와 자유아시아 방송을 통해 접한 정보

정보가 새로운 세상을 알게 된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며 자유로운 정보는 사람들의 삶을 바꾸는 강력한 힘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의 대외 방송은 미국 외교 정책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평가했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로저스 차관을 미국의 소리와 자유아시아 방송 등을 관할하는 글로벌 미디어국 수장으로 지명했으며 상원 인준을 받으면 국무부 차관과 글로벌 미디어국 국장을 겸임하게 됩니다. 로저스 차관은 표현의 자유와 권위주의 국가의 허위 정보 대응의 중요성을 꾸준히 강조해온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로저스 차관은 앞서 탈북민들과의 만남이 가장 인상 깊은 경험 가운데 하나였다며 앞으로도 북한을 비롯한 폐쇄 사회에 진실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인공지능 확산으로 고용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손기술과 현장 경험이 필요한 이른바 블루칼라 직종이 청년층 사이에서 새로운 유망 직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배관, 기능공과 안전관리자, 목수, 타일공 등 기술직에 종사하는 청년들은 AI가 쉽게 대체할 수 없는 전문성과 숙련 기술이 가장 큰 경쟁력이라고 입을 모았는데요. 마이스터 고를 졸업한 뒤 대기업에 입사한 청년들은 배관과 설비 유지, 보수 같은 현장 기술은 자동화가 쉽지 않다며 기술을 통해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을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일부는 정보기술 분야를 전공했지만 AI 시대를 고려해 안전관리 등 현장 직무로 진로를 바꾸기도 했습니다. 청년들의 인식도 달라지고 있는데요. 채용 플랫폼 조사에서는 Z세대의 68%가 블루칼라 직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자동차와 반도체 생산직 등 전문 기술직은 높은 연봉과 고용 안정성을 갖춘 직업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용접과 전기 등 기술 교육 과정에 참여하는 청년층도 꾸준히 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앞으로 사무직 중심의 일자리가 감소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숙련 기술직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만 기술직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근무 환경과 처우를 함께 높여야 더 많은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전문 기술 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보위기관이 탈북민 가족에 대한 감시와 단속을 강화하는 가운데 브로커를 활용한 통제가 확대되면서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북 매체 데일리 NK에 따르면 함경북도에서는 보위원들이 브로커를 이용해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들과 연락하거나 송금을 받는 가족들을 적발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한 주민이 가족이 보낸 돈을 받으려다가 체포돼 공개 재판에 넘겨졌으며 거액의 뇌물을 낸 뒤에야 장기 수감을 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에서는 일부 브로커들이 보위기관과 연계돼 탈북민 가족을 신고하거나 신고를 빌미로 송금액 대부분을 가로채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또 일부 보위원들은 탈북민 가족들에게 자신들이 관리하는 브로커를 이용하도록 강요하며 송금 과정을 직접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식통은 이러한 방식이 외부 정보 유입을 차단하는 것은 물론 해외에 있는 탈북민들의 신원과 연락처 등 정보를 확보하려는 목적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는데요. 이로 인해 탈북민 가족들은 생계를 위해 외부와의 연락을 이어가면서도 감시와 처벌, 금전적 피해에 대한 불안 속에 생활하고 있다고 매체는 전했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8월 4일 화요일 대한민국과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화요일 우리나라는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가끔 구름이 많겠고요. 강원 동해안은 대체로 흐리겠는데요. 남한의 아침 최저기온은 23도에서 27도로 출발하겠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31도에서 3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북한은 전 지역 가끔 구름이 많겠는데요. 평안도와 함경도는 오후부터 저녁 사이 곳곳에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북한의 아침 최저기온은 19도에서 26도로 시작되겠고요. 낮 최고기온은 25도에서 35도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먼저 수도권과 강원도는 전 지역의 하늘이 종일 맑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은 파주 25도, 원주 24도, 강릉 23도, 낮 최고기온은 원주 37도, 파주 35도, 강릉 32도로 전망됩니다. 마찬가지로 전라도도 종일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여수와 완도에서는 하루 동안 약간 강한 바람이 불겠고요. 아침 최저기온은 고창과 여수, 완도 25도, 낮 최고기온은 고창과 여수 35도, 완도가 34도로 예상됩니다. 제주와 경상도 지역 하루 동안 맑겠는데요. 서귀포 지역과 경상도의 포항, 안동, 울진에서는 약간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제주 27도, 포항 25도, 울진 23도로 시작됩니다. 낮 최고기온은 제주 33도, 포항 31도, 울진 29도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북한 날씨입니다. 평안도와 황해도는 대체로 종일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안주와 강계, 희천에서는 오후에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안주와 강계, 희천 모두 25도로 출발합니다. 낮 최고기온은 안주와 희천 34도, 강계 33도로 예상됩니다. 함경도도 대체로 전 지역이 맑게 유지되겠는데요. 장진과 풍산, 무산에서는 오후에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아침 최저기온 장진과 풍산, 무산 모두 19도, 낮 최고기온 풍산 28도, 무산 27도, 장진 26도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남해 바다는 대체로 종일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파도의 높이는 0.5에서 최대 2m로 일겠습니다.

0: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는 종일 날씨가 맑겠고요. 파도의 높이는 0.5에서 1m 사이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1: 오늘도 샬롬 대한민국입니다와 함께해 주신 남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고맙습니다. 특별히 오늘도 방송을 함께 하시면서 0072 성도님께서 이렇게 사연을 남겨주셨어요. 오늘 이 시간에도 깨어계신 모든 분들과 특별히 방송을 듣는 북녘의 성도 모두가 하나님의 인도와 은혜를 가득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남북한의 많은 사람들과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으로 사연들 남겨주셔도 되겠고요. 북녘당에서 그리고 러시아 중국에서 저희에게 여러분의 살아가는 이야기 또 복음에 대해 더 알기 원하시는 분들 그런 내용들 편지나 엽서로 가능하시다면 보내주십시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대한민국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북방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찬양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린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평안한 시간 보내십시오. 샬롬. 북녘당에서 복음을 드릴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 70년 은혜 70년.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CBC Mission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새 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한 목사님께서는 그리스도인, 우리 주님을 따르는 기독교인을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을 선생으로 여기고 배우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을 따르고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은 마지막 저서 신앙서적 제자도라는 책에서 참된 예수님의 제자에게는 이런 여덟 가지의 특징이 있다고 이야기하죠. 첫 번째, 현대 풍조를 따르지 않고 다르게 산다. 두 번째, 그리스도를 닮아간다. 세 번째, 지적, 도덕적, 정서적, 영적으로 성숙해간다. 네 번째,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돌아본다. 다섯 번째, 최대한 단순하게 산다. 여섯 번째, 균형 잡힌 삶을 산다. 일곱 번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산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죽음에서 구원받았음을 믿으며 산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분별되어 살아가는 우리 주님 안에서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하면서요. 말씀에 날마다 가까이하며 순종하면서 우리 주님을 믿고 따르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소망과 함께 오늘의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출발할게요.

시편 23편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시편 23편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비록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음은 당신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당신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당신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 앞에 상을 펴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내 평생에 당신의 선하심과 인의가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우리 주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남과 북의 청취자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찬양 올려드립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오늘 누가복음 10장에 누가 내 이웃이냐? 페스타로치가 부모님의 사랑은 봄날 저녁 내리는 이슬과 같고 자녀의 사랑은 아름다운 꽃송이와 같다. 사랑의 비극은 이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무관심에 있다고 했습니다. 서울 억대 부자가 예수 믿고 난 후에 누가복음 14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읽고 자기 인생관이 완전히 변했다고 그랬죠.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이 너를 도를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라. 잔치를 배설하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과 전원 자들과 소경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저희가 갚을 것이 없는 거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니라. 그 말씀을 보고 자기 인생관이 변한 거예요.

0: 과거 사회의 저명 인사와 높은 지위의 사람들만 초청한 것이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거리에서 떠돌아다니는 거지나 시각장애인이나 신체장애인들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어 그들에게 인생을 살아갈 새 용기를 심어줬다고 합니다. 무관심이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사랑의 무관심, 이혼과 자살을 초래해옵니다. 동정의 무관심, 사고의 이탈자를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탕자의 아버지는 먼 거리에서 보고 있지 않고 달려가서 아들 탕자의 입을 맞췄다고 그랬죠. 예수님은 나병 환자, 문둥병자를 고친 것만 아니라 손으로 그들을 만져주셨다고 했습니다. 엘리사는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동정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살리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했죠. 열왕기하 4장 34절에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져 자기 입과 송장의 입에 자기 눈과 송장의 눈에 자기의 손과 송장의 손에 대고 그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살아나더라.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전심을 기울여서 죽은 과부의 아들을 살려줬습니다. 베드로는 안진뱅이에게 우리를 바라보라고 했고 우리는 금과 은은 없대 예수님의 이름으로 손을 잡고 일어나라, 벌떡 일어나서 걸어가고 성전 안에 들어가서 찬양을 했다고 했습니다. 목자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찾은 다음에 그 양 한 마리를 어깨에다 메고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5절에 또 찾은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왔다. 사마리아인 강도를 맞은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기름과 포도주를 발라주고 싸매 주었습니다. 사랑은 눈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손과 발과 지갑으로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랑의 실천이 필요한 때가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입니다.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저의 고향은 황해남도 해주시고요. 탈북하여 한국에 온 지 3년차 되는 김일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1: 언젠가 주님 안에서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며 서로의 안녕을 물을 수 있는, 주님 안에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날을 꿈꾸면서 오늘도 우리 북한에서 온 한 형제님을 자리로 모셔보면서 그 정착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황해도 해주에서 온 김일혁 형제님 자리로 바로 모셔봅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0: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네. 저희가 이곳에 오신 지 3년 차라고 시작하면서 또 인사를 나눠주셨어요. 네.
0: 2023년 5월 7일에 대한민국에 입국을 했습니다. 고향이 황해남도 해주시고요.
1: 네.
0: 예, 제가, 일가족과 함께, 먹선을 타고, 소해상으로 2시간 만에, 탈북을 했습니다.
1: 두 시간이요?
0: 네. 예, 뭐, 솔직히, 국정원 선생님들 말씀에도, 비행기를 타고 오신 귀순 그 탈북민 분을 제외하면
1: 네.
0: 제일 최연소로 빨리 오신 정리라고 하시더라고요.
1: 그러니까요. 예. 거기를 이제 부표를 안고 둥둥 떠다니다가 아니면 네. 헤엄치다가 오시는 분들도 덜어 듣기는 했는데 두 네. 시간이면은 꽤 빨리 오셨다라는 체감상.
0: 아 예, 저도 와 보니까 우리 탈북민 선배님들 과정을 다 지켜보니까요. 엄청 오랜 기간이 걸리셨고
1: 네.
0: 또 뭐 직행을 하신 분들 리스트를 봐도 뭐 이틀, 3일 혹은 하루 종일 24시간 이상이 걸렸거나 다 뭐 이런 케이스들의 분들이 대다수시더라고요.
1: 네.
0: 근데 제가 온 케이스는 2시간도 사실 채 안 걸리긴 했거든요. 근데 제가 황해남도 강령

0: 양양군에서 출발해서 연평도로 왔어요. 네, 그래서 사실상 뭐 북한의 레이더망을 피하려고 네. 일부러 조속 운행을 해가지고 넘어간 시간이라서요.
1: 네.
0: 사실상 뭐 고속으로 왔다면 30분 거리이긴 해요. 근데 이 과정을 레이더망에 안 걸리려고 일부러 조속 주행을 했어요. 그러다 나니 그래서 정확히는 1시간 반 정도 걸렸어요. 걸렸었고 그리고 한국에 와서 그러니까 연평도에 와서 해경의 구조를 받는 데까지 걸린 시간에 포함하면 그래서 안정될 때까지 거의 2시간 정도 걸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네. 제가 연평도는 안 가봤지만 네. 그 옆에 백령도에서는 네. 북한 땅이 그대로 보이더라고요. 네. 그러면 목선을 타고 오실 때도 뒤에 북한 땅이 계속 보이고 앞에도 연평도가 계속 이렇게 시야 안에 있었던 건가요?
0: 아 당연하죠. 네.
1: 그 부표를 안고 둥둥 그 인근에서 떠오신 분은 네. 이게 가다가 언제 물살이 뒤로 갈지 몰라서 네. 내가 다한 데가 북한인지 남한인지를 헷갈릴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0: 네. 그런 사례가 많아요. 아마도 오늘 이 시각에도 탈북을 시도하다가 체포되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제가 확신을 하는데요. 네. 당시에 살고 있을 때도 탈북을 시도해서 물에 몸을 던졌는데 물대를 잘 맞춰야 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그 인근에 살면서 물대 파악을 확실히 해서 이걸 손금보다 아는 사람이라야 이게 실수를 일 없는데
1: 네.
0: 거기에도 탈북을 할 목적에 외지에서 와서 바다에 몸을 던지는 경우에는 물대를 못 맞춰서 이게 물살이 바뀌면서 그러니까 헤엄은 엄청 많이 쳤는데 시간상 보면 몇 시간이 흘렀는데 그리고 밤중이라서 네.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돌고 돌다가 끝내는 다시 북한 땅인데 이분의 생각으로서는 여기 남쪽으로 오해를 하는 거죠.
1: 네.
0: 그래서 멀리서 보이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대한민국 만세를 외치다가 붙잡힌 분들의 사례도 쫓지 않게 봤어요.
1: 네. 그런 얘기를 들으셨어요. 해주에 계셨을 때.
0: 네, 예. 그렇게 붙잡힌 사람들의 얘기도 제가 한 서너 번은 들었어요.
1: 근데 배를 타고 가면 그러면 그렇게 헷갈릴 일은 없는 거죠?
0: 이게 배를 타고 오면서도 사실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있었으니까 가능한 건데요. 배가 북한에서 GPS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해상 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 그 GPS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기를 통해서 여기가 북방 한계선이구나를 네. 정확히 알 수 있고요. 그걸 넘어섰을 때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고요. 여기는 이제 한국 영해이기 때문에
1: 네.
0: 당시에 추격도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북한 경비정이 추격을 하다가 우리가 북방 한계선을 넘어섰을 당시에는 얘들도 다시 되돌아갔고요. 그러니까 NLL을 넘어섰을 때 얘들은 다시 더 이상 잡을 수 없는 상황인 걸 인지한 거죠.
1: 네.
0: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안심하고 또 그만큼 확실하게 준비를 한 결과인 거죠.
1: 근데 거기는 경비선들 외에는 그런 목선이 다니는 게 또 허락이 돼 있는 곳인가요?
0: 아, 사실상 저희가 탈북한 시기가 코로나 기간이었거든요.
1: 그래서 3년 전이면
0: 예. 네. 북한에서는 코로나 기간에 바다에 출항을 금지시켰어요. 그래서 일반 어민들이 바다업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1: 네.
0: 근데 이게 코로나 시기에 북한 당국에서는 선전용으로 지금은 확실하게 할 수 있는데요. 북한에서 당국에서 설명하기를 어떻게 설명했냐면 여기 한국에서 그러니까 남조선 괴뢰 도당이 유일무이하게 세계적으로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고 코로나 환자가 단 한 명도 발생하지 않은 우리 북조선의 코로나 병균을 유입시키려고 백령도와 연평도에 자국 내 코로나 환자들을 격리시켰다. 그래서 이 코로나 환자들의 생활 쓰레기를 이 우리 북조선 바다 쪽으로 방류를 시킨다.
1: 와.
0: 그래서 바다에 나가기만 하면
1: 네.
0: 물을 접촉하는 순간 코로나에 감염될 수 있는 요소가 엄청 커진다. 때문에 바다 출항을 하지 마라. 그래서 네. 그런 명목을 내걸면서 아무튼 바다에 못 나가게 했거든요. 그래서 당시로서는 출항하는 게 엄청 어려웠어요. 어려웠는데 제가 다녔었던 그 직장인 거죠. 그러니까 네. 이 직장은 코로나 기간임에도 딱 두 곳의 직장만은 의업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곳이 한 곳은 8호 수산사업소라고
1: 네.
0: 이게 숫자로 8자인데 이 8호 수산이라는 게 북한에서 김 씨 일가나 중앙당 고위급 간부들을 위한 식사를 보장하는

0: 하기 위한 그 의혹 활동을 하는 그런 조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고급 수산물을 잡아서 위로 올려가서 이 사람들 식탁에 오르는 반찬형인 거죠. 그러니까 이 기업선은 매일같이 출항을 해서 의혹 활동을 하고 또 다른 한 곳은 군부대 소속인데요. 그러니까 총참모부 소속으로 북한의 군대 외압을이 직장인 거예요.
1: 네.
0: 그러니까 이 수산물을 의혹 활동을 해서 수출을 해서 외화를 벌어서 한마디로 김정은의 돈주머니에 들어가는 한마디로 비자금 기업소인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기업소만은 직장만은 항상 의혹 활동을 하니까 북한 어민들의 당시 그 원성이 좀 높았죠. 그러니까 아니 우리 일반인들은 코로나에 감염될 수 있고 저기에 타서 작업하는 사람들은 코로나에 감염이 안 되나? 이런 의문이 들기 시작했죠.
1: 네.
0: 그러면서 불만은 표출 못하고 표출하는 순간 정치범이 되니까요. 그래서 그렇게들 살아왔고 당시로서 제가 느끼기에는 아 나는 탈북 계획을 이미 전부터 갖고 있었지만 내가 탈북을 하려면은 바닷가 출입이 원활하게 가능해야 되는 그런 직장에서 일을 해야 되겠구나를 포착하게 됐고요.
1: 네.
0: 그래서 들어가려고 마음먹었던 게 그 8호 수산이나 혹은 다른 이 군부대 수산에 들어갈 계획을 잡은 거죠.
1: 네.
0: 근데 8호 수산에서는 개인 배를 운영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더라고요. 국가 직장 배를 가지고 여러 명의 수많은 인부들이 함께 탑승을 해서 업을 하는 그런 구조더라고요. 그래서 8호 수산에 제가 들어간다고 해서 내 개인 배를 가져야만이 제가 원활하게 경로를 통해서 탈북이 가능한데 이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아 군부대 수산을 들어가자. 근데 군부대 수산은 거기는 내 개인 배를 가지고 들어가서
1: 네.
0: 국가에 얼마간의 외화를 상납을 하고 나머지는 내가 소비를 하는 그런 구조더라고요. 그래서 아 여기 시스템은 내게 적합하다 싶었고 그래서 사실 탈북을 하는데 함께 발을 맞춘 동업자가 저희 형제 간의 일을 진행을 했고요. 그러니까 내 아래로 남동생이 있었어요.
1: 네.
0: 동생과 또 저희 어머니 이렇게 해서 우리 가족이 의기투합을 함께해서 그리고 탈북을 계획하고 준비를 체계적으로 마쳐서 6개월 만에 탈북 준비가 끝났고요. 그래서 떠난 게 2023년 5월 네. 6일 밤 10시에 떠났어요.
1: 밤 밤에. 10시에.
0: 예, 밤 10시에 떠나서 온 가족이 함께 탔죠. 타서 그 목선을 타고 GPS를 확인하면서 탈북을 하는데 한 중간쯤 왔는데 이게 거리가 그저 15km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1: 네.
0: 근데 한 절반쯤 왔는데 추격을 받았거든요.
1: 북한군에요.
0: 네. 그때 추격받을 때 정말 그때 정말 그 심정은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었죠. 그냥.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판단으로서 온 가족을 몰살시키겠구나. 그런 불안감, 그런 두려움이 제일 먼저 있었고요.
1: 네.
0: 그리고 당시로서는 뭐 육지라면은 뭐 이게 뭐 어디 도망을 가고 숨을 은폐도 가능하지만
1: 그쵸.
0: 이게 그냥 수평선 날 바다 위에서 도망갈 네. 것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너무 위험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제가 유일하게 할 수 있었던 건 뭐 솔직히 북한에서 제가 신앙생활을 했었던 것도 아니고
1: 네.
0: 뭐 하나님을 뭐 영접한 것도 아니고 뭐 하나님에 대해서 알 기회가 거의 없었거든요.
1: 네.
0: 그래서 제가 한국 방송을 들으면서 극동 방송을 얼핏 지나가듯이 여러 번 들은 경험은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뭐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고 이해하고 살았던 과정이 아니었거든요.
1: 네.
0: 근데 오직 보이지 않는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그런 생각. 그러니까 생각이라기보다도 내 스스로 나도 모르게 그냥 올라온 말이 하나님을 찾게 되더라고요, 그냥. 그러니까 그 도망을 가는데 전속력으로 지금 속도를 내서 가고 있지만은 이 목선이다 보고 또 북한 경비성은 군선이니까
1: 네.
0: 속도 차이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 불보듯 뻔한 상황이었죠, 그냥. 그러니까 그냥 몸을 자세를 낮추고 거기서 한마디로 총 사격을 할까봐 기관총 사격을 하니까 그래서 그냥 납작 엎드려 있던 그 자세에서 나도 모르게 나온 게 하나님께 그냥 기도가 된 거예요. 거기 그 자체로 그냥 하나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저 온 가족 제발 꼭 필요하다면.

0: 내 목숨 하나 아삭하고 우리 가족 꼭 좀 살려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냥 그러면서 그냥 순서가 엇박인 상태에서 그냥 하나님께 그냥 그 엎드린 그 자세에서 그냥 주먹 꼭 쥐고 눈 꼭 감고 그냥 기도를 하면서 제가 뭐 소리 질러서 우는 건 아니지만은 막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더라고요. 그냥 그랬는데 당시에 달빛 밤이었어요. 그때가
1: 네.
0: 그 순간에는 달빛 밤이었는데 이 달빛이 그냥 순간에 먹구름으로 가려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눈을 꼭 감고 있는데 밝은 공간에서 눈을 감고 있는 느낌과 어두운 공간에서 감고 있는 느낌이 다르잖아요. 근데 이게 느낌이 왠지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세로 시간이 흐른 게 대략 3, 4분 정도 흘렀는데 좀 어두운 느낌 들어서 슬며시 눈을 떠보니까요. 그 달을 가려운 게 새까만 먹구름이 가렸는데 우리 배를 중심으로 반경 한 1km까지는 그냥 먹구름에 가려서 캄캄하더라고요. 근데 신기한 거 한 가지가 더 있는 게 그 따라오던 그 북한 경비정이 우리 배를 지나쳐서 앞질러 갔는데 사선으로 그러니까 우리 배를 직선이 아닌 사선으로 엉뚱한 방향에 가서 우리를 찾고 있는 느낌인 거예요. 그 탐조등 불빛이 그냥 언뜻언뜻 보이는데
1: 네.
0: 우리 배를 찔러서 사선으로 저 우리 앞인 거지 사실은 앞인데 네. 그 방향에 가서 헤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들 느낌에는 연평도로 우리가 탈북을 하는 걸로 느끼고 연평도 쪽으로 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연평도를 한참 밖으로 벗어난 쪽으로 우회를 해가지고 연평도 쪽으로 손해를 해서 들어갔거든요.
1: 돌아서 들어가셨군요.
0: 예, 근데 그 모든 상황이 사실 우리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아닌가 이런 저 확신이 많이 들더라고요. 제가 한국에 와서도 느끼지만은.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그 놀랐던 그 상황을 넘어와서 한국에 넘어왔는데 우리 동생이 배 선장이었어요.
1: 네.
0: 그러니까 배를 운전을 하고 있었는데 동생이 뭐라고 하냐면 한숨을 내쉬면서 듣도 보던 보단 하나님을 다 찾았네. 우리 동생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놀랍더라고요. 나도 엄청 하나님을 찾았는데 우리 동생도 같은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랬구나 하고서 속으로 생각을 했는데 우리 아내 역시 우리 어머니 역시 하나님한테 가서 빌었대요. 그냥 하나님만 찾았대요. 그냥 그 얘기를 네. 하는 게 엄청 신기했어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 온 가족의 간절함을
1: 네.
0: 듣고 응답을 해주신 게 아닌가 막 이런 그런 믿음이 막 생기더라고요. 그냥
1: 참 그렇게 북녘에서 라디오를 통해서 의도치 않게 들었던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이곳에 어떻게 무사히 그 첫 발들을 내딛으셨잖아요.
0: 네.
1: 그 모든 여정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이곳에서 내딛는 그 발걸음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동행하심에 대한 이야기 아 저희가 더 듣고 싶은데 오늘은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잠시 인사를 드리고요. 다음 이 시간에 함께 이어서 이곳에서 주님께서 주신 소망의 그림들 그리고 이루어가신 그 여정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황해도 해주에서 온 정착 3년차 우리 김일혁 형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0: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을 때, 조금 전 찬양 전에 함께했던
1: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부산에서 보내드리는 주파수 FM93.3MHz, 녹산중계소 FM96.7MHz, 출력 1kW, 호출부 호 HLQQ로 방송되는 FEBC 부산극동방송입니다. 부산극동방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복음선교 방송입니다. 부산극동방송은 24시간 방송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부산극동방송은 부산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105에 연주소를 두고 송신소는 북내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의 출연자의 의견은 부산극동방송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부산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부산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장대진 지사장입니다. 오직 순수 복음만을 전하는 부산극동방송과 오늘도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시간 되십시오. 여기는 FEBC FM 부산극동방송입니다. HLQQ.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이 시간 야고보서 1장 6절의 말씀으로 문을 열어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의 말씀. 그러나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오직 믿음으로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며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이미 승리하신 주님의 사랑 가운데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이 새벽의 문을 함께 열길 원합니다. 우리가 부르짖고 두드리고 찾을 때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실 줄을 믿으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8월 4일 2부 순서 출발할게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우체국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우체국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북방선교의 기수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우물정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문자 참여해주신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보내드립니다.

0: 사실 처음에는 거부감이 조금 있었어요. 이제 하나님이라든지 기독교에 대한, 근데 그 러시아에서 들었던 극동방송은 나에게 오아시스? 진짜 죽을 만큼 힘들었어요. 진짜 그 극동방송이 나를 살린 거라서 그냥 딱 진짜 사막의 오아시스.
1: 이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하면서 이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면 그거를 쫙 들을 때 뭔가 내 마음이 이제 그 공허함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허전한 그 느낌에서요. 아무 생각이 없더라고요.
2: 하나님 아버지 크게 아주 크게 영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3: 멀리 감춰두고 한국 날씨 들으면 맞는 거예요. 오히려 북한 날씨보다 날씨가 정확히 맞더라고요. 그래서 극동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북한에서부터 찬양 들을 때가 가사도 진짜 좋고 북한에서 뭐 일하고 뭐 스트레스 많이 받다가 그냥 이 찬양을 들으면 뭔가 그냥 마음이 녹아내리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저는 뭐 듣도 보도 못한 하나님에 대한 노래인데 왠지 모르게 그냥 그 방송을 처음 들은 날부터는 그냥 김부자 찬양 뭐 북한 노래보다 이게 찬양이 더 와닿더라고요.
4: 무슨 뜻인지 어떤 찬양인지는 처음부터 알지 못했지만 나에게 그저 위로가 되었던 수많은 찬양들, 그렇게 탈북 직전까지 극동방송을 들었던 이수현 자매님의 이야기 바로 만나봅니다.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 24시간 극동방송이 밤낮으로 우리 북녘 땅에 복음을 전하며 북한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 반응을 직접 듣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쉽지가 않죠. 그 사선을 넘어 강을 건너온 형제와 자매들 가운데 북한에서 또 북녘에서 극동방송을 들었던 이야기를 나누면서 극동방송이 북녘 땅에서 일했던 하나님께서 하신 이야기들, 그 역사의 한 장 한 장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 새로운 분을 모시고 또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눠볼 텐데요. 오늘은 황해북도 사리원에서 2년 전에 이곳에 첫 발을 내딛으신 한 자매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현 자매님.

0: 선배님 자리에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우리 남과 북에서의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과는 처음 또 만나는 자리인 것 같아요.
1: 네.
0: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1: 안녕하세요. 저는 불과 2년 전까지만 해도 지옥 같은 북한의 땅에서 살다가 2024년에 대한민국 서울로 온 이수연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2년 전에 이곳으로 건너오셨어요.
1: 네.
0: 저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2년 전에 이곳 땅을 처음 밟으시고 지금 정착한 지 어느덧 사계절을 두 번씩이나 맞이를 하셨는데
1: 네.
0: 그때의 그 얘기를 좀 더 여쭙고 싶어요. 북한에서 극동방송을 직접 그 라디오로 들으셨다고 제가 전해 들었어요.
1: 아, 네네. 잘 때 저녁에 새벽마다 이게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시간대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그냥 네. 채널을 돌리다 보면 그냥 재미없는 거는 솔직히 넘기거든요. 근데 왠지 이게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 찬양 들을 때가 정말 가사도 진짜 좋고 북한에서 뭐 일하고 뭐 스트레스 많이 받다가
0: 네.
1: 그냥 이 찬양을 들으면 뭔가 그냥 마음이 녹아내리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저는 진짜 처음 뭐 듣도 보도 못한 하나님에 대한 노래였는데 그래서 왠지 모르게 그냥 그 방송을 처음 들은 날부터는 그냥 김부자 찬양 뭐 북한 노래보다 이게 찬양이 더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왠지 모르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빠져들게 되고 그렇더라고요.
0: 근데 이게 처음 그 북한에서는 라디오 그 통로를 다 납땜해서 막아두거나 안 잘라두거나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1: 아, 맞아요. 그게 검열 단위거든요. 또
0: 네.
1: 검열 단위면서 그거 안 막아 넣은 집들은 벌금을 내야 돼요. 그게.
0: 근데 어떻게 들으셨던 거예요?
1: 아, 저희는 그 집안의 가정애가 그러니까 전자 그쪽으로 뭐 수리도 하시고 그런 분이 계셨거든요. 근데 그분한테 그냥 몰래 그냥 감춰놓고 그러니까 그분이 그거를 다니면서 덜은 거예요. 검열을 하는 거예요. 그분이 그러니까 저 그 동네에서 하니까 그냥 눈 감아준 거죠. 그래서 몰래 감춰두고 날씨도 진짜 한국 날씨 들으면
0: 네.
1: 그 라디오로 날씨를 듣거든요. 그러면 맞는 거예요. 오히려 북한 날씨보다 여기 라디오로 한국 방송이 날씨가 정확히 맞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날씨도 듣고 극동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북한에서부터 알았었어요.
0: 그럼 처음 그 방송을 들었을 때가 생각이 나세요?
1: 아, 그쵸.
0: 그 장면이?
1: 그 방송을 처음 이렇게 주파수를 돌리다가 그냥 듣는데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니, 듣도 모도 북한에서는 진짜 듣어보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그 하나님에 대한 소리가 나오길래서 하나님이라는 게 어떤 분이시지? 과연 나는 뭐 그냥 김부자 김정은에 대해서만 알고 지냈는데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도 나오면서 복음 통일에 대해서도 나오고 그리고 뭐 찬양도 나왔었고 이렇게 북한을 위해서 이렇게 얼굴도 모르시는 분들이 진짜 너무 간절하게 그 기도를 해주시는데 그게 진짜 가장 마음에 와닿았었어요.
0: 처음에 좀 무섭지는 않으셨어요?
1: 처음에는 약간 살짝 그냥 스쳐 지나가긴 했었는데
0: 네.
1: 한 번, 두 번 듣다 보니까 마음에가 더 와닿더라고요, 그게.
0: 계속 그러니까 극동 방송만 들으셨던 건 아니신 거죠?
1: 그렇죠.
0: 다 돌리고
1: 주파수를 돌리면서 뭐 개콘 같은 거, 재미있는 거 그런 거
0: 영상도
1: 나오면
0: 보시고.
1: 네, 네. 그러니까 TV로도 봤는데 그냥 날씨를 들으려고 많이 그 라디오를 사용을 했었거든요. 하다가 채널을 이렇게 돌리다가 뭐 탈북민 집사님이라고 하면서
0: 네.
1: 나와서 이렇게 간증도 해주시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탈북민? 하고 탈북민이라고 해서 북한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방송을 다 하네? 하면서 이렇게 들으니까 정말 네. 그분도 하나님의 진짜 하나님

0: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가 한 자기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1: 네.
0: 왠지 모르게 그게 공감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몰라도 이제 그냥 빠져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도 신기했어요. 네, 그냥 오히려 막 무서워서 떨면서 봐야 되는데
1: 네.
0: 그 찬양만 들으면 그냥 마음이 그냥 녹더라고요.
1: 그러면 2년 전까지 그곳에서 방송을 들으셨는데 네. 지금 또 신앙생활 하고 계시잖아요.
0: 네, 네.
1: 그럼 또 교회 다니면서 그런 찬양을 들으셨어요? 이 찬양이었던 것 같은데 했던 찬양들이 있으세요? 너무 또
0: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이던가
1: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0: 그거랑 근데 여러 가지 많은데 은혜였나? 은혜였어 하는 그 노래 그 노래가 제일 와닿았던 것 같아요. 진짜 가사가 진짜 좋더라고요.
1: 네.
0: 그러니까 제가 살면서 하나님을 몰랐었는데 그 하나님을 몰랐었다 그 노래 가사에도 나오잖아요.
1: 네.
0: 하듯이 이게 하나님의 한국 와서 다시 그 노래를 들으니까 내가 살아왔던 그 모든 그 삶이랑 그게 다 하나님께서 다 인도를 하시고 다 지켜주셨구나 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1: 북한에서는 은혜라는 단어를 김부자에게만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0: 네네.
1: 그래서 처음에 들었을 때 좀 이질감이 들지 않으셨을까라는
0: 전혀요. 전혀 안 들었어요. 전혀 안 들고 왠지 모르게 그냥 가슴이 뭉클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1: 네.
0: 진짜 하나님이 정말 따뜻한 분이신 것 같아요.
1: 그렇게 북한 땅에서 황해북도 사리원에서 2년 전까지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방송을 통해서 온기로 찾아가 주셨던 이야기들을 나눠주셨는데 저희가 오늘은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잠시 마무리를 하고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그곳에서 이곳까지 오시는 여정 가운데 또 하나님과 함께한 그리고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은혜의 여정들 또 방송 가운데 어떤 열매들을 맺게 해주셨는지 이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년 전에 이 땅에 2024년에 이곳에 온 황해북도 사리원의 고향인 이수현 자매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존중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가 돼야 될까요?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는 어떤 은혜가 있을까요? 오늘은 올바른 기도의 방법과 자세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기도,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는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처럼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로 인한 막힌담이 없어야 합니다. 즉 회개해야 한다는 말이죠.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이사야서 59장 1, 2절 말씀처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로 인한 막힌담을 허물어야 합니다. 또한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기도해야 합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하신 잠언 19장 21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또한 기도해야 하는데요. 요한복음 15장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올바른 기도의 방법이요 올바른 기도의 자세인 것입니다. 또한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도해야 함을 누가복음 18장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하며 하나님께서 불의한 재판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대목이 있는데요.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는 결코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믿음의 기도 올바른 기도의 방법과 자세 중에 제일 제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이 있는데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갓난 아이들이 신령한 젖을 순전한 마음으로 사모하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한 마음으로 사모하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고 성장하게 하신다고 하신 이 말씀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면 영접하는 자 곧 그림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신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응답의 역사를 누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바른 기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부모님들과 한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아빠 이거 해주세요. 엄마 이거 사주세요. 말하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네, 그 자녀하고 약속한 것을 기억하고 반드시 이루어주지요. 그런 것처럼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꼭 기도할 때 올바른 기도의 방법과 자세이며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응답의 징조가 보일 때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8장 44절 말씀에 일곱 번째 이르러서는 저가 고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응답이 될 때까지 엘리야가 기도했던 것처럼 간절히 일곱 번이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것처럼 응답의 징조가 보일 때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은요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려고 합니다. 기도 전에는 분주하게 하고 피곤하게 만들어서 기도 쉬는 죄를 범하게 하고 기도 중에는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고 여러 가지 생각으로 산만하게 만듭니다. 기도 후에는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어둠의 세력들을 격파시키시고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신다면 이것이 올바른

0: 기도의 방법이요 자세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믿음의 기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복음의 메아리 가족 여러분,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착한 사람이 되려고 할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용사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응답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이자 우리에 대한 사랑의 증거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삼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도 요한이 이렇게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했듯이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흘려보내기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말씀하시며 우리의 영혼이 잘되고 우리의 육체가 잘되어 우리의 생명과 풍성한 삶을 살기를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아뢰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평강을 우리의 마음속에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지켜주신다라는 뜻에서 감기평안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 구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구하는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에 이렇게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 응답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처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 말씀처럼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냐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냐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렇게 주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로 하나님과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나 강의 또 목회 사역을 감당할 때 이 말씀을 꼭 붙잡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기도의 응답의 은혜를 누리신 적이 언제입니까? 기도 응답 받은 은혜를 기억해 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기도해야 할 기도 제목들이 떠오르면 즉각 무릎을 꿇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십시다. 기도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고도의 영적 기술이요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누리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기도응답의 확신과 축복을 누리기 위해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는 복음의 메아리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 오늘의 복음의 여정 강일교회 정규재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8월 4일 화요일 날씨입니다. 오늘 북한은 저녁에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는데요. 평안도와 함경도 지역은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 기습적인 소나기가 만날 수 있어 외출 시 작은 우산 하나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19도에서 26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25도에서 35도까지 치솟으며 덥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서울과 제주가 27도, 평양과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목포, 여수가 26도로 보이고요. 강계와 춘천, 강릉, 포항이 25도, 신의주와 개성이 24도, 함흥과 해산, 청진이 23도로 전망됩니다. 최고기온은 서울과 춘천, 대전이 37도, 대구와 광주가 36도, 평양이 35도로 보이고요. 개성과 부산, 제주가 34도, 신의주와 강계, 포항, 여수, 목포가 33도, 해산과 강릉이 32도, 함흥 29도, 청진이 26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는 종일 날씨가 맑겠는데요. 파도의 높이는 0.5에서 1m 사이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남들보다 일찍 시작하는 이 새벽, 늘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도합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오늘의 날씨에 이어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합창단의 찬송으로 올려드렸습니다. 복음의 여정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사랑하는 남과 북의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영적 축복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주님의 크신 사랑 가운데 오늘 하루도 평안과 은혜와 기쁨과 감사가 차고 넘치기를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주신 줄을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제작 진행의 임지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0: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극동방송에서는 화재 발생 시 국민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불이 나면 누구든지 당황하고 공포감에 쌓여 판단력이 흐려지기 쉽습니다. 평소에 화재에 대한 대처 방안을 습득해 놓으셔서 안전사고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주변에 신속하게 알려 대피하게 하며 119에 신고해 정확한 주소를 전달합니다. 화재 신고 후에는 전기 스위치를 내리고 화재 종류에 따라 초기 소화에 대한 대응을 합니다. 전기나 기름으로 발생된 화재 시에는 물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대피 시에는 두 방향 이상의 피난로를 설정하고 연기에 질식하지 않도록 담요

시트에 물을 적셔 틈을 막고 낮은 자세로 바닥에 엎드려 짧게 숨을 쉽니다. 사업장에서는 화재로 인한 참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평소 피난 통로의 확보에 노력하고 철저한 피난 유도 훈련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적절한 대처로 화재로 인한 피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0: KBS 이메신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은 진실한 친구가 몇 명이나 있으신가요? 나이가 들수록 친구의 중요성을 느끼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어릴 때는 나이가 비슷하고 가정 환경이 비슷할 때 친구가 되고, 나이가 들면 이야기가 통하고 공감이 잘 되는 이와 친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참 신기한 게 친구와는 오랜만에 만나도 맨날 만나는 것 같이 생각이 되고요. 잠깐 만나도 그 시간으로 마음이 왠지 따뜻해지고 가득 찬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행복해지지요. 좋은 친구가 여러분의 주변에 있어지고 여러분도 누군가의 좋은 친구가 되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찬송 썸머 스페셜입니다.

저에게는 친구 같은 저희 교회 집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요. 나이가 저보다 몇 살 적고 사모와 집사가 친구처럼 지내는 것이 맞나 싶기도 하지만 알고 지낸 지 10년이 다 되도록 이야기를 하면 말이 통하는 공감대가 늘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는 것이 참 신기합니다.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물론이고 인간관계나 가족에 대한 상담 그리고 일에 대한 대화를 할 때까지도 그 누구보다도 말이 잘 통합니다. 가끔은 가족보다 나를 더 이해해주는 게 느껴지기도 하지요. 진정한 친구는 이런 것이 아닐까요? 살면서 진실한 친구가 요새 유행어로 찐 친구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 친구를 주신 주님께 이 시간 감사드리면서요. 찬송 썸머 스페셜 찬송으로 채워나가겠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이해해주고 공감해주는 진정한 친구가 되기에는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너무나 좋았던 사이였지만 서로의 이익을 추구할 때 부딪히는 상황이 오면 인간은 당연히 이기적으로 변하지요. 그러기에 좋았던 사이가 한순간에 틀어지는 경우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오랜 기간 좋은 사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양쪽이나 한쪽의 희생과 배려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심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내어주고 우리를 섬기심 같이 조금 더 내가 져주고 양보해주면 나는 누군가의 아주 좋은 친구가 될 것이고 내 옆에 좋은 친구가 남아있을 것입니다. 갑자기 친구가 보고 싶으시다고요? 전화나 문자 등으로 안부를 전하면서 내 마음도 전해보는 그런 시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극동방송도 또 여러분의 늘 친구니까요. 항상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남은 시간 찬송으로 채워드리면서 찬송 썸머 스페셜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무덥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오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평안을 전하는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2: 라디오 강단 라디오 강단 오늘 이 시간은 수원 중앙 침례교회 김장환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3: 오늘 말씀의 제목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 욥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래전에 호암 이병철 선생님께서 공수래 공수고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는 뜻의 붓글씨를 하나 써서 김재순 선생님에게 바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샘터라고 하는 월간 잡지를 하다가 무기한 휴관에 들어가서 교양지를 다시 발간할 수가 없어서 그거를 경영난으로 말미암아 온라인 경매사에게 내놨습니다. 붓글씨, 호암 이병철 선생님이 쓴 붓글씨, 공수래 공수죠.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얼마에 낙찰이 된 거 하니 1억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에 보니까 naked, 알몸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간다. 하나님께서 욥을 어떻게 평했는고 하니 욥은 온전하고 욥은 정직하고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욥은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 하나님께서 그 정도로 인정하시는 욥이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역경을 겪었느냐. 욥기 1장에 보면 욥의 시련 시작이 나옵니다. 재산 전부가 없어지고 또 10남매를 뒀는데 그 10남매가 제일 큰 형네 집에서 음식을 차려놓고 파티를 하다가 태풍이 와가지고 그 집 지붕이 폭삭 내려앉아서 10명의 자녀가 다 죽었습니다. 망한다 망한다 이렇게 망한 집은 내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자기 가장 친한 친구 세 사람이 와서 권면을 하는데 다 권면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네가 죄를 졌기 때문에 이러한 역경을 경험하는 거라고 계속해서 격려가 아니라 욥을 못 살게 구는 세 친구들의 말, 그거는 받아낸길 수가 있지만은 자기 백년을 같이 살자고 약속한 부인이 와서 잿더미에 앉아서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부스럼이 나가지고 너무 가려워서 깨어진 기왓장을 가지고 지금 긁고 있는데 고름과 피가 흘러나오는데 그것을 본 부인이 격려나 위로는 못할 망정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 집사람 욕하는

이거는 내가 견딜 수가 없지요. 내 욕은 해도 나는 감사할 수 있지만은 애꿎은 마누라 욕하는 사람들은 팔푼이라. 이 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있으면 귀찮고 없으면 못 살아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욥이 10남매 아들이 다 몰살했고 남은 거는 마누라 하나밖에 안 남았는데 그 마누라도 당신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랬어. 하나님께서 배필을 준 것은 서로 돕고 백년을 해루 살라고 주셨어요. 시련이 시작했다. 어떻게 재산 전부가 날아가고 자녀 10남매가 몰살을 하는 장면. 그런데도 욥은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했다 하는 말씀이 오늘 내용의 말씀입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신앙의 영웅들이 많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의로운 사람이 됐다고 했죠. 믿음으로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하늘나라로 옮겨갔다. 믿음. 믿음으로 요한은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다고 기록이 돼 있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순종하여 기업을 받았고 믿음으로 사라는 늙어 단산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믿음 때문에 아들을 잉태해서 이삭이라고 불렀어.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해 야곱을 축복했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을 했고 믿음으로 모세는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죄악 고난받는 것을 잠시 죄악에 누리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믿음으로 유월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내 맏아들을 뺏기지 않았고 믿음으로 홍해가 갈라지고 믿음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믿음으로 기생라합은 정탐꾼을 숨겨줬기 때문에 자기 가족이 다 살 수가 있었어.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는 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들은 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주일날 와서 성찬 예배에 참석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을 귀담아 듣는 여러분들이 되신 줄 믿습니다. 마틴 루터가 진실한 믿음과 열성적인 믿음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다 그랬어요. 믿음이 없이는 믿음이 없는 여성은 향기가 없는 꽃과 같다고 그랬어요. 좋아하는 향기가 없습니다. 참 저희 목사들은 선교사 데이빌 리빙스턴을 엄청 존경하고 늘 설교의 예화를 씁니다. 1841년 데이빌 리빙스턴이 처음으로 케이프타운에 도착을 했습니다. 리빙스턴은 많은 아프리카인들이 있다는 말을 듣고 무려 1000km를 걸어서 아프리카 내륙에 들어갔습니다. 이질에 걸리고 원주민들의 습격을 받고 사자에게 팔도 물리고 그는 계속되는 아프리카의 전도를 위해서 1000km를 걸어갑니다. 아프리카 내륙 깊숙한 곳에 리빙스턴이 들어간 데는 외부인은 그때까지 한 사람도 거기를 찾아온 사람이 없었습니다. 도대체 데이빌 리빙스턴은 왜 그런 어려움을 당하면서 아프리카를 갔을까? 목적은 하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리빙스턴은 위기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면 그 사명이 다할 때까지 나를 결코 죽지 않게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에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우리의 사명 때문에 생명도 바치고 재산도 바치고 아들도 바치고 딸도 바치고 사명 때문에 오늘
여호와의

찬양을 받으실지어다. 욥 신앙, 대단한 신앙이죠. 어떠한 환난, 십남매가 하루아침에 죽는 시련을 받고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용하며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것을 봤을 때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의 본이 되는 요홉의 신앙을 본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환난 때 그 사람을 알 수 있다고 했어요. 환난과 시련을 극복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됨됨이를 알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누가? 시험을 참는 자, 시련과 환난을 참는 자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고 했어. 환난 때 원망보다는 찬양을 하는 신앙. 요번 우스 땅에 의인이요 온전하고 정직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평을 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시련과 그 속에서 순전한 믿음을 지킵니다. 환난과 근심, 까닭 없는 실망. 요번 하나님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서 고난 중에도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드렸다. 하나님께서 요업의 신앙도 위대하지만은 나는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도 신앙도 대단하다고 봤어요. 다니엘서 6장에 다니엘은 포로가 됐지만은 얼마 안 가서 총리 대신이 됐어요. 그 나라에. 총리 대신이 세 사람 있는데 그 세 사람 중에서도 제일 으뜸가는 총리가 포로 다니엘이 된 거예요. 어떤 신앙을 가졌기에 내미 나라에 가서도 총리가 된다. 그 총리 중에서도 제일 높은 총리가. 내가 그걸 보면서 다니엘서를 좀 읽어봤어요. 다니엘이 내가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했다고 그랬어요. 다니엘의 신앙도 본받을 만한 신앙이고 욥의 신앙도 역시 우리가 본받을 만한 신앙입니다. 두 번째로 욥은 비방에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소유자였어. 누가 욕을 하더라도 누가 비난을 하더라도 누가 거짓 말을 하더라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 욥기 1장 22절입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않더라. 다른 사람은 다 비난을 해도 감당할 수가 있겠는데 자기 아내가 욥기 2장 8절에서 10절에 다 나오는데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그랬어. 왜 죽으면 그냥 죽으라고 그랬지? 왜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그랬느냐? 모든 일에 욥의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나는 다른 사람들이 비방은 참을 수가 있고 잊어버릴 수가 있는데 마누라가 바가지를 긁으면 참 힘들더라. 바가지 안 긁는 마누라 데리고 사는 사람은 행복한 줄 알으세요. 잠언 14장 1절에 무릇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우리 사람은 뭐 별로 비난을 안 해. 누구도 비난을 안 해요. 나한테도 안 해. 사실 아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땐 귀찮고 없으면 못 살아. 참 이상한 존재가 아내요. 잠언 31장에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어떤 사람이 좋은 아내냐? 좋은 말동무되는 아내, 좋은 동반자, 좋은 애인, 좋은 요리사, 좋은 세탁자, 좋은 친구, 좋은 격려해주는 아내. 빌그레임 목사님이 여기 와서 통역을 찾고 있는데 나더러 통역해라고 그래서 나 안 한다고 그랬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 그때 내가 우왕좌왕할 때 미국에 있는 친구들한테 물어봐도 시원한 답이 없어. 우리 사람한테 내가 봤어.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겠냐? 나 같으면 한다고.

그러더라. 왜? 이건 미국이 아니고 당신 나라인데 그러한 훈련을 받았으면 기회가 오면 해야지 왜 뒤로 빠지려고 그러느냐. 그 아내 한마디에 하기로 결심했어. 잘했죠. 기회는 한 번. 성경에 보니까 골로새서 3장 18절 19절 남편 아내들 잘 들어보세요. 아내들아, lady first. 남편들아가 아니라 아내들아, 남편에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아라. 아내는 남편의 성공을 좌우합니다. 잠언 18장 22절에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아내, 조금 모자라도 사랑하세요. 조금 모자라도 달라는 거 주세요. 조금 모자라도 안아주세요. 아,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좋은 아내를 보내주었다. 데세니오 호톤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세관에 근무했어. 근데 뭐 잘못해가지고 쫓겨났어. 네테니얼 호톤. 미국에서 공부한 사람은 네테니얼 호톤이 누군지 알 거예요. 이 사람이 실망해가지고 집에 돌아왔을 때 아내가 잉크하고 펜을 갖다 놓으면서 이제 집필을 하세요. 그렇게 하고 싶은 소설을 쓰세요. 격려에, 아내의 격려에 마지못해서 펜을 들고 소설을 쓰기 시작한 게 Scarlet Letter, 주홍 글씨. 우리는 영어 문학 배울 때 그 소설을 다 읽고 book report를 써내야 돼요. 이렇게 두꺼운 책이요, 그게. 내가 읽어봐도 재미가 없어. 왜? 이해가 안 되니까. 그래도 모든 영어 공부하는 대학생들은 Scarlet Letter, 주홍 글씨를 읽어봐야 돼요. 세계적인 명작을 내놨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그러한 어진 아내를 두었기에 네테니얼 호톤은 세계적으로 명작을 내 유명해졌습니다. 데일 카네기라고 하는 사람은 아내가 남편을 성공시키려면 다음 일을 삼가라고 경고했습니다. 아내들 잘 들어보세요. 남편들은 귀를 막아도 된다. 첫째, 잔소리를 삼가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둘째, 직장일에 참견하지 말아라. 세 번째, 남편의 능력 이상의 일을 강요하지 말라. 네 번째, 승패를 거는 큰 모험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참 아내들이 내가 많은 가정을 보고 또 상담도 해보면은 대부분 아내는 남편이 잘못한다고 그러고 남편은 아내가 잘못한다고. 친구의 비방에도 요번 흔들리지 않았지요.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입니다. 욥의 세 친구 권면한다면서 그에게 계속 압박과 핀잔을 주는데 주력을 했어요. 진실한 친구는 형제보다 귀하다고 그랬죠. 잠언 18장 24절입니다.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의리 있는 친구를 가지세요.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얻는다 그랬어요. 그 사람을 잘 모르거든 그 사람이 새기는 친구를 보라고 그랬어요. 명예나 돈이 있을 때 찾아오는 친구는 돈 떨어지면 떠납니다. 저를 미국 데려다가 공부시켜준 카로 파월스는 형님도 같고 저에게 둘도 없는 친구와 같은 사람입니다. 권력이 있을 때 사귄 친구는 권력 떨어지면 그 친구 떠납니다. 교인은 교회 친구를 사귀는 게 좋지요. 세상 친구는 떨어지게 마련입니다. 영국에 귀한 사람이 있었는데 어떤 음모에 가담을 한 것이 탄로가 되어서 피신했습니다. 그를 붙잡으려고 많은 관원들이 찾으러 다니다가 못 찾으니까

부인을 찾아갔어요. 부인, 남편 어디 숨었는지 부인은 아실 것이니 어서 말해보시오. 부인이, 예, 그렇습니다. 내 남편은 내가 숨겼습니다. 고백으로 그 부인을 찰스 2세 왕에게 끌려갔습니다. 영국의 왕 찰스 2세, 지금은 찰스 3세요. 엄하게 물었습니다. 그대 남편을 그대가 숨겼다고 하니 어디다 숨겼어? 만약 그대가 남편이 숨긴 곳을 말하면은 편안히 돌아갈 수가 있거니와 솔직히 고백하지 않는다면 무거운 고문과 형벌을 받을 거다. 어서 숨은 곳을 말하시오. 왕이 달구치니까 부인은, 왕이요, 그렇다면은 제가 고백을 하겠습니다. 내 남편은 다른 곳에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깊숙한 곳에 숨겨 놓았습니다. 왕이 찾을 수 있는 곳은 오직 그곳뿐입니다. 찰스 황은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못하고 그녀를 돌려보냈습니다. 한 나라의 왕도 마음속에 깊은 곳에 숨겨놓은 남편은 찾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결론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랴. 아무것도 예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가 없어. 마지막으로 요업은 절대 순종하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욥기 1장 19절에서 21절을 보면은 거친 들에서 태풍이 와서 집 네 모퉁이를 치매 소년들이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그 얘기를 들은 요업은 일어나서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으로 나왔사 또한 적신으로 돌아갈지라. 주신 분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분도 여호와시오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와, 대단한 신앙이다. 10남매의 자식이 죽었는데도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내가 모태에서 벌거숭이로 나왔사오니 벌거숭이로 돌아간다. 시험이나 환란에 3대 요소가 있다고 그랬죠. 첫째, 마귀의 시험. 이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시험. 사람의 시험. 이것은 자기의 욕심대로 미혹받는 시험이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시험. 우리를 복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시험이라고 그랬어요. 재물의 손상에 흔들리지 않는 욥의 신앙. 재물 때문에 신앙을 팔아먹는 사람 나 더러 봤어요. 영국의 유명한 철학자 프랜시스 베이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주머니에 작은 돈이 다른 사람 주머니 속에 있는 거금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돈은 비료 같다고 그랬죠. 그래서 사용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댔어요. 돈은 사용해야 돼. 돈 가지고 있으면 아무 쓴 돈만 내 돈이지 안 쓴 돈은 내 돈이 아니야. 이해가 가요? 내가 쓴 것만 내 돈이지 내가 안 쓴 거는 이건 누가 가져갈지도 몰라. 요셉이가 가져갈지 요한이가 가져갈지 에스리가 가져갈지 내 돈 아니야. 쓴 돈만 내 돈이야. 하나님 앞에 바친 돈만 천국에 기록이 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너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야 해.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을 못하느니라. 천국에 참 재산을 쌓아놓는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야. 재물이 신앙의 거침이 되는 수가 많습니다. 돈, 돈, 돈에 미친 사람 봤어요. 마태복음에 이러므로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보다 중요한 음식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며 몸의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며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의 천부께서 하나님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러기에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해진다. 재물이 영생의 장애물이는 될 수 없지요.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 찾아와서 제가 부족한 게 뭐가 있습니까? 십계명을 예수님이 나열해서 그거 나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이 너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내 재산을 다 팔고 나를 쫓아라. 재산이 많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버리고 재산을 택했어. 그 사람 어떻게 됐다고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를 안 믿고 떠났으면은 틀림없이 그는 지옥 가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이 큰 부자인 거로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을 했다. 그러면서 예수의 곁을 떠났다 그러죠. 돈. 자녀 손실에도 흔들리지 않는 욥의 신앙이에요. 자녀는 사실 재물보다 귀하지요. 재산을 택해요. 자녀를 택해요. 물론 자녀들을 택해죠. 내 아들아, 네가 무엇을 할꼬?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할꼬? 소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할꼬? 참 새벽밥을 해주면서 도시락을 두 개나 싸주면서 학교를 보내는 엄마, 자식이 대학에 붙고 봐야 되겠다는 어머니의 절대적인 신념 때문에 자기가 몸이 아파도 새벽에 일어나서 도시락 두 개를 싸주면서 자녀의 어깨를 두드리면서 그래 가서 열심히 해라. 남자는 기계를 만들고 어머니는 사람을 만든다고 그랬어. 주의 아들을 저 정도로 만들어 놓은 것은 아버지가 아니라 엄마예요. 욥 어찌 10남매가 귀하지 않겠어요? 어찌 눈물이 없겠어요? 애지중지 키웠던 그 애들이 장래 소망이고 자기가 의지해야 할 대들본데 다 갔어. 아들을 바친 한나 같은 사람도 있지요. 어떤 사람은 병고에 흔들리지도 않아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너무나 아파서 하나님을 외면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라고 생각했지. 나의 신앙을 위한 병이라고 생각할 때 저는 구약을 읽다가 나만이라고 하는 국방장관을 봤어요. 문둥병이 걸렸어. 자기 나라에서 문둥병 고칠 사람이 없으니까 포로로 잡혀온 하녀가 하나 있었어. 나만 장군 집에. 그 소녀가 저 우리 선지자한테 가면 저거 병 낫겠다고 자기 주모 주인 아줌마한테 얘기를 했어. 주인 아줌마가 얘가 그러는데 그 나라에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문둥병도 고친다니까 한번 가봐라. 임금님이 소개장을 써줬어. 그걸 들고 이스라엘 임금을 만나러 가는데 이스라엘 임금이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어떻게 문둥병을 고치느냐 걱정을 하고 있을 때에 선지자가 임금들어 그 못하러 걱정하십니까? 저한테 보내세요. 남한 장군이 선지자 대문 앞에서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선지자가 못 들어오게 어디 부정한 사람이 우리 집안에 들어오나 못 들어오게 그 대신에 요단강에 가서 일곱 번 들어갔다 나오라고 그랬어. 남한 장군이 화가 잔뜩 나. 우리나라에는 요단강보다 더 깨끗한 강이 있는데 내가 거기 가지 왜 너희 흙탕물 나는 요단강에 안 가려고 그러니까 그래도 참모들이 참 좋은 사람들인 것 같아 임 장군님. 참모 잘 둬야 돼. 아이 속는 심 작고 이 사람 그냥 가려고 그랬어. 말굽비를 돌려서 요단강에 간 거예요. 장군이 그래 이번에 담궈봐서 안 되면 넌 죽는다 그랬어. 그렇게 생각하고 들어가서 한 번 들어갔다 나오고 두 번 들어갔다 나오고 세 번 들어갔다 나오고 문득병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하고 맞는데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 마지막에 안 남은 너 임금도 죽이고 선지자도 죽인다.
내려가서 한참 있다 올라오니까

0: 살이 애기 살같이 문득명이 딱 날아갔어. 야, 나는 그걸 보면서 욥이 섬기는 하나님, 문득병도 고칠 수 있는 하나님이라구나. 모든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면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축복을 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잠언 3장 5절이에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내가 네 길을 안연히 행하겠고 네 말이 네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네. 그러니까 돌에 부닥쳐서 거치지 않는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우리 인생 하루에 세 끈이 먹으면 행복한 거예요. 너무 하나님이 주시면 받고 가져가시면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라디오 강단 지금까지 경기도 수원시 매산로에 위치한 수원중앙침례교회 김장환 원로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경기전화 031-229-9000번 수원중앙침례교회로 전화하시거나 부산전화 051-759-6000번 부산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 부산 극동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 책을 읽읍시다. 이달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두려운 일을 하는 것이답니다. 안호성 목사가 쓴 이 책은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따뜻한 이야기와 함께 풀어낸 책입니다. 두 번째 추천 도서는 고난 사전입니다. 허진열 목사가 집필한 이 책은 어린 딸의 간이식과 10년의 투병이라는 깊은 고난을 통해 경험한 하나님의 섭리와 위로를 담은 책입니다. 여름을 채우기 가장 좋은 시간, 책과 함께 마음의 쉼을 더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캠페인은 부산 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과 이 아침을. 주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진정한 기쁨은 깊고 강합니다. 우리 삶에서 무슨 일이 있든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일하심을 확신하기에 그 기쁨은 절대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진정한 기쁨은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알고 자신의 힘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는 데서 오기에 우리는 역경 중에도 기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기쁨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나의 하루하루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하루인지 아니면 하나님만 아니라 나조차도 기쁨이 없는 하루를 보낸 것은 아닌는지요.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이 떠오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네, 이 말씀을 오늘 기억하면서 오늘은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그런 기쁨의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오늘 준비된 첫 곡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서울 바하 합창단입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정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 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시편 51편 17절 말씀입니다. 덮는 것이 방법이다. 오늘의 큐티즈.

추억입니다. 화창한 날 산길을 걷던 소년이 언덕에서 돌뿌리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자주 다니는 길이라 다른 사람이 넘어질까봐 걱정됐던 소년은 다음날 삽을 가지고 와서 열심히 땅을 파헤쳤습니다. 다른 사람이 다치지 않도록 돌뿌리를 파내야겠어. 그런데 작게 튀어나와 있던 돌뿌리는 사실 아주 큰 바위의 일부분이었습니다. 파면 팔수록 거대한 바위가 드러났습니다. 반나절을 파내도 끝이 보이지 않자 소년은 결국 포기하고 파낸 흙을 다시 덮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흙을 모두 덮고 나니 돌뿌리가 사라졌습니다. 파낸 흙이 돌뿌리와 그 주변을 덮어 평탄한 땅이 된 것입니다. 온종일 땅을 파며 힘을 쓴 소년은 평탄해진 땅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튀어나온 돌만 흙으로 덮었으면 될 일인데 왜 힘들게 바위를 다 파내려 했지? 우리 마음의 돌뿌리를 제거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때로는 캐내는 것이 아니라 덮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로 우리 마음의 돌뿌리를 덮으십시오.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는 우리 마음의 모든 모난 부분을 평탄하게 하고도 남을 놀라운 은혜입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의 상처, 드러난 쓴뿌리도 주님이 주신 보혈과 사랑으로 덮어주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마음의 쓴뿌리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들을 주님의 보혈로 사라지게 하소서. 마음의 쓴뿌리나 무거운 짐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것들을 주님께 맡깁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팀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러시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곡,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아이노스 합창단의 찬양입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준비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접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FEBC.

0: 말씀의 샘터. 말씀의 샘터 오늘의 시간은 사상교회 장찬희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1: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런 장소 하나쯤은 있지 않습니까? 생각만 하면 정말 선명하게 떠오르는 기념비적인 장소, 기념비적인 순간. 잠시 한번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났던 곳, 주님의 그 강렬한 임재, 그 말로만 듣던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살아계심을 체험했던 곳, 그리고 목이 터져라 하나님 제 인생을 이제 주님을 위해 바치겠습니다 라고 외쳤던, 고백했던 바로 그곳 말입니다. 야곱에게도 그런 곳이 있었습니다. 그곳이 어디냐? 바로 베델입니다. 여러분, 야곱하면 어디가 장소, 어디가 떠오르십니까? 베델 떠오르죠. 여러분, 근데 성경을 잘 읽어보면요, 야곱이 베델에 머문 것은 단 두 번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하면 딱 떠오르는 지명이 베델입니다. 왜? 이유가 있지요. 그곳에서 20년 전에 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갈 때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 부모님에게 말로만 듣던 그 하나님을 생생하고 강렬하게 체험했던 곳이 바로 이 베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루스라는, 원래 이 베델이 루스라는 이름이었는데요, 이 루스라는 이름을 베델,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름을 자기 멋대로 바꿔버립니다. 물론 그 한 번의 만남으로 인해서 이 야곱이 사도 바울처럼 하루아침에 변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요, 이 만남을 통해서 이 만남이 야곱의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터닝포인트가 됐다는 사실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야곱에게 베델이라는 것은 은혜의 장소요, 은혜의 핫스팟. 좀 호흡하자. 은혜의 핫스팟. 핫스팟 뭔지 알죠? 핫스팟. 예. 그로부터 여러분 20년이 흘렀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었지는 않았지만요, 바로 앞달락에 보면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야곱은 하나님과 또 한 번의 깊은 만남, 뜨거운 만남을 가집니다. 그리고 20년 전에 세웠던 돌기둥을, 무너졌을 거 아닙니까? 그 돌기둥을 다시 세우게 됩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그 돌기둥을 다시 세운 행위는 단지 돌기둥 하나를 세우는 그 행위가 아니라 20년 동안 방치되었던 그 베델 성소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점에 따르면요, 야곱이 지금 돌기둥을 세우는 것은 어떤 의미냐? 무너졌던 그의 신앙, 무너졌던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다시 회복하고 재건하는 그런 상징적인 행동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그 특별한 만남이 있는 베델로부터 떠나는 장면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방금 제가 설명드렸죠? 베델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다시 뜨겁게 만났습니다. 설명드리지는 않았지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재확인해 주셨습니다. 축복의 확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머릿속에 무엇이 그러십니까? 이제부터 야곱의 인생에 어떤 일이 펼쳐질 거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까? 야곱의 인생에 이제 평탄할 거라는 우리가 상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는 모든 일이 술술 풀리면서 이제 야곱이 꽃길로 걸을 것 같은 그런 우리가 생각과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야곱이 베델을 떠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기가 목숨처럼 사랑하던 그 아내 라헬이 둘째를 낳다가 난산 끝에 결국 숨을 거두고 맙니다. 여러분, 베델에서 그 에브라시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게 에브라시 이제 베들레헴이라는 지역하고 거의 거리가 비슷하고 그 아마 비슷한 아마 동네를 말을 할 겁니다. 베델에서 베들레헴까지의 거리가 한 3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제가 구글 지도로 이렇게 검색을 해봤거든요. 도보로 얼마나 걸리냐면 6시간 30분 정도 걸립니다. 대가족이 이동할 것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하루 이상이 걸릴 거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베델을 떠난 지 채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이런 비극적인 일이 집안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에게 라헬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창세기 29장 2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라헬을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이전에 영국의 한 광고회사가 아주 큰 상금을 걸고 신문에 이런 퀴즈를 냈다고 합니다. 스코틀랜드의 에든버러에서 영국 런던까지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문제를 냈다고 합니다. 여러분, 답이 혹시 뭔지 아시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답을 제출했지만 그 중에서 상금을 받아간 사람의 답은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간다. 아, 사랑하는 사람이 없군요. 별 감동이 없네요. 여러분, 야곱이 이게 누구 이야기냐? 야곱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라헬을 위해서 7년을 며칠같이 여겼습니다. 심지어 장인에게 속아서 또다시 7년을 봉사하게 되었는데 그 7년마저도 룰루랄라 하면서 14년을 그대로 투자합니다. 여러분, 한 남자가 얼마나 사랑에 빠지면, 얼마나 사랑의 콩짝지가 씌이면 14년을 아낌없이 투자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감히 장담합니다. 저는 아내를 위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저는 아내를 위해서 얼마든지 14년을 투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해주지도 못하는데 이럴 때 점수라도 따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라헬의 죽음이 채 가시기도 전에 집안을 풍지박산 만드는 또 하나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에델 망대라는 곳에서 이 사건이 벌어지는데요. 이 에델 망대는요, 베들레헴 에브라스에서 거리가 여기도 얼마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학자들은 베들레헴 북쪽 근처가 아닌가.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베들레헴에서 라헬이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 비극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무슨 비극입니까? 첫째, 르우벤이 자기의 첩 빌하를 범하는, 동침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자식이 자기 아버지의 첩이나 아내를 취하는 사건은요, 이거는 단순히 성적인 범죄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의 아버지의 권한의 권리에 도전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압살롬이 그 반역을 일으켜서 다윗을 쫓아내지 않습니까?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압살롬이 제일 먼저 한 행동이 뭔지 아십니까? 옥상에다가 텐트를 쳐놓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아버지의 후궁을 백주 대낮에 취하는 행위였습니다. 여러분, 르우벤이 장자였다는 사실은요, 이것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르우벤이 어떤 의도로 빌하를 취했던지 간에 야곱의 입장에서는요, 비극의 꼬리를 물고 꼬꼬무한 일이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요, 장자 르우벤에 의해서 등에 칼이 꽂히는 그런 고통스러운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베델에 떠난 야곱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요, 꽃길이 아니라 감당하기 힘든 현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 인생하고 참 닮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한 그러한 베델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뜨거운 만남이 있었고 주님을 처음 만났던 곳, 그리고 정말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이 넘쳤던 그런 나만의 베델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제가 아까 제 간증을 말씀드렸죠. 제가 고신대학교에서 수련회를 할 그때 여름이었지 않습니까? 지금은요,

수련회를 하면요, 그 에어컨 빠방하게 나온 데서 지금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정말 시설 최적화시켜 놓고 정말 푹신푹신한 의자까지 만들어 놓고 숙면을 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고 수련회를 합니다. 그러나 라떼는 어땠냐면 그 고신대 운동장에 모리바닥에 앉아가지고 자결하는 태양빛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했습니다. 그날 비가 왔거든요. 비가 왔을 때에 천막을 치면서 식기를 들고 밥을 먹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도 좋았습니다. 비가 내리니까 국이 줄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줄지 않는 국을 먹으면서도 저는 행복했습니다. 왜 행복했을까요? 상황이 좋았어요? 환경이 좋았어요? 아니죠. 환경은 헬이죠. 좋지 않습니다. 열악했습니다. 그러나 뭐가 좋았습니까? 그곳에서 주님을 만난 겁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겁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내 신앙의 돌기둥을 세웠던 그 은혜의 자리, 그때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주여, 여기에 있는 것이 좋사오니.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주님의 영광을 보고 그렇게 주님 앞에 부탁했던 그 심정이 바로 우리의 심정이었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내려오고 싶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경험하고 은혜를 듬뿍 받았습니다. 이제는 내 인생이 뭔가 잘 풀리겠구나. 하나님을 만났으니 이제 뭔가 잘 되지는 못하도 그래도 뭔가 잘 풀릴 것 같은 희망찬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살아보니 인생이 그렇던가요? 어떤 분은요, 그 베델, 여러분의 베델 이후에 비교적 평탄한 삶을 살아오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지 않으실 거야. 대부분의 사람이 그 베델을 떠난 이후로 오히려 더 힘든 일이 생기고 예상치도 못한 그런 아픔과 고통이 여러분의 인생을 찾아왔던, 아마 그런 아픔을 겪으신 분도 계셨을 거고 지금도 그 고통을 겪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내 인생이 좀 나아질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힘들지? 신앙생활 하면 인생이 좀 나아질 줄 알았더니 왜 내 인생이 더 꼬이나? 실제로 많은 성도님들이 이렇습니다. 베델을 떠난 뒤에 어려움이 잇따라 찾아오면 마음이 흔들립니다. 아니, 하나님을 만났는데 왜 내 인생은 더 힘들어질까? 그러면서 낙심을 하게 됩니다. 아니, 심지어는요, 그때 내가 받았던 은혜가 진짜 은혜일까 하고 은혜 자체를 의심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야곱의 모습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생명처럼 사랑했던 라헬을 잃었습니다. 그 라헬이 숨을 헐떡이고 죽어가면서 그 마지막 막내의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 슬픔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그 해산의 고통과 끔찍한 고통과 그 죽음을 앞둔 그 비통함과 아픔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이름이죠. 여러분, 갓난쟁이를 두고 떠나는 그 부모 어미의 심정 이름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그 라헬이 유언과도 같이 남긴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야곱이 느꼈을 비통함과 애통함을 생각하면 그 베논이라는 슬픔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그대로 놔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베논이 슬픔의 아들에서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아들로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그 엄청나게 부정적 이름에서 엄청나게 긍정적인 이름으로 완전히 바꿔버리죠. 야곱이 왜 이름을 바꿨는지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야곱은 그 비통한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았음을 확실히 보여주는 행동이 바로 이 이름을 붙이는 행동이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경제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베델의 은혜입니다. 베델의 은혜는요, 야곱에게 닥치는 비극과 어려움과 고통을 피하거나 막아주지 않았습니다. 그가 처한 상황을 바꾸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베델의 은혜가 바꾼 게 있습니다. 뭘 바꿨습니까? 상황을 바꾼 것이 아니라 야곱을 바꿨습니다. 야곱, 그 상황을 바라보는 야곱을 바꿔버렸다는 사실이죠. 슬픔 중에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소망을 품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꿔버리더라는 사실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인터넷 온라인상에 남긴 글귀를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믿음은 고난의 현실을 바꾸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바꾸어준다.
믿음은 고난의 현실을 바꾸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바꿔준다. 여러분,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처한 상황을 바꿔주지 않을지라도 그 상황을 바라보는 우리 자신을 바꾸어준다는 사실입니다. 참 신비하지요. 우리는 은혜를 받기 전에 상황에 항상 휘둘렸습니다. 항상 상황에 매몰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고 나니 그 상황을 이해하고 믿음으로 품을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더라는 사실입니다. 상황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그런 신비로운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환경을 바꾸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을 바꾸는데 관심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처한 상황을 바꾸는데 하나님 관심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느냐?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의 환경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베델의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베델의 은혜는요, 시간이 지나면 빛바란 추억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베델에서 그 은혜를 베푸신 베델의 하나님은요, 우리와 늘 항상 함께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이 베델을 떠났어도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셨습니다. 야곱이 어디로 가든지, 야곱이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은 야곱과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23절부터 26절을 보십시오. 라헬의 죽음이라는 이 비극 가운데도 12번째 아들이 태어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여러분 몇 지파입니까? 12지파죠. 마지막 퍼즐이 완성되는 순간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비극적인 순간이었는데 하나님은 그 비극적인 순간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막힘없이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의 남은 인생을 여러분 창세기 35장 이후로 한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은 베델에서 떠나서 야곱과 항상 동행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야곱도 이 사실을 믿었습니다. 베델의 하나님은 베델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라헬이 마지막 숨을 거둔 그 에브라스에서도, 그리고 르우벤이 빌하를 범한 그 에델 망대에서도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함을 믿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그 비극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이 야곱은 절망하지 않고 베노니, 슬픔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바꿔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베델의 은혜 이후 야곱에게 나타난 가장 분명한 변화였습니다. 여러분, 20년 전에 야곱이 베델을 떠날 때에, 베델에 처음 가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야곱은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야곱이 잠에 깨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창세기 28장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이때 처음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야곱은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과 함께 계시다는 사실조차도 인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20년이 지나고 다시 또 한 번의 베델에서 하나님과 뜨거운 만남을 가진 그 이후에 야곱은 분명히 사실을 깨닫습니다. 뭘요? 하나님은 지금까지 나와 항상 동행해 오셨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베델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자신이 어디로 가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는 더 이상 베델이라는 장소에 혈안하지 않습니다.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베델의 은혜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베델의 하나님을 붙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 베델의 은혜는 자주 반복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특별한 은혜를 우리가 많이 여러 번 누리지는 않습니다. 저도 제 경험에 따르면 그 특별한 은혜는 단 두 번 정도를 누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베델의 하나님은요, 두 번이 아니고요, 제 평생에, 내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제 평생에 함께 있었음을 여러분, 저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는요, 오늘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피곤해서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주님의 은혜의 담비

는 여지없이 우리 가운데 내린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여러분 농담처럼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 번씩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한 은혜가 아니고 단비처럼 보슬보슬 내리는 은혜가 더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 그 은혜를 믿지 못하겠거든 한 달만 교회에 나와보지 마시라. 여러분 궁금하시면요 한 달만 교회 나오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예배를 통해서 어떤 은혜를 받고 있는지를 아마 체감하실 겁니다. 올 때는 몰라요 이 은혜를. 그러나 여러분 그 자리에 없어 보면 여러분 압니다. 매일 먹는 밥 있지 않습니까? 아내가 차려주는 그 밥, 그게 소중한 줄 모르죠. 그러나 그 밥을 강제적으로 먹을 수 없는 상황이 되면 그 한 끼를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특별하게 주어져야만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동행하셔서 항상 우리에게 특별한 하나님 평범한 은혜, 그러나 그게 특별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탁월한 기독교 변증가 C.S. 루이스는요 책을 많이 썼는데 그 중에 아주 독특한 책 한 권을 썼습니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고참 마귀인 스크루테이프라는 이 마귀가 자기 조카이자 신참 마귀인 웜우드라는 이 조카에게 어떻게 하면 인간을 유혹해서 넘어뜨릴 수 있는지를 편지 형식으로 가르치는 그러한 책입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굉장히 재미있을 겁니다. 그런데 8장 9장에 보면 신앙의 메마름이라는 아주 독특한 그런 통찰력을 주는데요. 루이스는 인간이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 영과 육을 함께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항상 신앙의 그 감정과 영성의 오르막, 그 산꼭대기 시기를 지날 수도 있고 그리고 메마름과 침체의 시기인 골짜기 시기를 지날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인간은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앙의 오르막과 내리막을 계속해서 반복할 수밖에 없는, 경험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고참 마귀는 이 신참 마귀에게 이렇게 조언합니다. 기독교인이 메마름의 골짜기로 지나고 있을 그때가 바로 기회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를 버리셨다. 너의 신앙? 너 그거 가짜야. 지금까지 믿음은 모두 내 착각이야. 이렇게 하면서 신앙을 포기하게 만들 절호의 기회라는 것이죠. 그런데 루이스는요 오히려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그 시기가 정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순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의역합니다. 제가 의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읽어 들어보십시오.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순간은 크리스찬이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도 감동도 느끼지 못하고 주변을 둘러보아도 하나님의 흔적조차 보이지 않는 메마름의 골짜기에 있을 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며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고백하며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할 때 사탄의 전략은 완전히 무너진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특별한 은혜가 있을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게 아닙니다. 일상 가운데 아니 우리의 은혜가 바짝 메마른 그 순간에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마귀는 우리가 어제의 은혜와 과거의 배달만 추억하면서 오늘의 고난 앞에 주저앉고 낙심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감정이 메마르고 우리 앞에 놓여있는 현실이 아무리 황량하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기를 소원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요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나도 한때는 그랬어. 나도 과거에는 그랬어. 나도 청년 때는 그랬어. 여러분 이거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이런 말 하고 사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추억을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뭘 믿고 살아갑니까? 추억을 믿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지금 그 추억 가운데서도 아니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추억에 박제되어 계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 역사 가운데 교회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베델은 여러분 언제였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보다 위대했던 베델은 여러분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제자들이 처한 상황이 변했습니까?

그들은 여전히 위협과 고난과 핍박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누가 변했습니까? 바로 제자들이 변했습니다. 두려움에 도망치고 두려움에 숨어있던 다락방에 숨어있던 그들이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예수의 증인으로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변화된 그들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복의 통로로 삼아주셨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델의 은혜를 베푸신 이유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을 바꾸시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러셨다는 건 사실입니다. 우리의 상황을 바꾸시기 위해서, 우리의 환경을 바꾸시기 위해서 우리를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바라보는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된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누구를 바꾸시냐, 무엇을 바꾸시냐, 내 옆에 있는 지체를 바꾸고 우리의 이 세상을 바꾸고 우리의 세상을 바꾸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복의 통로로 삼으신다는 사실이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 어떤 상황보다 크신 이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어떤 시련과 어떤 시험에도 무너지지 아니하고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는 축복의 통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샘터 지금까지 부산시 사상구 운산로에 위치한 사상교회 장찬희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부산 전화 051-303-9944번 사상교회로 전화하시거나 부산 극동방송 051-759-6000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남원주 침례교회 이정윤 목사님입니다.
1: 살아계시며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기억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부르짖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새벽을 깨우며 철야를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데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또 이 나라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으로 임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주 특별한 아침 서머 스페셜. 아주 특별한 아침 서머 스페셜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복음직의 겸디 김겸 PD입니다. 작심 3일.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들어본 말이고요. 또 생각해 본 말입니다. 특별히 연초 또 월초 뭔가 계획을 실천할 때 이런 말들을 많이 하죠. 결심은 거창했는데 며칠 지나지 않아 흐지부지 된 경험. 좀 슬프지만 우리에게는 참 익숙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결심과 계획보다 매일 주님 앞에 다시 서는 그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오늘 넘어졌다면 다시 일어나시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라면 오늘은 또 새로운 시작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주 특별한 아침, 오늘 기쁨으로 함께하실까요?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면서 힘차게 문을 열었습니다. 온 기장이의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그리고 레베카 헨릭의 해보다 더 밝은 천국 함께 나눴어요.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복음지기 겸디 김겸필입니다. 네, 작심삼일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출발했습니다. 오늘 8월의 이제 첫 번째 화요일인데요. 우리가

월초 또 연초 계획을 세워놓고 이 계획대로 하지 못해서 참 슬퍼할 때가 많잖아요. 하지만 이 작심삼일의 이유 또한 우리는 알고 있음을 기억하는 이 아침이면 좋겠어요. 실은 결심이 오래가지 않은 이유는 새로운 것을 더 채우려고만 하기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채우기 전에 먼저 내려놓는 삶, 그리고 비우는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가르쳐주셨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은혜로 채우기 전에 무엇을 비우길 원하실지 함께 묵상해보는 이 아침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키워드 썸머도 주제는 바로 비움인데요. 오늘 그 전에 성경 퀴즈 하나 내면서 함께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성경 퀴즈예요. 인물 퀴즈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자신의 세관과 재물을 기꺼이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른 제자가 있는데요. 이 제자는 누구일까요? 네, 정답 아시는 분들은 샵 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 한 명인데요.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 기꺼이 자신의 재물을 내려놓고 또 자신의 세관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른 제자가 있습니다. 바로 이 제자의 이름을 지금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 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지금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 퀴즈 정답을 맞추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두 분께 수영들 카페 이용권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누구일까요? 자신의 것을 막 채우려고 하다가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자신의 것을 비우기 시작한 제자이기도 하죠. 힌트를 드리면요. 복음서를 자신의 이름으로 남긴 제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열두 제자 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르기도 하고 제일 먼저 나오기도 해요. 자, 과연 이 제자는 누구일까요? 샵 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지금 바로 정답 보내주시면서 이 아침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자 참여도 가능하고요.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으시고 회원 가입하신 후에 부산 채널로 설정하시고 실시간 메시지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동일하게 정답 보내주시면 선물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찬양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의 정답 기다립니다. 모든 이의 뛰어난 이름 더블헤드 워십의 찬양 함께 나눌게요.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부산극동 방송 아주 특별한 아침 서머 스페셜 함께하고 계십니다. 현재 시간 아침 7시 17분 28초 지나가고 있고요. 앞서서 오늘 성경 퀴즈 함께 하면서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은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인물 퀴즈 드렸어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자신의 세관과 재물을 기꺼이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른 제자가 있습니다. 과연 이 제자의 이름은 무엇일까요가 오늘의 퀴즈입니다. 복음서를 자신의 이름으로 남긴 제자고요. 저희가 예수님의 열두 제자를 한번 읊어봐 라고 했었을 때 제일 먼저 나온 이름이기도 해요. 습관적으로 나오기도 하죠. 자, 과연 이 제자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네, 5799번님, 7027번님, 5157번님 이렇게 정답 지금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5157번님 오늘 문자 처음 보내주셨어요. 더운 여름 출근길 택시에서 흘러나오는 극동방송 은혜로운 아침입니다 하시면서 베드로라고 남겨주셨는데요. 베드로는 어부였죠. 설명을 들으시면 자신의 세관과 재물을 내려놓은 제자입니다. 자, 과연 이 제자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5157번님 다시 한번 도전해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출근길 택시에서 이 방송 듣고 계시다고 했는데 우리 택시 기사님 오늘도 극동방송을 통해서 전도의 역사를 펼쳐나가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정답 기다릴게요. 지금 흘러가는 찬양 나의 사랑하는 책 토브워십의 찬양인데요. 마칠 때까지 여러분들의 정답 기다려볼게요. 어머니.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아주 특별한 당신. 지금 여러분께서는 부산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생방송 아주 특별한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 사랑 안에서 행복하세요.

찬양이 흐르고 말씀이 살아나는 여름, 아주 특별한 아침, 키워드 서머. 찬양하고 은혜 아래 머물며 말씀을 묵상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아티가 서머 스페셜 키워드 서머. 이 시간은요, 매일 하나의 주제를 정해 함께 말씀 묵상하고 결단의 기도로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네, 오늘의 키워드는 바로 비움인데요. 앞서서 성경 인물 퀴즈 드렸습니다.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자신의 것을 비우고 제자의 삶을 시작한 이 인물의 이름을 맞춰주시는 겁니다. 라고 퀴즈를 드렸는데 조금 헷갈리시는 것 같아요. 열두 제자라 하니까 헷갈리신 것 같은데 우리 3061번님 방금 들어와서 설명 못 들었는데 처음만 들었어요. 혹시 이 사람?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정답 맞춰주셨고요. 7027번님 다시 한번 도전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자신의 세관과 재물을 기꺼이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른 제자가 있습니다. 과연 이 제자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자, 힌트 드리면요, 복음서를 자신의 이름으로 남긴 제자입니다. 자, 신약 성경을 펼쳐보면요 제일 먼저 보이는 이름이기도 해요. 자, 정답 아시는 분들 샵 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지금 바로 정답 남겨주시면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인물이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랐을지도 한번 함께 묵상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비움이라는 주제로 어떤 이야기 함께 묵상하게 될지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가디스니엘 찬양 함께 나누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정답 기다려볼게요. 정답 맞추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수영뜰 카페 이용권 선물로 드릴 예정이니까요. 이 여름 한 번 더 도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부산극동 방송 아주 특별한 아침 서머 스페셜 함께하고 계십니다. 현재 시각 아침 7시 27분 35초 지나가고 있어요. 오늘 비움을 주제로 함께하는데요. 오늘 제사의 이름 한번 맞춰보시자 라고 퀴즈를 드렸습니다. 자,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자신의 세관과 재물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른 이 제자의 이름은 무엇일까요가 오늘의 퀴즈였고요. 자, 오늘의 퀴즈 정답은 바로 마태였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정답 보내주셨는데요. 3891번님 오늘도 승리하시고 복된 날 보내세요 하시면서 마태 보내주셨고, 우리 0688번님 의정부에서 듣고 있어요.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이 시간 방송 듣고 계시는데 정답 맞춰주셨습니다. 또 5157번님 4158번님도 정답 들어와 주셨어요. 오늘 선물 받으실 분들께는 방송 후에 개별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비움을 주제로 함께하는데요. 오늘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28절부터 한번 나눠드릴게요.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오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멘. 네, 오늘 이 비움을 주제로 함께하는데, 우리가 지금 19일차 키워드 선머 함께하고 있어요. 이 기도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과연 내게 비유라고 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내 안에 비워야 할 것은 무엇인지 이 아침 함께 묵상하면서 나아가는 귀한 아침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묵상글 그리고 오늘의 기도문 함께 받으시면서 키워드 썸머 함께 누리길 원하시는 분들은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비움이라고 보내주세요. 비움이라고 보내주시면 오늘의 본문 말씀 묵상글 기도문 함께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지금부터 8시까지 비움이라고 보내주세요.

있으시면 함께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들어와 보시면 되겠습니다. 찬양 함께 나누고 잠시 후에 오늘의 묵상글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예라모십의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함께 찬양하실까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부산극동방송 아주 특별한 아침 썸머 스페셜 키워드 썸머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주제 바로 비움인데요. 오늘 하나님 안에서 내가 비워야 할 것은 무엇인지 잠잠히 묵상해보는 이 아침이 되면 좋겠습니다. 함께 묵상하며 나아가길 원하시는 분들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비움 오늘 비움이라고 보내주시면 오늘의 묵상글 그리고 기도문까지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키워드 비움. 컵에 물이 가득 차 있으면 새로운 물을 담을 수 없죠. 우리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걱정과 조급함, 때로는 인정받고 싶은 마음, 내 뜻을 이루고 싶은 욕심이 어느새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곤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비우기를 원하실까요? 오늘 본문 속 세례 요한의 고백 속에서 그 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멘. 세례 요한은 자신이 사라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이 자신의 가장 큰 기쁨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나의 뜻을 조금 비우면 순종이 그 자리를 채울 것입니다. 염려를 조금 비우면 평안이 그 자리를 채울 거고요. 인정받고 싶은 마음을 조금 비우면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기쁨이 가득 차게 됩니다. 오늘 하루 무엇을 더 채울지 고민하기보다

장극동 방송 아주 특별한 아침 서머 스페셜 오늘 키워드 썸머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키워드 바로 비움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비워야 할 것을 잠잠히 묵상해보는 이 아침. 이제 오늘의 기도문으로 함께하는데요. 오늘의 기도문 받아보길 원하시는 분들 샵0933 우물정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비움이라고 보내주세요. 비움이라고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오늘의 기도문 보내드립니다. 함께 받아보시고 한 목소리로 그리고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저의 마음과 삶을 돌아보니 주님보다 앞서 붙잡고 있는 것들이 참 많았습니다. 염려와 욕심, 두려움과 고집, 내 뜻을 이루고 싶은 마음까지 제 힘으로는 온전히 내려놓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이 시간 하나하나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제 안에 주님보다 더 크게 자리한 것들은 주님께서 친히 비워주시고 그 빈자리를 주님의 사랑과 평안 그리고 주님의 뜻으로 가득 채워주세요. 제 삶 속에서 제가 드러나기보다 예수님이 더욱 드러나길 원합니다. 오늘도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사랑이시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조상극동 방송 아주 특별한 아침 서머 스페셜 오늘 키워드 서머 비움을 주제로 함께 했는데요. 계속해서 오늘의 묵상글 그리고 오늘의 기도문 받아보길 원하시는 분들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비움이라고 보내주시면 바로 보실 수 있는 링크 주소 보내드리니까요. 지금 놓치신 분들 꼭 비움이라고 보내시고 받아가시고 각자가 거한 그 자리에서 함께 묵상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의 묵상글에서 이 부분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내 고집을 조금 비우면 그 자리에 순종이 들어오고 염려를 조금 비우면 평안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을 조금 비우면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기쁨이 채워지게 됩니다. 이 부분이었어요. 이 부분 함께 묵상하면서 아, 내 안에 필요한 게 바로 지금 이것이구나.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나됨을 구하는 그 마음을 조금 비우면 그 안에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것들이 채워지는구나. 이 마음을 오늘 묵상했는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것으로, 어떤 주님의 것으로 채워주실지 새로이 기대가 되는 하루가 됐습니다.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도 함께 묵상하시면서 나의 것을 비울 때 어떤 주님의 은혜가 채워질지 기대함으로 비움의 시작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들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비움이라고 보내주시면 바로 링크 주소 받으실 수 있어요. 지금부터 8시까지 들어오셔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움이라고 보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카페 이용권 선물로 보내드리니까요. 오늘 육으로도 채워지고 또 영적으로도 채워지는 귀한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비움이라고 보내시면서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이 마음 전하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복음지게 겸디 김겸 PD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교육 캠페인 행복한 교실 만들기 사랑이 정답입니다. 마음을 채우는 쉼표 건강한 여름방학 쉼 없이 달려온 한 학기가 지나고 어느덧 초록빛 여름방학이 찾아왔습니다. 성적에 대한 걱정,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우리 아이들의 마음의 방이 혹시 지쳐있지는 않나요? 진정한 성장은 치열한 달리기뿐만 아니라 잠시 숨을 고르는 쉼표 속에서도 이루어집니다.
1: 얘들아, 한 학기 동안 정말 수고 많았어. 이번 방학에는 책상 앞을 조금 벗어나서 자연을 만끽하고 가족들과 더 많이 눈을 맞추며 마음을 채워보렴. 건강하게 충전하고 더 밝은 모습으로 만나자.
0: 알찬 휴식으로 더 크게 도약할 시간. 아이들의 건강한 쉼을 부산의 온 공동체가 함께 응원합니다.
2: 행복한 교실 만들기. 사랑이 정답입니다.
0: 이 캠페인은 부산광역시 교육청과 부산극동방송이 함께합니다.

0: 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할렐루야,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 복된 하루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신약성경 베드로 전서 3장 15절로 16절 말씀을 본문으로 선한 양심을 가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에는 숨겨진 한 가지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다빈치가 이 그림을 그릴 때 예수님의 모델을 찾기 위하여 어느 날 성전에 들어가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때 성전 한 구석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한 청년이 있어서 다빈치가 가까이 가 살펴보니 예수님과 흡사한 점이 많았습니다. 평화로운 모습과 자비로운 인상, 어디에는가 위엄이 있고 눈에는 빛이 넘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빈치는 이 사람을 데리고 가서 예수님의 모델로 삼고 예수님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열두 제자의 모습도 그려가는 가운데 가롯 유다의 모델을 찾게 되었습니다. 가롯 유다의 모델을 찾던 중 어느 날 술집에서 술에 만취한 청년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청년을 보니 가롯 유다의 모델이 되기에 흡사한 점이 많아 보였습니다. 눈에는 살기가 흐르고 얼굴 표정에는 탐욕이 넘치고 있었으며 행동을 보니 꼭 정욕에 빠져서 미친 사람과 같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다빈치는 이 사람을 가롯 유다의 모델로 그려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고 가까이 가서 자세히 보았더니 놀랍게도 이 사람은 몇 년 전에 성전에서 만난 그 기도하는 청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다빈치는 이 사람을 가롯 유다의 모델로 삼고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에 예수님의 모델과 가롯 유다의 모델은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숨겨진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 속에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은 누구나 두 가지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선한 사람이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사탄의 형상을 지닌 악한 사람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은 누구나 두 가지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가능성의 결정적인 요인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 속에 있는 양심입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고 잠언 4장 23절에는 말씀했습니다. 또한 잠언 23장 7절에는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삶의 동력과 근원이 양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과 그 생각이 어떠한가에 따라 그 삶과 그 인생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행복과 불행, 성공과 실패는 그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과 삶 속에서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중요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첫 번째로 선한 양심을 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선한 양심을 버리면 개인이 병들 뿐만 아니라 사회와 나라가 병들게 됩니다. 서로 속이고 미워하며 자신만 아는 후한무치한 사람들만 가득한 세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와 나라가 병들게 됩니다. 무질서와 부정과 부패, 폭력이 난무한 살벌한 세상이 될 것입니다. 일찍이 동양의 맹자는 말하기를 사람은 닭이나 개를 잃어버리면 찾으려 하여도 양심을 잃어버리면 찾을 줄 모르니 그 어리석음이 크도다라고 탄식했습니다. 오늘날 개인과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중병은 바로 마음의 부패입니다. 선한 양심을 버리면 교회가 병들고 믿음의 배가 파손됩니다.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도 될 수 있지만 후한무치한 짐승만도 못한 악한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선한 양심을 버리면 세상과 마귀의 종이 됩니다. 세상과 마귀에게 점령을 당한 마음은 죄와 사망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바울은 그가 아끼는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손하였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파손되면 땅에서나 하늘에서나 우리의 생명은 약해지는 것입니다. 선한 양심은 마음속에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선한 양심은 영혼의 지성소입니다. 선한 양심은 마음의 등불입니다. 그러므로 선한 양심을 버리면 심령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을 깨달지도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양심의 보루인 성도가

교회가 선한 양심을 버리면 이 세상은 어두움과 절망뿐이요. 더 이상 소망을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선한 양심을 지켜야 합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예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은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도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가롯 유다는 은밀하게 주님을 배신했지만 베드로는 사람들 앞에서 그것도 세 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가롯 유다와 같은 양심을 가졌다면 목매달아 죽으러 갈릴리로 가야 했을 것입니다. 아니면 갈릴리 바다에 몸을 던져 죽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양심은 가롯 유다와는 달랐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을 찾는 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절망하고 낙심하면서도 죽으러 가는 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믿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는 양심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께 하신 말씀을 생각하며 심히 통곡하고 회개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이 주시는 선한 양심입니다. 베드로는 성령이 준 그 선한 양심으로 회개하며 하나님을 찾는 놀라운 진리와 은혜를 체험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에게도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성령이 준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이 준 선한 양심을 지키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선한 양심을 받았으면 이 선한 양심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선한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을 보면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시려는 편이 곧 침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양심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선한 양심을 갖게 되면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고난과 고통을 당할 때도 질병이나 슬픔이 있을 때도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매사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바른 뜻을 구하게 됩니다. 이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길 힘과 피할 길을 주시고 우리에게 더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비춰보고 늘 자신을 깨달아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등이요 내 발의 빛이라고 말했습니다. 말씀은 내 앞길을 밝혀주는 등대입니다. 내 발, 즉 나의 깊은 곳까지 비춰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영적인 렌트겐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 읽기와 듣기, 묵상을 게을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선한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는 또한 성령의 음성에 민감해야 합니다. 본래 인간의 양심은 하나님께서 대화할 수 있는 장소로 만드셨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양심은 단지 도덕적인 선악의 판단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소인 것입니다. 성령은 오늘날에도 주님을 믿는 모든 자녀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말,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내게 위로와 소망의 말씀도 주시지만 잘못에 대해서 책망도 하십니다. 성령의 책망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즉시 자복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야 꺼리낌 없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선한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해야 합니다. 사람은 죄로 오염된 양심을 깨끗게 하려고 스스로 수양도 하고 공부도 합니다. 그러나 수행이나 교육과 환경이 그 사람을 근원적으로 변화시키지는 못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십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겠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주님의 보혈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한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는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면전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천지, 지지, 아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중국 후한 시대에 동래군의 영주가 양진 지방을 시찰하던 중 창업에 숙박하게 되었는데 그곳의 부자 상인이었던 왕밀은 밤에 은밀히 그의 숙소를 방문하여 상업상 특별한 이권을 주선해주면 많은 돈을 바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밤중이라 아는 사람이 없으니 돈주머니를 받아달라는 것이었습니다.

0: 양지는 그 상인을 크게 호령했습니다. 천지지지 아지. 이것은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내가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만물의 주재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어떤 부모에게 낳았으며 어떤 환경에서 무엇을 보고 듣고 배웠는가, 그리고 자신이 스스로 어떻게 살아왔는가 하는 조건들이 복합되어서 사람의 양심을 만들게 됩니다. 그 양심에 따라 사람이 자신의 몸과 마음을 다스려서 사람의 도리에 맞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을 스스로 변화시킬 힘이 없다 해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능히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선한 양심을 가지고 그 양심을 지키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늘 주님의 예비하신 축복 가운데 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 아침을 여는 말씀. 지금까지 부산시 남구 문현동에 위치한 문현순복음교회 이원종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길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부산 전화 051-636-2086 문현순복음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을 여는 말씀 오늘 이 시간을 마칩니다.

0: 부산 극동 방송입니다. FEBC.
1: FEBC 게시판입니다. 느헤미야 미니스트리가 8월 9일 주일 오후 10시 50분 더원교회에서 블레싱 행복축제를 개최합니다. 문의 전화는 0507-1341-4617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교회총연합회와 부산복음화운동본부가 8월 9일 주일 오후 3시 30분 해운대 순복음교회에서 8.15 광복절 기념 대성회를 진행합니다. 부교총 대표회장 김형근 목사가 강사로 나설 예정입니다. 문의 전화는 010-8513-0692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마약중독연구소가 8월 12일 수요일 오후 1시 30분 수영로교회 사랑홀에서 리커버리 찬양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딜리버리 프로젝트와 가수 범기가 함께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6616-3610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있습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행사일보다 열흘 전에 행사 내용과 연락처를 적어 부산 극동방송 팩스 051-744-7466번으로 보내주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부산 극동방송을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오른쪽 하단 시청자 게시판 내에 무료 광고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후 방송 가능 여부와 내용을 선별해 방송해드리겠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나라사랑 축제. 올해는 여수와 익산에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복음 70년, 광복 81주년. 대한민국의 역사를 기억하고 복음으로 미래를 노래하는 감동의 축제.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가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익산 실내체육관에서 열립니다. 조선의 바다를 지켜낸 이순신 장군의 용기, 대한독립을 향한 뜨거운 함성, 6.25 전쟁의 아픔을 딛고 눈부신 회복과 성장을 이뤄낸 대한민국, 우리 민족의 감동적인 역사가 극동방송 전국 13개 지사 700여 명의 어린이 합창단이 선사하는 웅장한 합창과 아름다운 찬양, 그리고 화려한 퍼포먼스로 생생하게 펼쳐집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과 평화와 통일을 향한 소망, 그리고 다음 세대를 향한 희망을 함께 나누는 시간. 온 세대가 함께 공감하고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뜻깊은 축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익산 실내체육관. 2026 나라사랑 축제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전남동부 극동방송 지역번호 061-650-3800, 전북극동방송 063-854-0911번으로 지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올여름 여수와 익산에서 가장 뜨거운 감동을 만나십시오.

0: 은혜의 강가로. 은혜의 강가로 오늘 이 시간은 풍성한 교회 김성곤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1: 한때 이제 세계 영화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애니메이션이 얼마나 재밌었으면 전 세계 영화계를 떠들썩하게 했는지 모릅니다. 그 당시에 이제 타임즈가 선정한 올해 최고의 영화가 있었는데 그게 겨울 왕국입니다.

있습니다. 겨울왕국 1편도 나오고 2편도 나오고 곧이어서 이제 3편이 개봉될 예정입니다. 한국에서만 해도 천만 명이 넘게 봤습니다. 이 겨울왕국 애니메이션인데도. 근데 2014년에 이제 겨울왕국 1편이 개봉되었을 때, 그때 보면은 막 엘사가 입은 드레스가 얼마나 유행을 했는지 모릅니다. 유치원이나 거리들마다 막 파란 드레스를 입고, 반짝이는 망토를 입고, 남자 아이들도 막, 여자 아이들만 입는 건데, 막 남자 아이들도 입고, 레디고, 레디고 하면서 막 돌아다니면서 그 풍경들이 뭐, 레디고가 뭡니까? 다 잊어, 다 잊어. 내 마음대로 살겠어. 노래 가사가 그렇습니다. 근데 아이들은 뭐 가사 내용도 잘 모르면서도 막 목이 터져갖고, 레디고, 레디고, 막 그렇게 외치면서, 뭐, 이 노래가 카페든지, 백화점이든지 대형마트든지 옷가게든지 뭐 거리마다 이 노래가 터져 흘러나왔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 영화에 열광을 했을까? 애니메이션 영화인데도 그렇게 많이 열광했을까 하는 겁니다. 그것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 안에 있는 철저한 고립, 철저한 외로움, 이런 것을 그대로 대변해주는 그런 영화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완전히 저버리고 우상을 선택해가지고 영적으로 겨울 왕국이 된 나라가 있습니다. 이 왕국이 뭐냐면은 북이스라엘입니다. 솔로몬이 죽고 난 뒤에 르호보암,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됩니다. 이제 이때 이제 이스라엘이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중심으로 한 남유다와 그 다음에 열 지파, 그 여기는 두 지파고 남유다는 두 지파, 그 다음에 이들은 열두 지파인데 열 지파를 데리고 북이스라엘, 이렇게 나라가 두 개로 쪼개지게 됩니다. 솔로몬 다음 아들 때에 가서 나라가 징계를 받아서 쪼개지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죽고 나서 이제 다시 여로보암이 애굽에서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추대를 받아서 왕으로 이제 즉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자신의 힘으로 왕이 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그를 세우시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여로보암이 막상 왕위에 딱 올라가자마자 그때부터 하나님과의 약속을 완전히 외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외면하기 시작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백성들이 절기 때마다 제사를 드리러, 예배를 드리러 어디로 가려야 되냐면은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는 거예요. 남유다로 가야 되는 겁니다. 남유다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졌다고 했죠. 그러면은 이 여로보암이 딱 보니까 자꾸 예루살렘으로 남유다로 갔다 왔다, 예? 절기 지키러 이제 예배드리러 제사드리러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점점 그러니까 다윗 왕조가 지금 남유다에 있단 말입니다. 다윗 왕조가 전통성이 남유다에 있단 말입니다. 그러러 가다 보면은 마음을 빼앗기게 될 것이고 결국 마음을 빼앗기다 보면은 결국은 자기를 죽이지 않겠나 이런 두려움이 슬슬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이제 인간적인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이제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남유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사 못 지내도록 절기 때마다 예배 드리도록 하지 못하게 하도록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베델 북이스라엘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여기 하나님이 계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가 없다. 이 두 금송아지가 바로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모두 다 갈 필요 없이 여기서 예배를 드리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200년 동안 겨울왕국으로 얼어붙게 만든 장본인이 누구냐? 바로 이 사람인 것입니다. 이 비극이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내 마음에 금송아진 우상을 사랑하는 신앙으로 변질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깨뜨리고 헌신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저 어디서든지 마음과 정성을 다하면 된다고 착각하는 그런 영적인 관람객 정도로 만들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절대로 우상 숭배하지 않는다. 오로지 하나님 잘 섬기고 있다. 이렇게 스스로 믿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도 사생활에 간섭받기 싫어

하고 헌신도 싫고 희생도 없고 그냥 외딴 섬에서 고립되어서 신앙생활 하는 것 말입니다. 이것이 현대 성도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현대 성도들의 마음속에 만들어 놓은 베델이요 단 이 금송아지 신앙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이 되면은 내 사랑하는 교회, 내가 만

북이스라엘의 이 차가운 겨울, 이게 하루아침에 찾아온 게 아닙니다. 여로보암이 22년 긴 시간 동안 통치를 하면서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들어서 서서히 서서히 금송아지 두 마리 만들어 놓고 그렇게 변질시켜 버렸다는 사실 아닙니까? 열왕기하 15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북이스라엘이 역사적으로 보면은 아홉 개의 왕조가 있습니다. 아홉 개의 왕조가 바뀌면서 총 19명의 왕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렇지만 누구 하나 제대로 된 왕이 없었어. 하나님 섬기는 왕이 없었습니다. 선한 왕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BC 722년에 이 북이스라엘은 인류 역사 속에서 흔적도 없이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우상을 더 신뢰하고 쫓았고, 그리고 세상에 이 우상들이 풍요와 번영을 가져줄 것이라고 아주 확실하게 믿고 속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의 관심이 뭡니까?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더 평안할 수 있을까? 이게 모든 관심이었습니다. 거룩한 삶보다는 성공하는 삶, 은혜보다는 번영을 원하면서 살았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그리고 마음과 사랑을 담아서 전하는 선지자들을 거듭거듭 보내시면서 돌아오라, 나에게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선지자들을 보내셨어. 그렇지만 이 영적으로 꽁꽁 얼어붙은 겨울왕국과 같은 그들은 더 이상 아무리 외쳐도 꽁꽁 얼어붙은 그 마음은 돌아오지를 않았습니다. 전적으로 외면했습니다. 죄악으로 가득한 인간의 본성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을 쫓아가는 그들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 겨울왕국에서 다시 나오지 않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이 역사는 한 나라의 역사가 아니고 한 나라의 실패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의지하려고 하는 우리 인간 안에 있는 이 죄성, 오늘도 여전히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의 멸망은 우리의 신앙의 거울로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록한 목적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말씀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의 역사 안에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통치 안에, 말씀의 통치 안에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입니까? 이 우상 숭배로 온 나라가 얼어붙은 겨울 왕국과 같은 이 나라의 최악의 절정이 언제인가? 아합 왕의 시대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영적 빙하기가 쭉 될 때 절정기가 언제였느냐면 아합 왕의 시대입니다. 아합이 바알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느냐?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정략적으로 결혼, 이세벨이라는 여자하고 결혼해가 그랬던 겁니다. 요 옛 바알의 딸입니다. 그러니까 시돈 왕 옛 바알의 딸이 요 이세벨입니다. 그래서 아합과 이세벨이 온 백성들의 마음을 전부 다 얼음덩어리로, 우상을 섬기는 얼음덩어리로 다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쳐가지고 은혜의 담비가 3년 6개월 동안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온 세상에 이슬 한 방울도 내리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불을 가진 선지자 엘리야를 그들에게 보내십니다. 그리고는 이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드러내고자 하신 것입니다. 불의 선지자 엘리야가 아합 왕을 찾아옵니다. 이세벨이 시돈 땅에서 데리고 온 이 무당이 몇 명이냐? 바알 선지자. 선지자라는 게 무당입니다. 이 바알 무당이 450명, 아세라 선지자, 아세라 무당이 400명, 그들이 850명입니다. 이세벨이 시돈 땅에서

시종을 때 됐고 무당이 850명이라 이 말입니다. 그들은 다 갈매산 꼭대기로 다 데리고 온다. 그래서 제단을 쌓아가지고 응?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소를 잡아서 각을 떠서 물을 확 부어가지고 꼬랑을 만들어서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응? 불이 떨어지는 신이 진짜 신이다. 하나님이다. 이제 우리 내기를 하자. 시합을. 그렇게 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온 백성들이 맞다 맞다. 그래서 불이 떨어지는 신이 진짜 하나님입니다. 유랑기상 18장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아니라. 아멘. 그래서 이제 결투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래 다 오나? 850명 다 오라. 그러니까 엘리야 혼자. 그런데 결투하러 온 바알 선지자, 즉 바알 무당 450명만 온 겁니다. 그래서 자 엘리야 선지자가 너희부터 구슬해라, 너희부터 벌쩍벌쩍 뛰면서 구슬해라, 불을 내려 발발발발발발 바알 선지자니까 발발발발 할 거 아니에요. 불을 내려달라고 소리 질러라. 그래가지고 오전 내에 이들이 막 450명이 예? 무당들이 뛰면서 막 발발발발발 불을 발발 그러다가 나중에 안 되니까 칼로 자기 몸들을 자해하면서 성경을 보면은 막 자기들 신이 보라고 자기들 보라고 막 몸을 자해하면서 450명이 가가이겠죠. 엘리야가 턱 팔짱을 끼고 봅니다. 엘리야 팔짱 끼다면 그런 성경이 없는데 상상을 해보면 그렇게 아이고 이놈들아 이러면 눈도 깜짝하지 않아요. 눈도 엘리야는 눈 딱 뜨고 있었어요. 오늘 눈 감고 있지 마세요. 지금 잘 보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 그들이 막 이 자해도 하고 신이 왜 우리를 안 보느냐고 막 불을 내려달라고. 그리고 오후가 되고 하니까 지지가 다 뻗어버립니다. 기진맥진에 다 서리 집 450명이다. 더 해봐라, 더 해봐라. 너, 이제 엘리야가, 너희 신은 어디 정신묵으로 갔나? 너희 신 어디 갔나? 어디 갔나? 잠자고 있나? 이래 놀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막, 그래 다 뻗어버렸어요. 그때서요. 열왕기상 18장 37절에서 38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아멘. 엘리야가 한 번 딱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불을 내려주소서. 그러니까 강력하게 불이 내려가지고 번제, 제물과 도랑에 물까지도 싹 다 태워버렸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네. 사랑하는 여러분. 불로 내려서 압도적인 하나님의 승리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얼어붙은 우상으로 얼어붙은 이 백성들의 마음을 깨부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불을 내리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런데 아합은 이 지금 불이 내려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이 마음은 더 완악해집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나서는 것이에요. 시퍼런 칼을 겨누면서 오히려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아합과 이세바엘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마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강팍한 마음이 꽉 들어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 얼마나 견고한지 제약으로 굳어진 이 마음이 돌아설 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타락한 인간의 완악한 마음은 아무리 초자연적인 기적을 보여준다 할지라도 결코 이게 녹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말이에요. 아무리 죽은 자가 살아난다 할지라도 그들의 완악한 마음은 돌아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큰 기적을 본다고 해서 변화되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종교개혁자인 칼빈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 강요에서 인간의 마음은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상이 뭡니까? 이 마음이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란 말이에요.

사랑은 어떤 물건이나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고 더 두려워하는 대상들이 전부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돈을 신뢰하고 하나님보다 더 성공을 갈망하고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보다 내 판단과 능력을 하는 자기 자신을 더 신뢰하고 의지하면은 이것이 현대판 우상인 것입니다. 현대판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우상에게 절을 해야만, 형상을 만들어 놓고 절을 해야만 우상 숭배가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이게 우상 숭배이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이게 우상 숭배이고,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 이게 우상 숭배입니다. 이 우상이 우리 마음에 촉촉이 스며들 때, 그때는 이제 은혜의 눈물을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그냥 예배당 들어서기만 해도, 찬양을 시작하기만 해도 막 눈물이 팡팡팡 쏟아지고 막 말씀의 뜻도 잘 모르면서도 막 은혜가 되고 눈물이 막 쏟아지고 했는데, 어느 날부터 찬양을 몇 곡을 불러도 뭐 눈물이 안 나와. 말똥말똥하고. 이전에는 그저 눈물이 나오고 하나님의 법대로서 그저 통회하고 그냥 자복하는 마음이 언제나 넘쳤는데, 어느 날부터 하나님의 법대로서 통회할 마음들이 사라지고 자복하는 마음들도 사라지고, 이전에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소소한 감사가 참으로 많았는데, 기쁨도 참 많았는데, 그런데 그런 것들이, 소소한 감사와 기쁨도 서서히 빼앗아 가버립니다. 우상들이.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특별히 처음부터 나타나는 게 기도 시간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점점 말씀이 지루하게 들립니다. 처음에는 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고, 처음 죄를 지을 때는, 예수 믿고 죄를 지으면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자각증상이 있는데, 그러나 우상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나면 뒤부터는 점점 둔해집니다. 그래서 예배가 감동이 아니라 의무가 됩니다. 성도와 교제하는 것이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부터 교회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나중에는 교회 안 가는 게 오히려 마음이 편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 없이도 살아간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살 수 있다. 이게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세워가는 겨울 왕국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를 씻어서 내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를 다 씻어서, 그런 정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새 사람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보혈이 나를, 우리를 새롭게 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난 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이제는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아합은 죽었지만은, 그러나 우상 숭배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이어서 그 다음 엘리야의 제자인 엘리사를 보냅니다. 열왕기하 6장을 보면 북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밤에 엘리사가 살고 있는 도단성에 군대를 보내가지고 몇 겹으로 에워쌉니다.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아침에 엘리사의 사환이, 몸종이 나와서 보니까 성을 꽉 둘러싸고 있는 이 도단성을 둘러싸고 있는 아람나라 군대를 보고 기겁을 해서 뛰어들어갑니다. 응? 주인이여, 나와보소서. 이 군대들이, 아람나라 군대들이 이 주인을 잡으러 이렇게 많이 왔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나와보지도 않습니다, 엘리사가. 열왕기하 6장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싼지라. 그의 사원이 엘리사에게 말이다.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오리까 하니. 엘리사가 나와 보지도 않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열왕기하 6장 16절에서 17절을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열심히 끄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더라. 엘리사를 둘러더라. 엘리사를 둘러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영안을 열어서 믿음의 눈을 열어주니까 그 군사들 위로 불병거 하늘의 병거와 하늘의 군사들이 꽉 둘러싸 엘리사를 지키고 있음을 보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광야길을 인도하셨듯이 성령께서 거듭난 이후로 오늘날까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를 돕는 천군 천사들이 와서 우리를 지키고 있음을 믿습니까?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해서 오늘까지 왔다고 믿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아무리 운전 잘해도 옆에서 받으면 끝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잘 살아보겠다 하더라도 막 어느 날 막 밤에 소천해버리면 끝나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수천금이 있어도 마찬가지에 부르면 끝나는 거예요. 훅 불면 꺼지는 우리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눈에 보이는 도단성, 우상이 지배하는 차가운 겨울왕국, 사랑하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불의 왕국,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배경입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면은 나를 지키는 불말과 불병거가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성령의 임재 속에서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게 뭡니까? 질병의 문제입니까? 경제의 문제입니까? 관계의 문제입니까? 미래에 대한 걱정입니까? 근심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나를 겨울왕국처럼 얼어붙게 만들고 있습니까? 성령께서 나의 눈을 열어주셔서 세상의 위협보다 더 큰 하나님의 통치,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을 보게 하실 줄로 믿음에 아멘 하십시오. 호세아 11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이는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은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수보인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여 사람이 아니미라. 네가 운데 있는 거룩하니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눈물을 쏟으시면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내 품으로 돌아오라고 호소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 직전에 30년 동안 구테타, 암살, 피해 보복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마지막 왕인 호세아,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강대국인 아수를 의지하고 애굽을 의지하고 그 사이에 왔다 갔다 줄타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함락되고 망하고 끝나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208년의 역사가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얼음 왕국이 이렇게 허망하게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죄인된 이들이 만든 이 얼음 왕국, 겨울 왕국을 그냥 두시지 않았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를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하나님께서는 하늘보좌 우편에 계시는 하늘보좌 우편에 계신 우리 주님을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 땅에 보내셔가지고 그 얼음 왕국을 깨뜨리시고자, 십자가에서 깨뜨리시고자 주님을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그분이 찔리면 내 허물 때문이고 그분이 상하면 내 죄악 때문이고 그분이 징계를 받아서 우리가 평강을 누리고 그분이 채찍에 맞아서 우리가 나음을 받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0: 아멘이십니까? 지금 나는 어느 왕국에 살고 있습니까? 겨울 왕국입니까? 아니면 하늘 나라입니까? 어느 왕국에 살고 있습니까? 나는 십자가에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맡기고 살고 있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평강 속에 살고 있습니까? 늘 두려움 속에, 늘 욕망 속에, 늘 갈증 속에, 늘 갈망 속에 살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아니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의 두려움과 슬픔과 고독과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셨음을 믿으면 아멘 하십시오. 이 땅에서 우리가 최후 승리를 얻는 그날까지 이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딱 붙들어야 합니다.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 상황 바라보지 마시고 사건 바라보지 마시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딱 바라보시고 복음의 능력을 확신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를 확신하고 늘 복음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십자가를 사랑하고 늘 행복을 누리는 풍성한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1: 은혜의 강가로 지금까지 부산시 연제구에 위치한 풍성한 교회 김성곤 목사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부산 전화 051-507-8844번 풍성한 교회로 연락 주시거나 부산 전화 051-780-2828 부산 극동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0: CBC Mission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머 스페셜 차유미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에스겔 36장 26절입니다. 새 영, 새 마음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이 아침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육신의